0: 황대희님이 그쵸 6월에 이 노래 들어줘야죠. 자미로콰이라고. 아, 한동안 저도 잊고 있었던 자미로콰이의 특유의 그 뭐랄까요. 예, Seven Days in Sunny June. 햇살 밝은 6월의 일주일. 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457님. 어느덧 6월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데요. 이제 곧 원서 접수 시기가 다가와요. 우리 반 아이들 볼 때마다 괜히 뭉클합니다. 모두 합격했으면. 아휴. 담임 선생님, 뭐 몇 해째 고3 담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정말 그 마음을 쓰게 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모쪼록 네, 이 반에서 다들 학생들이 원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도 이어지기를 저희도 응원 드릴게요. 시간에 경계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어제가 우울한 하루였어도 오늘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5월 말에 좀 느슨했던 몸과 마음을 다 잡아봅니다 하셨는데 1142님. 자, 시간은 분명히 안 보여도 경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2026년에 반을 어떻게 접어갈지는 이제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꾸며드릴게요.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0: 사업성공
12: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1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슈가 러쉬 라이드였습니다. 그 뭐 요즘에 뭐 808 베이스 뭐 이런 얘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여기 휘파람 소리 나올 때 나오는 둥 그러니까 음정이 느껴지는 킥 소리 요게 흔히 이제 뭐 808 베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굳이 808이라는 드럼 머신을 쓰지 않아도 이런 사인 웨이브라고 하는 그런 예 그런 파형을 이용해서 약간의 어택감과 함께 이런 소리를 연출하면 예전에 그 스눕독의 Drop It Like It Hot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적절하게 잘 쓰면 근데 이게 이제 라이브 때는 이런 소리를 구현하는 게 좀 아무래도 기계로 만든 소리니까 또 뭐 다르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음악에 관한 TMI였고요. 어제 가족들과 다 같이 1박 2일로 삼척에 다녀오신 6525님. 아, 다들 부지런하십니다. 예, 저도 좀 나가볼까 하다가 그냥 예, 그만뒀는데 깨끗하고 맑은 바다를 보고 왔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역시 움직인 자에게 4살 아들은 겨울 내내 물놀이 가자고 노래를 부르더니 엄마도 안 찾고 물놀이, 모래놀이를 너무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은 물가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 살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라고. 아이고 뭐 형편만 되면 그럴 수 있다면야. 예, 아무튼 안전 최우선으로. 네. 이어서 와 이 노래 그쵸 월요일날 6월의 첫날 또 이런 감성도 좀 느껴줘야죠. 그룹 카멜 예 롱 굿바이 있습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헐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N's 주말에 더우셨죠? 예. 그래서 일찍 피서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 저처럼 무기력하게 보내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낮 최고 기온 30도 서울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어요. 이럴 때 아, 막 찬물 샤워 같은 그런 생각이 날 텐데 체온을 빨리 낮출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신까지 필요 없고요. 목이나 손목, 발목처럼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이른바 맥박점을 공략하는 건데요. 혈관이 집중된 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냉찜질을 하면 혈액 온도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체온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젖은 수건을 손목이나 목에 들러주면 좋고요. 피부에 약간 물을 뿌린 뒤에 선풍기 바람 쐬는 거 세수하고 얼굴 그냥 물기 수건으로 좀 덜 닦고 그 선풍기 앞에 앉을 때 분명히 더 시원했죠. 예. 아무튼 체온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름에 정말 덥다 할 때 잊지 말고 참고해 보시죠. 올 4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20% 가까이 늘어났대요. 156만 명이 된답니다. 합계가. 그만큼 관광객들이 쓰고 간 금액도 늘어났을 텐데 카드 소비액을 살펴보니까 1조 1532억 원. 야. 아니 사람 수는 20% 늘었는데 이거 사용한 소비액은 50%가 늘었대요. 1조 원이 넘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어디에 주로 썼을까? 3위는 역시나 음식, 네, 식도락. 2위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중심의 의료 분야. 1위가 옷, 화장품, 명품 쇼핑이라고 합니다. 아, 뭐 어찌됐던 내수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도 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요즘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부터 또 스틱 봉지 커피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지난해에 원두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한 데다가 환율, 원달러 환율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가격 조정에 나서게 된 건데 저가 커피 브랜드는 일부 메뉴를 평균 300원에서 최대 700원까지 인상을 했고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스틱커피도 아마 몇몇 브랜드는 평균 10% 정도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체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는요. 이것은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할 때 커피의 지방 성분과 수용성 성분이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고운 황금색 커피 거품을 말하는 건데요. 원두의 로스팅 정도와 종류, 또 양, 물의 온도와 압력, 추출 시간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고 마시기 전에 건져내면 커피의 쓴맛을 좀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세 글자인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이용하셔도 좋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예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그리고 다섯 분께는 네, 오늘 커피 문제니까 커피 5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칼로 퀴즈.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할 때 만들어지는 고운 황금색 커피 거품. 지금 들으신 노래 엔믹스. 물론 뭐 전혀 다른 앞에 두 글자 때문에 힌트송이 됐어요. 크레센도는 음악 용어죠. 예,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그나저나 오, 엔믹스 이거 처음 듣는 곡인데 오늘 굉장히 멋지네요. 퀴즈 덕분에 엔믹스의 신곡도 하나 알게 됐고, 카페 알바할 때요, 크레마가 예쁘게 내려온 커피를 손님께 내어드릴 때면 내심 으쓱했습니다. 오, 커피 바리스타시군요. 그쵸? 예, 자기 작품이니까. 자, 진화님께는 유산균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정답 오는, 전 솔직히 몰랐거든요. 뭐지? 뭐지? 뭐냐면, 크림, 옛날에 커피 부드럽게 해주는 그거 때문에 왠지 이거는 우유 종류로 시작할 것 같은 이름만 봐서는. 근데 그게 크레마가 추출할 때 나오는 거품이구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박경욱님, 사무실 1층에 있던 카페 이름이었거든요. 이름대로 크레마를 듬뿍 올려주셔서 단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져서 커피 맛이 그립습니다. 라고. 아이고. 2주에 2kg 소비하는 커피 애호가, 와, 2kg. 아, 원두 값이 이젠 부담스럽습니다. 하신 701번님. 아니, 그냥 딱 퀴즈하고 음악 딱 틀고 제가 이렇게 게시판을 보는데 정답이 쑤쑤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받으실 다섯 분. 지금 소개해드린 701번, 또 8477, 8477, 1359, 박계홍, 이재훈님,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 노래 이어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사브리나 카펜터입니다. 에스프레소.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에 이어서 스윗 커피, 네, 머레리 그리고 바세트가 피처링을 한 노래였어요. 여기 약국입니다. 원래 이 시간에 바빠서 라디오는 그냥 틀어놓기만 하는데 오늘은 좀 한가하네요. 커피 한잔하며 듣고 있었는데 선곡이 너무 좋아요 라고 2515님께서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슬기님은 5년 동안 근무했던 센터 5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집에 컴퓨터를 켜고 미니로 듣고 있습니다. 장소만 바뀌었다고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직 커피도 안 마셨는데 노래가 커피 마셔라 마셔라 하는 것 같아요. 커피를 사러 나가야 하나 라고 이 노래 들으면서 고민해 보시죠. 뭐 집에 있는 커피 드셔도 되고 아직은 그렇게 덥지는 않으니까. 폴킴입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6월의 첫날 오늘 아침 2부 마지막 곡 니오의 Because of You 듣고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4: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아까 1부 때 카멜의 롱 굿바이스 들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그 곡도 러닝타임이 한 5분이 넘는 곡인데요. 오늘 조금 6월의 첫날이기도 해서 좀 길지만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만한 곡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유명했죠. 옛날 라디오도 한참 많이 나왔던 예 밴드, 영국 출신 밴드 스위트의 Love is like oxygen 이라는 노래가 떠올랐는데요. 이 밴드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1968년에 결성되어서 지금까지 누적 전 세계적으로 3,5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팔아치운, 예,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곡 이외에도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브라이언 코널리라고 하는 리드 보컬의 아주 달콤한 그 밴드 이름도 스윗이잖아요. 드림 온이라는 곡도 좋아하는데 이 노래 안 들은 지가 한 100만 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은 산소 같다. 예. Love is like oxygen. 6월의 첫날 생각난 곡으로 함께 듣죠.

예, 분명히 락인데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되다가 펑크하게 끝나는, 와, 좀 70년대 수많은 이 젊은 청춘들이 이 스위트라는 밴드 때문에 밴드를 엄청 많이 꾸렸을 거예요. 비틀즈 같은 경우는 너무 선이 높이 있다 싶어도 이 정도라면 사실 이것도 엄청난 내공이 예, 필요한 음악이지만 그만큼 젊은이들을 음악에 쏙 빠지게 만든 영국 출신 밴드 4인조 스윗의 Love is like Oxygen 이거 알죠? 남현주님 제목이 이과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 김담비님 알죠 알죠 2시에 데이트에 많이 나왔어요 이은희님 맞습니다 예. 고등학생 때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 노래 말고 나중에 스티브 스티븐

0: 프린스와 데플레파드가 리메이크한 액션이라는 노래 원곡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더 친숙했던 밴드입니다. 라고 9079님, 야 여기서 내공이 나오십니다. 맞아요. 액션도 나중에 기회 될 때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 3, 4부는요. 주식회사 그레인온, 키움증권,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라움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함께 할게요.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그레이눈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30개 왔다.
1: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The Loving Spoonful, Daydream이었습니다. 와우, 상효 오빠 여기 있었네요. 저 오늘 교통 봉사하고 출근 중인데 더워요. 예, 오늘 덥다고요. 4032님, 라디오를 이 시간에 몇 년 만에 트셨나요? 아니면은 다른 채널에 있다가 MBC FM을? 아, 반갑습니다. 예,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네, 지금 벌써 1년 반 정도, 네,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는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진나리님은 남편 출장 때문에 시카고에 온 지 이틀 차인데요. 지금 시카고는 저녁 8시가 다 되어 가는데 남편과 아이는 시차 적응 실패로 계속 자요.

혼자 미니 앱 들으면서 너무 여유롭고 좋아요라고. 예. 시카고는 저도 경유밖에 안 해봤던 도시인데, 예. 바람의 도시. 출장 안전하고 또 재밌는 시카고 또 피자도 유명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5283님, 와이프 면접장에 바래다 주는 길입니다. 시험 보고 면접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자기. 리하맘, 파이팅! 아, 사제분 이름이 리하군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희도 응원하면서. 자, 1264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김동률, 오래된 노래.

그대가 이렇게 내 마음에 이소라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에 이어드렸더니 상디가 오늘 저를 울렸어요. 7403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옛날 음악살롱 때 기억이 나요. 왠지 이렇게 차분한 곡들 이어드리고 있으니까 김동률에서 이소라로 연결 너무 좋아요. 이경희님 김현아님도 격하게 반겨주셨고 허아름님도 잔잔한 선곡 6월 1일 또 6월 한 달 평온하게 흘러가길 바라봅니다 하셨네요. 오, 6657님은 임신 테스터기 두 줄 확인하고 병원에서 피검사하고 집에 가는 길에 문자를 주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정말 바라던 결과라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병원에서 빨리 뭐라 그러는지 또 얘기 오면은 연락 주세요. 몰건 월렌의 Love Somebody 3부 마지막 곡입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기 문득 너에게. 오늘 최경숙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나이 들수록 먹는 거, 또 좋아하는 색깔, 노래도 변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엔 젊었을 때 싫어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은 도가니탕, 도토리묵, 삼계탕, 색은 짙은 빨강, 겨자색, 노래는 트로트가 좋아요. 옷도 빨리 입고 벗을 수 있는 고무줄 바지에 박스티가 편하고, 스타킹을 신은 지 오래되었죠. 화장은 옅어졌고, 머리하기 귀찮아서 모자도 자주 써요. 이 모습은 딱 제가 젊었을 때 나이 들어도 저렇게는 늙지 말아야지 했던 모양입니다. 점잖은 머리 스타일과 멋진 안경을 쓰고 두꺼운 책을 보며 비엔나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길 희망했는데 현실은 좀 우악스럽게 변했네요. 그래도 여전히 철이 덜 들어서 낙천적이고 웃으면 보기 와요를 굳게 믿으며 살고 있어요.

사연 서두에 젊었을 때 싫어하는 것들이 좋아졌다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좋아하던 것만 쭉 좋아하고 싫은 건 평생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롭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무엇보다 싫어하던 것에 마음을 주게 되었다. 이거면 뭐 좋아하는 게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골고루 사랑하게 된 그런 인생,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새롭게 시작된 6월엔 또 뭘 좋아하게 될까요?

네, 이분세님의 내 사랑 심수봉. 네, 중간에 그래서 간주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싹 깔리는. 네. 취향은 변하더라고요. 정우가님. 저 사람 다 변하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게 늘어난 거다라는 표현. 임성자님. 예. 이지은님은 저는 음악 취향은 안 바뀌었는데요. 안 먹혔던 콩국수가 40대 중반부터 좋아졌어요. 오. 난 뭐가 있지? 저도 꽤 많이 바뀌었는데. 예. 정재윤님은 좋아하는 게 늘어난 건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싫은 걸 시도했다는 건데. 근데 아무튼 여유는 맞죠.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 싫으면, 예, 뭐 저희가 뭐 그게 뭐 큰일인가? 설정하기 나름이지. 예. 아. 그래요? 1320님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매추리 씨 안효섭님이 가수로 활약한 곡이 나왔습니다. 보석 같은 목소리 때문에 팬이 됐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꼭 신청해 봅니다. 라고. 저는 어젠가 케이블 TV에서 영화 야당을 해주는데 잠깐 보는데 곡이 나왔던 그 담예진 씨가 엄청 다른 표정으로, 야, 배우는 배우구나. 예, 못 알아볼 뻔했어요. 담혜진 씨. 예. 자, 5월 22일 발표된, 오, 안효섭, 그리고 팝스타들이 함께 했습니다. 칼리드와 팬덤이 함께한 Something Special.

네. 최희환님이 신청하셨던 릴라 마일즈와 해나 한나가 피처링한 트립이란 노래였어요. 앞서 아니어서 칼리드 그리고 팬덤이 함께한 썸띵 스페셜. 조인경님, 황다연님 다 너무 반겨주셨고, 9837님이 마흔 넘어 콩국수 드신다는 분요. 너무 반갑네요. 저도 지난주 콩국수 먹었는데. 콩국수는 예, 잘하면 맛있죠. 조금 싱거운 데가 있긴 하고. 김연희님은 업무 시작과 동시에 미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 업무 동반자 미니. 우리 앱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아윤을 시작해서 이문세, 정호의 희망곡 두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라인. 네. 형편되시는 분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노래 오랜만입니다. 백진화님이 듣고 싶어 하신 포터블 그루브 나인 아멜리에.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오늘 선곡이 생각은 했는데 제목이 뭐지 했던 그런 곡들이 가득했어요. 이은희님 반가우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진짜 가끔 음악살롱 시절 생각날 때가 있다고 장선희님 오랫동안 MBC FM을 사랑해 주신 분이군요. 자 감사드리면서 6월의 첫날 오늘 아침 마지막 곡은 콜드플레이 Adventure of a Lifetime 준비했습니다. 자 기분 좋게 6월의 첫날 시작하시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IOI 전소미입니다. 데뷔 10년 차, 앞으로 뭘 더 보여줘야 할지 몰라서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 열정이 넘쳤던 IOI 멤버들과 함께 재결합을 준비하는 동안에 복잡했던 머릿속이 거짓말처럼 환기되더라고요. 앞길이 막막하고 혼란이 나를 짓누를 때 가장 순수했던 나의 처음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눌려있던 열정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4: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렐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5: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이 오면 더 짙은 초록이 말을 겁니다. 여름이 문을 두드립니다. 6월이 오면 바람에도 향기가 납니다. 하루가 설레임으로 시작됩니다. 6월이 오면.

당신이 나를 세뇨리타, 세뇨리타, 아가씨라고 불러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당신도 알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이 순간을. 나를 불러줄 때, 세뇨리타. 션 멘데스와 까밀라 까베오의 듀엣곡으로 함께하신 세뇨리타로 시작한 6월 1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드디어 6월이군요. 더울 일만 남았네요. 이거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티셔츠 쪼가리 하나 반바지 차림으로 다니시면 되는 거죠. 6월 그렇지만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다라는 그 뭐 경고등 같은 게 켜져 있지만 또 좋은 면도 있지 않을까요? 6월 그 6월에 그 그늘에서 맞이하는 그 선선한 바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6월에 그 이제 한여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열심히 사는 모습들 땀뻔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6월입니다. 눈을 떠보니 6월인데 새로운 달, 새로운 일주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6월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또 지난 주말은 잘 지내셨고 어떻게 보내셨는지 5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0: 주말이었던 어제 그제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이 선택하신 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레이디 가가의 이 멋진 노래 That's Life. 이 노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요, 이 노래는 그 조커, 예, 영화 조커 2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레이디 가가가, 예, 조커의 여자친구인 그 할리 퀸으로 나왔었던 영화, 거기에서 이 노래를 불렀죠. 예, That's Life. 나는 뭐 꼭두각시였고 거지였고 또 쫄병이었고 또 여왕이기도 했지. 뭐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 그게 인생이야. That's life. 네. 그런 내용의 아주 멋있는 노래, 재작년에 발표한 곡을 들으셨습니다. 아, 지난 주말에 저는 그 운동을 좀 했는데 피클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클볼. 이게 이제 테니스 같기도 하고 배드민턴 같기도 하고 탁구 같기도 한 이런 그 혼합된 것들을 해서 만든 그런 운동 같아요. 피클볼. 혹시 모르시면 그 너튜브에서 피클볼 한번 쳐보시면 어떻게 하는 운동인지 다 나오는데, 제가 그 피클볼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주 격렬한 운동이 아닌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름 욕심을 내자면 또 격렬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유, 어제는 그 운동을 조금 심하게 했는지 그 햄스트링이었어요. 다리에. 그래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6월을 맞이했답니다. 병원을 가야 될지 그냥 꾹 참고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6월은 쩔뚝거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나아지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6월은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윤정헌님이, 형님 어젯밤에 보름달 보셨어요? 저는 산책길에 보고 바로 소원을 빌었답니다. 기분 좋은 6월 시작하게 해달라고. 전 못 봤는데 어제 보름이었나? 음력으로? 그랬으면 보름달이겠죠. 곱슬머리라 여름 준비로 매직 퍼머 예약했어요. 왜요? 왜? 곱슬머리는 여름에는 불리해요? 이수키 씨? 아, 습하면 머리가 이렇게 또 이제 사자머리 되는 거죠. 곱슬머리가. 그러니까 그걸 매직으로 쫙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셨구나. 아, 참. 이런 것, 저런 것 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여름이 되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죠.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사니 힘들지만 순간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로 위로받으며 또 버티게 됩니다. 8252님 같은 분들이 손들어 보세요 하면 여기저기서 탁. 그렇지 않아요? 그럼 순간순간 그래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면 조금 위안도 되고 또 흥겨워서 나도 모르게 아픔도 잊어버릴 수 있고, 뭐 그런 나날을 저와 함께 또 6월도 보내봐요. 괜찮겠죠? 네. 베니 베넥 더 서드와 아리타 모제스가 함께 부르는 Where is the love?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유재하 우리들의 사랑. 달력 하나 뜯었을 뿐인데 기분이 꽤 새로워요. 유재하 씨 노래까지 신곡처럼 아주 신선해요. 이영진 씨. 진짜 초긍정적인. 이런 분 참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막 네, 제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이잖아. 이 유재하 씨 노래가 1987년도 발표한 곡인데 이 노래를 들었는데 신곡처럼 느껴져요. 그 이후에 혹시 음악을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영진 씨 고맙습니다. 이예란 씨가 저요. 저도 피클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육통 장난 아니었어요. 고관절 쪽으로 정말 많이 아팠는데 참고 계속 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아저씨도 그냥 참으세요. 이거 뭐야. 치료받으라는 얘기는 안 해. 그냥 뭉개고 하세요. 그럼 아, 밴쿠버에서 박영건 씨가 밴쿠버에서는 피클볼 무척 활성화돼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한 운동이거든요. 이 피클볼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붐업이 되고 있는 게 피클볼이라는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홍보대사도 아니고 그냥 단지 피클볼 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이제 막 재밌어지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운동이기는 해요. 진짜. 아, 좀 신나는 노래 뭐 이렇게 졸립다고 그러신 분 아까 계셨었는데 점심도 안 먹었는데 너무 졸려요. 신나는 곡 틀어주세요. 정유진 씨.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그냥 리듬감이 있는 아주 세련된 곡이에요. 켈빈 헬리스, 퍼렐 윌리엄스, 케이티 페리 뭐 이런 분들이 함께 부른 Feels 들으면서 2부 준비합니다.

0: CCFM for you.
1: Maisipke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벌써 6월이야? 하는 사람의 마음하고는 달리 와 드디어 6월이네 하면서 지금 신나 있는 건 반딧불이다. 알에서 벗어나서 몸집을 키우며 무명의 시절을 보내다가 마침내 날개를 펴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이제 반짝이는 불빛을 품으며 날아오르고 나면 곧 헤어질 시간이다.

0: 갈 때 가더라도 사랑 고백은 해야겠지. 불빛을 내면서 날아다니는 애들은 주로 수컷이라고 하니 마치 사랑을 춤으로 표현하는 남성 무용단 느낌이랄까?
1: 나 좀 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샬랄라 샬랄라 플라이 플라이.
0: 매미들의 구애 방법이 귀가 아프도록 요란스러운 소리라면 초여름밤 그냥 깜빡 깜빡 언플러그드 불꽃 충전 로맨틱 춤꾼이 바로 반딧불이라고 생각하면 어디서든 그 불빛이 반가울 것 같다. 그래, 얼른 얼른 좋은 짝을 꼭 만나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이는가,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반딧불이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6월. 집에도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6월. 매실청을 담기에 딱 좋은 6월. 프로야구에서는 가을까지 갈지 못 갈지 승부처가 되는 6월. 1년 중에 6월이 필요한 이유가 참 많이 있을 텐데 나의 6월은 어떤가? 이번 달에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아, 벌써 6월이라니. 이러다 첫눈이 곧 오겠네? 금방 첫눈 오겠어? 이거 참, 6월이라니.

0: and I. 21의 박봄의 목소리. 예. 참 좋은 곡이에요. 막 따라하게 돼요. 가사 모르니까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오예. 그런 곡이에요. 그 전에 들으셨던 호세 제임스와 레일라 해서웨이의 Lovely Day. 이 노래는 빌 위더스의 오리지널 곡을 커버한 곡이죠. Lovely Day 들으셨습니다. 아, 우리 아들 6월의 저녁이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효선 씨. 그러네요. 기다리는 게 있구나. 6월은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달입니다. 강원태 씨. 진짜? 블루베리를 벌써 수확한다고요? 블루베리를 6월에 수확하는 게 있네요. 여기 6월은 잘 익은 오디를 수확하는 달이라고 하신 0846님도 계셨고. 그렇구나. 6월은 장마가 있는 달이라 기분이 좀 꿉꿉하다고 하신 한수경 씨. 6월 장마. 대비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장마철이면은 곱슬머리 곱슬머리 매직 퍼머 하셔야겠는데요. 장마철이 곧 다가오니까.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아, 이제 머지않아 6월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짱짜라짱짱짱짱 형님 대한민국 외쳐야죠. 그러고 보니까 월드컵 있네요. 6월 며칠이죠? 10 며칠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일인가요? 아,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네. 월드컵. 우리나라하고 첫 경기가 체코인가 우리나라가 있어요. 12일날 맞아. 6월 12일날 체코와 대한민국의 첫 스타트가 시작이 돼요. 뭐 체코가 우리보다 FIFA 순위는 높은데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강팀하고 붙어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또 요즘 대한민국 축구팀 지금 상승세에 있으니까 잘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그 평가전에서 아프리카 팀인데 까먹었어. 브리트니니 네리코바 뭐 코트 디바르인가? 하여튼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 그 팀하고 5-0으로 이겼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평가전에서.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이나 넣고 뭐 하여튼
1: 트리니다드 토바고.
0: 어?
1: 트리니다드 토바고.
0: 크게 얘기해줘.
1: 트리니다드 토바고입니다.
0: 예, 걔네들하고 중남미, 해가지고. 네. 그 중남미 팀인가요? 네. 그 팀. 윤성환 PD 최고. 감사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거기에 가고 이겨가지고 우리가 파란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6월 12일 우리 다 모두 다 같이 대한민국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재밌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그 옹께서 얼마 전에 신곡 앨범 발표하셨는데 그 연세에 새 음반을 발표하셨어요. 뭐 어쩌면 이게 마지막 음반일지도 모른다고들 그러는데 그 형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그렇게 누워있을 때, 그렇게 쉬고 있을 때 혹시 내 생각 하나요? As You Lie There, Paul McCartney의 새 노래예요.

0: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 아이 인 더 스카이.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이 폴 맥카트니의 새로운 노래였었어요. 반응이 뜨거워서 제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폴 맥카트니의 As You Lie There 였습니다.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박정원 씨? 예, 박정원 씨가 오늘 아침에 저희 엄마가 수요일이면은 금방 주말이 되듯이 6월이면 금방 겨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하긴 크리스마스까지 20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6월을 우리 그렇게 보내야지요. 뭐 겨울을 준비하듯 그런 마음으로. 예? 다카나카 마사요시의 기타 연주 Breathing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3: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9090번님의 사연입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욱 교수의 말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를 좋은 것에 자주 노출시켜야 해요. 삶은 결국 내가 본 것들과 들은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압력, 맛있는 음식, 그리고 유쾌한 수다, 멋진 풍경 등등 좋은 것들은 좋은 기운을 주잖아요.

제가 신형나이트에서 왜 흐르쯔쯔쯔쯔 외치겠습니까? 좋은 흥은 웬만한 썽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6월에도 선생님들 쏴리 질라우 외쳐보며 정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의 명곡 김신혁입니다. 6월의 첫날 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소녀시대의 데이 바이 데이 노래 듣고 오셨고요. 우리 또 김창욱 선생님의 이제 또 말을 하는데 나를 좋은 것에 자주 노출을 시켜야 된다. 삶은 일단은 본래 내가 본 것과 들은 것들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답이죠. 예,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다 아주 그 상황에 좀 적응을 시켜야 되고 예 좋은 일일 때는 또 좋은 일로 또 가고 또 함께라는 거를 저도 이제 배우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0544번님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6월 첫날 좋은 기운 받으려고 점심 대바람부터 돼지갈비 뜯습니다. 당면도 비빌 거예요. 당면을 비벼야지. 예, 약간 매콤한 돼지갈비 쪽인가요? 예, 간장 베이스 그리고 이제 고추장 베이스가 있잖아요.

0: 고추장 베이스에는 당면 오케이. 근데 돼지갈비 찜이면은 당면 오케이. 예, 근데 돼지갈비에는 no. 예. 그냥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다 당면만 먹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약간 자박해야 돼요. 국물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9662번님, 친한 언니가 새 차를 샀어요. 제가 첫 손님이래요. 지금 대부도 가는 중입니다. 너무 신나요. 나도 쌀이 질러라고. 아, 대부도 너무 좋지. 대부도. 아, 조금 이제 포도 나오지 않았나요? 예, 대부도 하면 이제 포도가 또 유명해요. 예, 약간 이 해수물을 예 머금고 있는 이제 대부도 포도가 당도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예, 짭짤함 왜 알잖아요. 되게 단데 소금 조금 넣으면 훨씬 달아지는 그 느낌. 대부도 포도도 유명해요. 예, 우리 8000번님. 지역명망 얘기했는데 특산물 얘기하는 신디클라스 역시 먹봤어. 전국 노래자랑 잠바이브가 있잖아요. 예, JJB 잠바 땡큐. 그리고 아, 부이네요. 예, 바이브 하니까. 예, 또 잠바라고 해서 비라고 했네요.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9563번님. 신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산후조리원인데 옆방 산모가 정의를 추천하더라고요. 태교 육아 전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맞지. 예, 우리 또 정의 퀴즈들 얼마나 또 많아요, 선생님. 저는 일단 미혼이지만 거의 뭐 예, 결혼 한 세네 번한 사람처럼 예, 아이 한 아홉 명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정의 퀴즈들이 아, 진짜 공부를 너무 잘해요. 예, 저보다 성적이 너무 월등하여서 아이들이랑 몇 분밖에 이야기 못해요. 왜냐? 너무 똑똑해. 예. 참고로 얘기하면 저기 홍콩 지부에 있는 예, 또 첫째 딸이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예, 또 상도 받고 그래. 정의 퀴즈. 예. 정의 희망고 제가 번개 때도 보고 예. 전 세계로 뻗어 나간다. 예. 또몇 명은 이제 또뭐 이대 출신 있고 많아요. 예. 내 자식 같아서 자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들어와요. 예,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 신영이처럼은 키우면 안 되겠다. 반대로만 가면 되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예, 좋은 교훈이 있다. 본보기에 예 말씀드리고요. 오늘 3, 4부 잔치잔치 입잔치 선물잔치가 열리는 시간이죠. 세계 입 퀴즈. 푸짐한 선물 잔뜩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귀부터 일단 푸시고요. 예, 고막 꼭 필히 풀어야 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두리,
1: 네.
0: 아, 집순이.
2: 네.
0: 첫날인데요. 6월에. 지금 제가 광고 수를 봤어요. 많이 빠졌어요. 더위를 잡섰나? 예. 또 중순에, 예, 또 중순에 꽉 차니까, 예, 요걸 한번 또 믿고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예, 저는 다시 쪘는데 광고가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할수 있는데, 우리 광고주 만남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예,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광고주님들께 한마디씩 해요. 예.
1: 그저 만사 형통하시고 늘 가득 부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우리
1: 우리한테도 부 많이 많이
0: 네.
1: 재분배 많이 해주세요.
0: 나눠요.
1: 나눠요.
0: 네.
2: 저희 지금 기운 좋은 거 아시죠? DJ 정말 기운 좋거든요.
0: 네.
2: 손만 대면 복이 들어옵니다.
0: 와,
2: 꼭 들어오세요.
0: 좋다. 집순이. 집순이. 예. 또 광고주에 만나면서 우리 집순이가 MC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정말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예. 그냥 5월처럼만 더도 덜도 말고 5월처럼만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정호님하고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두드라만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3일제약
0: 멕시칸
2: 롯데렌탈
1: 오뚜기카레
0: 백조싱크
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감사합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

0: 30킬로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김신영이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 업. 6월의 첫날 매출 1등, 주문 1등, 순수익도 1등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만나봐야죠. 우리 선생님들 어느 동네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응원이 왜 필요한지, 아 이렇게 사연 편하게 그냥 보내주세요.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전화 연결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또 제가 책임져야죠. 녹용 홍삼 세트 까지 나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디로 사연을 보내면 되느냐.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또 받는 동안에 저희 노래는 하츠웨이브, 우리 또 5월 흥신소 승리팀이죠. 예, 하츠웨이브의 19, 그리고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듣고 올게요.

네, 아츠웨이브의 19 그리고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까지 듣고 오셨고요. 아, 우리 으라차차 파워업 오늘 또 함께 파이팅 해볼 우리 사장님들 한번 만나봐야죠. 예,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그리고 전화 연결됐다 건강관리 해야죠. 녹용 홍삼 세트까지 다 드립니다. 아, 본격적인 사연 소개 전에 너스레 문자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우리 이상호 씨가 여기가 기운이 좋아서 사연 되면은 사연 소개가 되면은 부자 돼서 6월에 세금 낸다면서요? 라고. 아니요. 예. 세금은 빨리 내야죠. 예, 예. 아, 예. 일단 탈락. 예, 말씀드리고. 아, 이상훈 씨가 비트간별에 이어서 또 으라차차까지 예, 또 오셨다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1681번님. 여긴 경북 영동에 있는 중국집입니다. 요즘 신비복숭아. 와, 그렇다. 수확 시기인데 다들 새참으로 중국 음식을 주문하셔가지고 전화통에 불이 나네요. 이 바쁨 즐기고 있습니다. 아, 반가우다. 반가우다, 반가우다. 맞아요. 신비복숭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딱딱복숭아 딱복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복이 또 오죠. 예.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신비복숭아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찌끔한데 굉장히 맛있어요. 예. 그리고 달고, 아, 예. 아, 오늘 또 이렇게 얘기 들은 김에 시켜야 되겠다. 예, 말씀드리고. 3618번님, 일산 백석동에서 뭉티기와 꽃 사시미를 운영 중인, 아, 우리 가게 딸내미입니다. 저희 집 요리 손님들이 99% 만족을 하시는데, 위치가 조금 외지다 보니까 오시기 힘들어 하세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아, 맛집은 요즘에 또 찾아가는 게 또 대세긴 한데, 아, 일단 뭉티기에다가 이제 꽃 육회, 예. 이 정도면 이제 예, 고기가 좋다라는 거죠. 싱싱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6627번님 도자기 공방입니다. 공방 자체 휴일은 오늘. 박물관 마그넷 작업을 하면서 신디와 함께하고 있어요. 자영업자 선생님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라고. 아유, 예, 파이팅입니다. 예. 그리고 6735번님 경남 진주에서 풍선을 판매하는 중입니다. 비수기라 월세 걱정에 주식을 팔았는데 지금 팔았던 금액보다 2원이나 아 2만 원? 예, 2만 원이나 더 올랐네요. 아우라고 기다려 보지 그랬어요. 예, 진주 한번 전화해 볼게요. 예, 여기에서 지금 우리 진주분.

보다 지금 힘든 사람 없어요. 예. 오늘 코스피가 8,400원인가요? 예, 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예. 아, 그러니까 돌아보면 안 돼요. 예, 예. 진주 지금 그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죠? 예. 어, 전화가 끊겼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풍선 판매. 아, 근데 요즘에 그러네. 풍선 판매가 조금 뒤네요. 예, 조금 뒤.

0: 예,
1: 네,
0: 안녕하세요.
1: 화이팅.
0: 아, 예, 우리 선생님 화이팅. 일단 네. 뒤에 라디오 껐나요?
1: 아, 네네네.
0: 아우, 센스 있게 바로 끄셨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서 풍선 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0: 아, 우리 풍사 할게요. 풍사 언니.
1: 풍선.
0: 예, 예. 그러니까 풍선 네. 사장 언니니까 줄여서 풍사.
1: 네. 네네.
0: 예, 예. 지금 소개 아닐 거예요, 사실. 예. 가게 이름이 혹시 뭐예요?
1: 아, 저희 별집 풍선입니다.
0: 별집 풍선?
1: 네.
0: 그럼 별집 언니를 할게요, 별집 언니.
1: 아, 별지.
0: 별지?
1: 네네네.
0: 예, 미안해요. 예.
1: 괜찮습니다.
0: 별지?
1: 네네, 찌.
0: 아, 묵집 빨 때 찌?
1: 네네네, 맞습니다. 오,
0: 그러면 저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아직은 네. 풍선 가게 지금 비수기다라고 하셨는데
1: 네네.
0: 성수기는 언제예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장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성수기입니다.
0: 졸업 입학식이면 한참
1: 아, 네, 맞습니다.
0: 기다려야 되네.
1: 네네네.
0: 아, 그렇구나. 그럼 생일 파티나 뭐 프로포즈용 풍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용돈 풍선도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네. 저희는 성수기는 겨울이나 네. 그때 말씀드린 그날 그때
0: 졸업 아니면은 입학.
1: 네, 그때 장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0: 그러네. 큰돈 네. 들어오구나.
1: 네, 맞습니다.
0: 그렇지. 예. 제 생각에는 한 5월도 그래도 성수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가정의 달이니까.
1: 예전에 코로나 때는 예. 그 뭐 집에 부모님께 못 가시니까는
0: 맞아.
1: 뭐 선물을 많이 택배로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은
0: 네.
1: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0: 예, 예.
1: 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유명하신 분들은 많이 주문이 많으시긴 하세요.
0: 아, 별전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예, 네? 파이팅 해야지.
1: 아,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주문이 많이 없기 때문에
0: 아.
1: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0: 그 검색하면 별집 풍선 나오나요?
1: 네, 나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0: 그럼 됐죠. 예. 아니, 주식을 뭘 팔았길래 팔자마자 2만 원이 올랐대요.
1: 저 3전 팔았어요.
0: 그걸 왜 팔아? 별지 언니.
1: 네.
0: 딴 건 팔아도 그건 팔면 안 돼요.
1: 아, 조금 있는 거에 조금 팔았습니다.
0: 그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요.
1: 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안 팔고 있다가.
0: 예.
1: 아,
0: 지금 3땡, 하이땡. 팔면 안 되잖아요.
1: 아, 네. 제가 유일하게 있는데.
0: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월세를 내야 되니까.
1: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또
1: 월세를 밀리면 안 되니까.
0: 그렇지. 월세 밀리면 또 안 되니까 이거 내야 되는데 어디 다들 힘드니까 사실 돈 나올
1: 아, 네,
0: 데가
1: 맞습니다.
0: 없잖아요.
1: 계속 안 팔고 있다가 오늘 딱 팔았는데.
0: 뭐 뉴스 봤죠? 코스피 파고 나가고 지금. 예.
1: 그러니까 아침에 팔아가지고.
0: 기다리지 그랬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 주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예요?
1: 저는 원래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근데 네. 언니가 사라고 한 거를 사놨는데.
0: 사놨는데.
1: 네네.
0: 그 팔 때도 언니한테 물어보지.
1: 아.
0: 안 물어보고 팔았죠.
1: 말씀. 네.
0: 저도 사실은 주식을 아예 몰라요.
1: 아,
0: 아예 몰라서 근데 모르는 저도 3전은 팔지 말아야 된다를 알잖아.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또 주식창을 보지 않아야 되겠네.
0: 보지 말아요. 예, 보지 네. 말고 저기 그 검색창 위에
1: 네.
0: 그 경제 이런 면에도 보지 마. 당분간. 주식 팔았으면 당분간 보면 안 되고 일단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풍선들이 다양하잖아요.
1: 네네.
0: 그냥 하얀 풍선 뭐 이런 풍선이 없잖아요. 되게 막 이렇게 막 메시지도 붙여 있고
1: 네네 맞습니다.
0: 풍선 안에 또 풍선이 또 붙여 있고 막 이렇잖아요.
1: 네네.
0: 예. 그러면은 우리 또 우리 별지 풍선의 이제 미래 고객님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1: 저희는 용돈 풍선 부모님 생신이나 뭐 네. 이럴 때 드릴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어 드리니까 주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각종 행사, 기간 행사, 학교 행사 등에도 저희가 장식 예쁘게 해드리니까
0: 네.
1: 경남 쪽에 있는 여러 행사 기간 사람들
0: 네.
1: 저에게 문의 주세요.
0: 이거 택배도 가능하죠?
1: 네네. 풍선 같은 경우에는 택배도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0: 용돈 풍선 너무 좋겠다.
1: 네. 네.
0: 아, 이걸 몰랐네 내가. 오케이. 아, 1877번님이 장식도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대박이라고.
1: 네, 네, 맞습니다.
0: 우리 별전이가 나오는 거예요?
1: 네네, 제가 직접 갑니다.
0: 오케이. 3121번님, 혹시 회식 때도 장식 되나요? 라고.

0: 네, 금액 맞으면 다 나갑니다.
1: 아, 금액이 맞으면 그럼요. 우리 또 자영업자잖아요. 예.
0: 네,
1: 우리 별전이 오늘 네. 주문 많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혹시 네, 듣고 네. 싶은 노래 있어요?
0: 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듣고 싶습니다.
1: 오케이, 21에 내가 제일 네. 잘 나가. 우리 별지풍선 화이팅!
0: 파이팅!
1: 대박 나세요. 저희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우리 별지풍선 대박 나길 바라면서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직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8: 6월의 대바람부터 외로워도 슬퍼도 파이어! 자, 오늘 신앙라이트 비트로 활짝 오픈할게요. 오늘 첫 번째 BGM은요, 오늘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예, 이게 어떻게 6월의 첫날의 날씨지? 예, 그렇다면 이 노래 가야죠. DJ DOC 아니죠, DJ 덕의 여름 이야기 갈게요. 컴온!

좋대요. 야, 너무 좋다. 우리 이은희 님이 짝짝 짝짝. 예. 우가 우가 아니요.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요거예요. 짝짝 짝짝 짝. 예. 우가 우가. 예. 우리 신소연 씨가 이 시간이 너무 그리웠어요. 맞아요. DJ 덕이죠라고. 그럼요. 이때는 DJ 덕이었다. 예. DJ 덕 알면은 뭐 우리 세대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잠시만요. 김한결 씨. 지난주 화요일에 알레르깡 쇼의 개인주의 요게 바로 탈락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이갈았습니다. 신디 스컬 하하의 당디기방 신청해요. 비트간별 또 도전하셨는데 비트간별 오케이 되시면은 샌리스트에 바로 올라가고요. 더더더더 말고 쿠키세트 바로 보내드립니다. 주말 내내 또 연구가다. 당디기방 갈게요. 당디기방. 나쁘지 않아. 또 레게 좋아해요. 컴온. 허리가 죄송하지만 예. 스컬 오빠. 예. 아니 1877번님 너무 짧게 들었는데 이 정도면 많이 들은 거예요. 예. 오늘 밤은 하나 이거 안 돼요. 너무 쳐지면 안 돼요. 예. 같은 그 흥으로 가야지. 아까 방귀방 이거 차차차 올라가서 막 그 느낌대로 가야지. 예. 많은 분들이 스컬 체크하는데 알죠? 예. 제가 모르겠나요? 알아요. 예. 하 오빠도 정이 얼마나 많은 오빠인데. 예. 우리 김고은이 남편이잖아요. 예. 내 친구 화이팅. 또 말씀드리고요. 다음 노래 박명수예요. 바다의 왕자. 컴온! 자, 여러분 우동동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명수 박 여러분의 생각나는 남자 박명수. 자 여러분들 오늘 피곤하시죠? 기지개 한번 쫙 펴세요. 내 인생도 기지개처럼 짝짝짝짝짝짝짝 펴줘라. 와가가가가야.

0: 파. 오케이 땡큐. 예, 오케이 땡큐. 아, 우리 양윤정 씨. 오늘부터 여름맞이 다이어트. 점심으로 오이 먹으면서 댄스 타임 아싸 흔들어라고. 오이만 먹으면 안 돼요. 예, 언니 어지러워요. 예, 그다음에 갑자기 성격이 뭔가 좀 까칠하고 뭔가 예민해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예. 내가 해 봤으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쪄 보기도 하고 빼 보기도 했던 또 쪄 빼 또 쪄. 예, 쪄 뺐죠. 예, 쪄 뺐죠는 인생이 별로 없어요. 쪄 뺐죠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진숙 씨. 샌디 이 느낌이며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비트 감별 가나요? 또 심지어 가사 제목을 틀렸어. 여름을 부탁해. 여름아 부탁해. 비트 감별 도전하시나요? 오케이. 받고 가겠습니다. 예, 오케이 되면은 바로 저희가 쿠키 세트 드린다는 거. 예, 여름아 부탁해 갈게요.
1: 여름아 부탁해.
0: 아이고. 아이고. 자, 이 친구도 이제 어느덧 서른 정도 됐을 거예요. 원, 투, 쓰리, 호. 그래요. 부탁은 했어요. 컬러. 우리가 이런 발라드 듣자고 예 만든 프로가 아니에요 선생님. 예 발라드 듣자고 이렇게 예 우리 최경문 씨 알았잖아요. 우리 막내 웨이터 여름아 부탁해 은근 미디엄 템포인데 그러니까요. 예 설마 설마 했는데 바로 됐죠. 예 그리고 3027번님 신디 달순의 출연 예정 소식 봤습니다. 그때까지 마음 공부하시면서 화를 내려놓으시길. 제가 예 또 우리 박문성 또 해설위원께 우리 달수 형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죠. 하모니카 아직 남아있냐? 있다. 예, 그렇다면 불껐다. 라고 얘기를 했죠. 풍선이라도 내가 지금 불판이에요. 예, 정말. 일단, 예. 아무튼 되게 긴나라. 예, 긴나라랑 이제 또 평가전에서 5-0으로 예, 이겼어요. 예, 이름이 되게 길어가지고, 미처 다 외우지 못했던 점. 예, 그날한테 너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좀 백태클은 좀 너무 심했어요. 예. 보통 레드인데 갑자기 옐로우를 주시더라고요. 레드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천모님. 그날까지 저랑 불경 같이 읽을래요. 죄송하지만 저 루시아입니다. 예, 우리 선녀님이랑 연락을 소통을 꾸준히 한다 또 말씀드리면서 예뭐 불자 언니나 예 우리 교회 오빠나 우리 또 성당 언니나 예 우리가 남이가 서지호에 남이가 갈게요. 컴온!

땡큐. 예. 아, 이 노래도 예, 우리 또 비타감별 해가지고 샌리스트에 올라왔던 노래입니다. 우리 박준성 씨가 와 남이가 무대 영상을 봤거든요. 어깨 탈골춤이 된대요. 예, 굉장히 많이 흔든다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영경 씨, 신디 6월이에요. 우리 이번 달에도 사이좋게 지내요. 우린 남이 아니니께. 신디 저 지금 두물머리 핫도그 먹으러 와서 신나서 남겨봐요. 맛있겠죠? 라고. 아니요 선생님, 두물머리면 우리 오빠 빵집이에요. 예, 우리 오빠 빵집이에요. 거기로 가요 선생님. 예, 두물머리에 있어요. 땡땡땡 빵집 해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빠 빵집이에요. 예, 핫도그도 너무 좋지. 근데 저희 우리 오빠 빵집도 한번 가봐요. 맛있는 거 많아요. 우리 김봉석 씨 비트간별 신청합니다. 키드의 오날리아 통과된다에 제 오른손을 겁니다. 세게 꼬셨네 우리 봉석 씨. 예. 오케이. 키드의 오날리아 한번 가볼게요. 오까삐야. 나쁘지 않은데? 어? 이거 약간 라틴인데 좋은데? 허! 허! 자, 이제 본방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키드! 허! 탈락! 예, 됐어요. 예, 예. 지금 동동동 도동도동을 네 번 반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너무 반칙이다 선생님. 예, 우리 8000번님 전주가 길다 했어. 정답. 아, 1312번님 소스는 신디가인데 소스는 딱 내 스타일이었어요. 예, 아, 우리 8750번님 칼 같은 탈락 시원하고 좋네요. 시원해야죠. 예, 아, 그렇다면은 아, 요 정도 박자는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 감미연의 빠빠라치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사진 찍을 준비하세요. 착각착각. 요 정도 가야지. 요런 수승 가고 이제 바로 본방 들어가요. 원, 투, 쓰리, 헝!

오케이, 땡큐. 예. 요거 이렇게 바로 본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예. 저 오날리오랑 좀 다르잖아요. 오날리아랑 좀 다르죠, 선생님들. 예. 바로 예스 하자마자 똥똥땅땅 똥땅땅 똥땅땅땅 똥땅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우리 이숙희 씨 찰칵찰칵 정의의 망고 야후 너무 신난다. 쫓아오는 느낌. 그렇죠. 누가 쫓아가는 느낌으로 막 달려야 돼요. 예. 막 달려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맞고 뭐가 있나요? 예. 오늘의 라스트 송. 예. 이 노래 또 우리 소찬 씨의 또 순명. 예.

명곡이죠. 현명한 선택할게요. 예, 나이스 초이스. 컴온. 자, 우리 대한민국 이제 또 메키코랑 또 경기하지 않습니까? 예, 고산 지역이어가지고 아,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예, 모두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저께 우리 나이온즈가 예, 정말 두 번의 역전패 예, 데미지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래도 그러지 않게 이겼다.

예. 랩까지 들을 예, 그게 또 아니어서 예, 우리 김홍수님, 흥수님. 오늘 처음 듣는데 국내에 이런 라디오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땡큐. 예. 그렇다면 저 윤석일 아파트 한번 리믹스로다가 예, 또 한번 해야죠. 이번 주 또 대박나라고. 예, 우리 라이언즈 대박나라고. 우리 김봉석 씨가 예, 아까 비트간별에 오른손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내 손은, 내 오른손은 신디 거. 예, 오른손 내 거니까 조심하세요. 예, 애끼세요. 예, 그리고 핸드크림 잘 바르시고요. 예, 말씀드리면서 아파트 갈게요. 아파트 찐막국입니다. Let's go! 여러분, 주말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은 또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모두의 응원과 여러분들의 응원과 아파트!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일했어. 뷰 보이고 높은 아파트 서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어깨 동무 하자! 와주 와주 하자! 아싸라싸 준비하자 으쌰라싸 으쌰라싸

휴식입니다. 정의 먹어 휴식입니다. 언제나 언제나 내게 아 속삭이다. 공이 삼삼 땡땡으로 전화 오면 정의 먹어 듣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늘었나? 아, 집사람 사랑!

谁？我先。

0: 사운드 아무도 없어. 컴온. 저희 집에서 광고 갈게요. 컴온.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0: 네, 우리 또 신형 나이트. 예, 오늘 월요일답게 파이팅 넘치게 또 함께 했는데요.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유나의 기다리다. 예, 우리 유나한테 너무 많이 미안하고요. 조신에 듣고 3부의 세계 이피즈 함께 할게요. 고막 풀어놓으세요.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0: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3: 경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해방구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바로 데이식스의 Take All My Heart 노래 듣고 오셨고요. 2001번님께서 신디 매직인가요? 데시기들 노래도 응원가로 들리네요. 나도 모르게 으쌰라 으쌰 외쳤다 라고. 일단 으쌰라 으쌰는 어느 노래나 다 붙여도 예 상관이 없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1415번님 신디 책임져요. 저 오늘 그레이색 티셔츠 입었는데 흔들어 제기다 보니까 차콜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 집에 어떻게 가나. 말려야지. 예, 말려야지. 에어컨 바람 있잖아요. 예, 금방 말라요 또. 예, 원래 차콜인 척 하면서 더 뛰어놀면 돼요. 예, 예. 곁땀은 누구나 예, 납니다. 예. 아, 저는 예, 등땀주의예요. 등땀, 엉땀 이런 데가 뒤에가 땀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었는데 몰라요. 저도 이제 살찐 지 예,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지금 적응기예요. 예. 이렇게 6월이 더웠나. 예, 5월이 왜 이렇게 덥지 생각을 해봤는데 찐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14년을 말라깽이로 살다가 예, 지금 다시 돌아온 지 지금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지금 적응 중이다. 예, 찐 거 적응 중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는요. 정말 한 번 들어도 중독되는 바로 그 코너 세계 입 퀴즈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막 예열 그다음에 이제 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만 눌러주시고 예 우리 박돌이
1: 네
0: 아 집순이
2: 네
0: 선물이 살짝 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저기 자승 PD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저 빵 빵빨에 빨리 안 튀고 뭐예요 빨리 선물이 늘었습니다. 네 아, 일단은 광고는 다이어트를 조금 해도 예 우리 또 한 중반까지는 우리가 또 기다려줄 수 있는 너른 마음이 있으니까 예, 6월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선물은 요요 가능하지. 예, 많이 돌아오시기 바라면서 바로 함께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부츠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1: 비타 케어머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 부츠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2: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1: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2: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1: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0: 안이븐드 트럭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2: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1: 키높이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0: 너무 감사드리면서 3, 4번 함께하는 그분들도 만나봐야죠. 빙그레
2: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0: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1: 키움증권,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0: 슬리메이 다이어트,
1: 포스코 ENC, 현대해상화재보험,
0: 환인제약.
1: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4: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니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잠깐.

맞다. 아이고 맞다. 오라라라라라라. 고막을 약올리는 세계 입퀴즈. 6월에도 방정방정 입방정 입야단 입야단 제대로 한번 떨어봐야죠. 정은혜 씨가 아 입퀴즈 맨날 못 알아먹는데 또 기대하는 내가 싫다라고. 이거는 어차피 또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 입덕하신 거다. 예. 근데 또 자꾸 듣다 보면 또 들리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 재미로 또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오늘도 역시 오만 가지 난리잡에서 오다들이 들어있는 오다통을 준비했는데 뭐가 걸리는지는 우리 또 재치한 제작진 분들도 모른다라는 거. 예. 단체전은요, 여러분, 문자 참여입니다. 예. 단체전 첫 번째 퀴즈부터 가볼 텐데요. 선물은 김신영이도 지금 입고 있어요. 속옷 세트! 제가 속옷을 일주일치를 딱딱딱딱 정하거든요. 꼭 입 퀴즈 하는 날만 또 이상하게 또, 예, 착, 예. 이거 운명인가? 어느덧 뭐 입 퀴즈가 수요일 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 수요일에 꼭 제가 그거를 하고, 아, 뭔가, 예, 또 여기에 또 맞다. 예, 또 말씀드리고. 속옷 세트, 저기 광고 모델 안 하나요? 예, 저는 실착으로 해서 찍을 거예요. 예. 저는 무슨 다른 모델 필요 없어요. 다른 뭐 이렇게 데타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안, 예. 정말, 예. 아, 모자이크 처리를 왜 합니까? 예. 뭐 다 나오더만. 예. 안 묻는 선미담 셀럽파이브 노래고요. 그거 깔고 하셔도 상관이 없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첫 번째 오다통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아이고. 우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 첫 번째 오다는요, 청순한 안 벗는 삽니다 스타일입니다. 자, 자 속옷 세트가 걸려있는 예, 첫 번째 안 벗는 삽니다 청순 스타일로. 예. 오, 이게 웬일이에요? 예, 좀 깜짝 놀랐네. 예. 그렇다면 청순하게, 예. 한번 제가 입 퀴즈를 할 텐데요. 요 퀴즈를 잘 들으시고 나서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바로 갑니다. 네, 우리 022번님 청순이라면서요. 진짜 무섭다. 너무 청순하게 했는데. 예, 221번님 공포특집인가 소름이라고. 나 많이 서운하네 정말. 예, 박준성씨 와.

H2K 헤어진 후에 아닙니다. 예. 아, 다시 한번 그러면 힌트 드릴게요. 예. 지금 답이 안 와가지고. 2831번님, 라디오 주파수 잘못 맞춰가지고 지지직거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보내셨는데, 91.9 맞아요. 예. 다시 한번 힌트 드립니다.

땡큐. 너무 청소했다. 나 지금 눈물 살짝 흘렀어요. 예, 청소해가지고 우리 3027번님이 My precious 컬러 약간 좀 있긴 하다. 야, 아직 정답자 없나요? 우리 김규현 씨 끙끙 앓는다 알아. 얼마 전 예쁘게 했는데 선생님 어디 안 아파요? 우리 심정현 씨 10cm 내 안아줘요. 정답! 선물 세트 당첨! 난리 났다.

함께. 아, 너무 청순하다. 우리 삼촌모님, 청순이란 단어 아시죠? 알다마다 저 문과입니다. 예, 노래 좀 들려드릴게요. 아,

네, 10cm 안아줘요. 단체전 첫 번째 정답이었고요. 이정현 씨가 벌써부터 남양 특집 하나 봐요. 청순했어요. 청순 버전. 1432번님, 새소리 청순녀 버전인가요? 정답. 예, 딱이에요. 그리고 우리 최경문 씨, 나는 이거 책임 못 져요. 예, 관절염 아니고 관장약 느낌이라고 탈락. 예, 또 말씀드리고 우리 또 첫 번째 정답자에게는 속옷 세트 보내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체전 가봐야죠. 이번 선물은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자, 그러면 이제 오더통 한번 또 뽑아봐야죠. 예. 깜짝 놀랐네. 예.

김연자 쌤 스타일. 김연자 쌤 스타일로다가 저희가 퀴즈를 드릴 거예요. 예, 퀴즈를 잘 들으시다가 야 이거 노래 제목이랑 가사 뭐 이런 거 이제 가수 노래 제목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1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예, 혹시 그 10분 내로 혹시 반주가 있나요? 예,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김연자입니다. 자 이제 힌트 나갑니다. 흩뜨따 다라다라 흩뜨뜨뜨. 자 10분 내로 정답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갈게요. 짜짜짜짜짜. 언젠가 길을 걷다가

여기까지. 예. 어, 정말 리얼로, 리얼로. 예, 제가 이 노래 아예 그냥 가사 째로 그냥 보내드렸어요. 어, 우리 이정현 씨가 그래요. 믿어도 줄게요. 오케이, 땡큐. 어, 1675번님. 아, 있는 노래 같아. 왜 잘해? 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전상민 씨가 역마살 버전이라고. 땡큐. 이혜경 씨가 어, 김현정의 10분 내로 아닙니다. 예, 요거에 무언가의 가사를 덧붙였죠. 예, 오! 이분 천재다. 예, 우리 0212번님. 더더의 내게 다시 정답! 자,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당첨됐고요. 예. 언젠가 길 갔다가 2000번이 왜 또 청순 버전으로 불러요? 들려오는 박수 소리에 나도 모르게. 오케이, 땡큐. 아, 춥다 추워. 오케이. 예, 도도해 내게 다시 듣고 오시죠.

0: 님 양측에 다 사과하세요. 세상에나 죄송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반대 의견이 도착을 했어요. 우리 3027번님. 신디 추금이가 박혜경님이었나요? 목소리 있다 있어. 있어요. 예, 말해 뭐예요. 예, 그리고 김보경 씨가 약속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어. 뭐 라디오가 이래요. 재밌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또 단체전 퀴즈 한번 가봐야 되는데 단체전 마지막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준비된 선물은요. 기미관리 세럼. 자, 이번엔 또 어떤 오다가 있을지 오다공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공이고요. 야, 어렵다. 이문세 씨의 스타일입니다. 야, 이거 어렵다. 예. 한번 가볼게요. 예예. 이문세 씨 버전으로 퀴즈를 드릴 텐데요. 정답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예, 공짜입니다. 여러분,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예. 이 정도면 알겠지. 야, 정말 포인트만 드렸어요. 121번님, 라고. 아니에요. 이거는 오다공이에요. 예,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해달라고 한 거 제가 뽑은 거다 또 말씀드리고요. 이혜경 씨가 뭐래? 라고. 아니, 사춘기네 이분. 뭐래? 오케이. 다시 할게요. 오케이. 진짜 똑같은데. 예, 우리 9995번님, GOD의 촛불 하나. 아닙니다. 최유리 씨,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 이게 포인트인데, 예. 어머, 이우석 씨. 어머, 해석 장난 아니다. 폴킴 너를 만나. 아유, 예, 언감생심. 예, 어머, 해석이 장난이 아니시네. 잘 들어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 야, 이거 내가 다 드렸다. 예, 홍정은 씨, 악뮤의 라면인 건가? 정답! 기미관리처럼 바로 드립니다.
1: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0: 똑같잖아요. 예. 1212번님, 문세님한테 이럴 거예요. 죄송해요. 이러지 마세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내가 본단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1: 라면인 건가?
0: 조롱 아닙니다. 듣고 오시죠.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6: 종알망고 김신영입니다.
5: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6: 매일 낮 12시 주파수 크크크 컴온
7: 아이와이두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8: 자꾸 들어주세요.
9: 02로 전화가 오면
10: 핑미
11: 고마

몰라. 아이 뜸말뜸. 오라라라라라라. 고막을 여물리는 세계 입퀴. 자, 이번에는 각계전투 각제도생 개인전 시간인데요. 개인전은요, 김신영 마음대로 그냥 오다 프리니까 여러분도 프리하게 풀어주시고요. 개인전 선물 알려드려야죠. 요 선물 원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차량용 소화기. 자, 여러분, 개인전 참여 방식은 단체전과 확실히 다릅니다. 전화 참여로만 가능합니다.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전화 두 대 열려 있고요. 일단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문제를 내기 전에 미리 전화하시면은 그건 저희가 탈락으로 예,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번 기회를 드리고요. 다 틀렸다 그러면 선물은 이 차량용 소화기는 두 번째에는 또 두 개씩 예, 바로 다음으로 2월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내드리는 소리를 잘 듣고 무슨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아신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자, 차량용 소화기가 걸려있는 퀴즈 지금 나갑니다.

0: 예. 아, 우리 0215번님. 프랭크 시나트라. 아우, 땡큐. 예. 220번님. 오도바이. 오도바이 오랜만이다. 도마도 오도바이. 자, 0236-1562-1572. 0236-1562-1572. 아, 지금 전화가 왔나요? 예. 아, 지금 바로 왔어요. 여보세요?
1: 네, 김보성의 두둥부둥?
0: 김보성의?
1: 의리.
0: 의리. 아닙니다. 네. 아, 잠깐만. 김보성 씨 노래 좀 내주세요. 부릉부릉이랑 의리의리로. 예. 아, 자, 잘 들어보세요. 어, 지금 바로 두 번째 왔어요? 어, 두 번째 전화 연결 됐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정답은요?
2: 그, 포지션의 썸머타임.
0: 포지션의?
2: 썸머타임.
0: 썸머타임! 정답! 우! 야, 일단 뒤에 라디오를 꺼주세요.
2: 아,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네. 어,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시죠?
2: 아, 예, 아니요.
0: 예, 예. 일단 자기소개 한 번.
2: 아, 경산에 사는 허만수라고 합니다.
0: 경산에 사는?
2: 허만수.
0: 허만수님?
2: 네.
0: 예, 우리 만수 오빠 뭐 하시다가 전화 주신 거예요?
2: 아, 일하다가 농사 짓고 있거든요.
0: 아, 농사 짓고 계시는구나. 어떤 네네. 농사예요, 경산이면은?
2: 아, 저는 그냥 얼갈이 배추, 역대류, 아... 채소 정리하고 있어요.
0: 얼갈이 배추 너무 맛있죠.
2: 네.
0: 예, 얼갈이 배추 해가지고 저 물김치 담그면 진짜 맛있는데, 얼갈이 배추에다가.
2: 아, 예. 요즘 키우죠.
0: 아, 지금 뭐 하는 시기예요, 요즘에?
2: 저는 그냥 계속 얼갈이 배추만 하고 있어요.
0: 아, 계속 얼갈이 배추 지금 전문으로 네. 하고 계셨고. 아니, 이 느낌이 네. 딱 왔어요? 썸머타임?
2: 아, 너무 잘 들리던데요.
0: 아, 저 죄송하지만 이어폰이에요. 지금 스피커폰이에요.
3: 생전화 바꿨어요.
0: 예예. 예. 그래도 한번 혼나거든요.
3: 예. 아, 예, 예. 생전화 바꿨어요.
0: 아, 생전화를 해야 됩니다. 예. 네네. 아, 그래 우리 만수님. 네. 요 포지션 노래들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3: 아, 원래는 김경호도 좋아하는데.
0: 예예. 예.
3: 오늘은 포지션도 좋아합니다.
0: 혹시 경산 김경호 씨 아니죠?
3: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맞아요?
3: 네네네.
0: 아, 락바로 오빠구나.
3: 아, 예, 오랜만입니다.
0: 아, 오랜만이네. 정말 네.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3: 아, 예, 춥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0: 아, 춥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장수하셔요. 아, 우리도 경산 김경호님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또 모창 잘하잖아요. 저기 오랜만에 저 얼갈이 배추 더 잘 자라라고 저 김경호 모창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0: 우리 경산 김경호, 김경호. 네, 자 우리 만수 오빠.
1: 네. 네.
0: 만수 오빠.
1: 네.
0: 저기 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예 경상 네.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1: 네네.
0: 예 지난주에 이런 문자 보냈잖아요. 트롯 부르는 김경호 특이하지 않나요?라고.
1: 네.
0: 예 트롯 부르는 김경호 한번 가볼까요? 어떤 트롯 부를까요, 경호 오빠가?
1: 주라주라 가야죠.
0: 아 좋다. 예 주라주라 한번 갈게요.

0: 잘한다. 아, 고퀄이다. 아, 우리 경산 우리 만수 오빠.
1: 네.
0: 예, 우리 얼갈의 배추 대박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차량용 수화기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야, 어쩐지 목소리가 우리가 남이가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 포지션의 썸머타임 시원하게 정답 노래 나갑니다.

네, 개인전 첫 번째 노래 정답은 바로 우리 또 경산 얼갈이 배추 또 우리 농부 오빠 우리 만수 오빠 예 우리 김경호 씨가 맞췄죠. 예, 아 우리 포지션의 썸머타임 듣고 오셨고요. 노용식님이 경산 김경호님 노래 덕분에 심란한 마음까지 정화됩니다. 아, 그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9787번님. 우리 신랑도 김경호 달인인데 나중에 김경호 모창대회 한번 열어줘요. 라고. 전국에 이제 김경호, 전국에 이제 박완규. 예, 락발 선발대회 해가지고, 아, 또 해봐야죠. 예, 그리고 1540번님, 이 와중에 저는 김보성의 부릉부릉이 잊혀지질 않아요. 진짜 있는 노래인가? 아니요. 김영철의 따르릉은 있는데, 부릉부릉이 없어요. 으리으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보성 씨, 예, 또 라디오 들으면, 으리으리 어떻습니까? 부릉부릉. 예, 좀 부탁드리고.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개인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드리는 퀴즈를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과 가수가 떠올랐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68-1562-1572 자, 차량용 소화기를 한 번 더 걸고 자 이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순 버전을 너무 좋아해서 청순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조금 더 청순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오케이 다 들었다. 네, 내가 이거 다 들렸어. 예. 네. 아 우리 1510번님 처음에 헛기침 하는 거 킹 받네라고 목을 좀 가다듬고 해야죠. 예, 네, 우리 8000번님이 아니 뭘 다 들었어요. 저는 못 받았어요라고. 어, 나 드렸는데 예. 아 전화가 안 와요. 02368-1562-1572 예, 전화 엉킬 수도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0: 커피.
1: 땡큐. 예. 2020번님 있는 노래요. 아, 부릉부릉 아닙니다. 1000번님 청순이라는 말 사전에 다시 등록을 하세요. 미안합니다. 예. 아, 지금 2890번님 숨 쉰 거 아니에요? 아, 숨 쉬었지. 숨 쉬었지. 예. 어, 전화 안 옵니까? 아, 왔잖아요. 왔잖아요, 선생님. 자, 첫 번째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정답은요?
2: 예,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야.
1: 정답! 차량전 수학이 뚜렙니다! 봐, 이렇게 천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일단은 뒤에 라디오 좀 꺼주시고요.
2: 네, 껐습니다.
1: 네, 이어폰. 뭐 블루투스 이거 안 돼요. 생전화로 받아주세요.
2: 네.
1: 아, 예. 자기소개 한번.
2: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1: 아, 우리 김?
2: 경환이요.
1: 아, 김경환님 그 걸그룹 전문가?
2: 어, 그분하고 동명이인이에요.
1: 아, 그래요? 아.
2: 네네.
1: 원래 걸그룹 전문가인데 아닌 척하는 거 아니죠?
2: 아니요, 그 다른 분이고요.
1: 아, 다른 네. 분이 확실한 거죠. 예. 예. 맞아요. 네네. 두 분이 계세요. 김경환님, 김경환님이. 또 두 분 계시는데 이 플레이 투 더 스카이 요 시어브러브를 어떻게 한 번에 딱 느낌이 왔어요?
2: 거기 후렴 깨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1: 네, For the Moon by the Sea 요거요. 네.
2: 거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1: 그래, 그 들린다니까요, 선생님들. 예, 아, 우리 0211번님이 이분 직업이 뭐예요? 혹시 형사신가로? 김경환 씨 혹시 어떤 일하고 계세요? 오늘
2: 아, 일반 사무직입니다.
1: 아, 사무직. 그러면 네네. 귀를 쫑긋 세워야죠. 예, 우리 3000번님이 어, 이분도 아이돌 좋아하실까요? 라고. 아이돌 좋아하세요, 혹시?
2: 아, 아이돌은 뭐 시스타, 그 다음에 뭐 저기
1: 네?
2: 마마무, 시스타 마마무.
1: 아, 2014년 네. 요쯤에
2: 네, 됐다. 10년 전.
1: 네. 10년 전.
2: 아, 네, 요즘은 잘 몰라요.
1: 네. 요즘은 좀 잘 모르고 셀럽파이브 있잖아요, 셀럽파이브.
2: 셀럽파이브 좋아할
1: 때.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노래를 안 내고 이제 멤버가 네. 둘째를 이제 곧 출산을 해서 예, 출산 이슈가
2: 있어요. 10년 전에 신디하고 전화 통화된 적이 있어요.
1: 10년 전에? 전인가? 와, 10년 전에?
2: 10년 전에요.
1: 10년 전이면 친척도
2: 못 알아봅니다. 이행식 있다가 신디한테 인면매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1: 어, 그래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풀투 해가지고 이행시 한번 가볼까요? 자, 풀.
2: 어, 생각이...
1: 괜찮아요, 괜찮아요. 풀.
2: Please.
1: 오, to.
2: To.
1: To.
2: 어, to CN.
1: 탈락. 예, 아, 예. 항상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항상 앞쪽에서 너무 잘하셔. 예, 근데 to에서 조금 그랬는데, 아, 일단은 정답을 맞췄습니다. 차량용 수화기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혹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으세요? 왜냐면 10년 전에도 저와 전화 연결이 됐으면. 진짜 네네. 한 10년 동안 계속 저희 라디오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2: 네네.
1: 네, 우리 라디오 어... 청취자분들 어렵다라고 막 뭐라 하시는 청취자분들께 대신하여서 우리 경환 오빠가 한마디 해주세요.
2: 아, 신디는 정이 많고 그다음에 어, 남을 이제 배려할 줄 아시는 DJ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라디오 나 혼자 산다에서 신디 다시 만나가지고요. 네. 너무 반가워요.
1: 난 진짜 너무 감동이야. 예, 정말 네. 감동입니다. 오빠 항상
2: 네네.
1: 하시는 일 정말 일사천리로 쫙쫙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오빠가 바쁜 날 다 빨간불 아니고 초록불로 다 될 겁니다. 신호 100% 신호는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2: 화이팅! 신디도 올해 MBC 연예대상 수상 기대합니다.
1: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아, 나는 진짜 나 우리 친오빠인 줄 알았어. 정말. 예. 제가 남양주시 홍보대사가 괜히 남양주시 홍보대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가족이다 또 말씀드리고 어, 1577번님 말투가 AI인데 기계 아니죠. 꼬였다 꼬였다 꽈배기다. 예, 최경문 씨 오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빠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멋있으면 다 오빠지 뭐. 예, 정답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See of Love 듣고 올게요.

0: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메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어여디여 차이 거기여 찾아
2: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강을 오르내리며 물건을 나르는 시선배에서 노를 저으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1: 저 돌뿌리 앞에를 지나가면서 어여디여 차 서울강으로.
2: 북한 남포 지역에서 한양으로 가는 시선배에는 또 얼마나 반가운 물건이 실려 있었을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4: 네. 세계 이퀴즈. 예, 우리 최윤희 씨가 진짜 오늘 한 달치 다 웃은 기분이에요. 황재성 씨가 라디오에서 다비이모 노래를 틀면서 그러더라고요. 천재적인 희극인 인정합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황재성 씨. 예, 화이팅! 예, 말씀드리고. 1164번님. 신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김보성 씨 노래를 다 찾아봤거든요. 의리, 의리에 산다. 청춘은 두 번 오지 않는다.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부릉부릉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저보다 곡수가 많은데. 예, 아니, 저도 한 세 곡 돼요. 예. 아니지, 네 곡 되죠. 그, 젓가락 행진곡. 예. 그 다음에 답이 있지. 예. 얼음깨 있지. 그 다음에 오르자. 예. 주라주라. 손 네 곡이에요. 선생님. 예. 젓가락 행진곡이야. 숟가락 행진곡. 예. 죄송합니다. 안 부른 지가 5년 지나서 아이 죄송합니다. 예. 아 그렇다면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 곡은 김보성의 부릉부릉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크레용팝의 부릉부릉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레용팝의 부릉부릉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또 인사드릴게요. 예. 6월의 첫날 저희와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아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부릉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0: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힘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힘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힘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3: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4: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순 우리말로 1년 12달에 이름을 붙인 달력을 보면요. 6월은 누리달이라고 합니다. 온 누리의 생명의 소리가 가득 넘치는 달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소리라 뭐가 있을까요? 사무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하품 소리, 장 트러블로 새어나오는 가스 소리, 월급 들어오는 알람 소리, 카드 긁는 소리 등등등등 뭐 많지만 가장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소리는 뭐니 뭐니 해도 아침에 모닝 알람 끄면서 내는 째증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대단한 생명력을 과시하면서 6월의 첫날을 시작한 모든 분들 살아있네. 그 활력, 그 텐션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2시간 같이 한번 쭉 달려보자고요. 6월 1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자넬 모네 피처링 빅보이의 타이틀 러브 듣고 왔습니다. 남현주님, 아이의 잔소리와 말대꾸도 빼놓을 수 없는 생명의 소리죠. 아니, 기싸움의 소리인가? 그쵸. 예,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죠. 아, 나도 승질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어머, 나도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이었구나. 느끼죠.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죠, 진짜. 2129번님,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은 지방선거로 쉬는 날이라서 월요일이 그닥 힘들지 않네요. 유후! 그러네, 맞네. 내일 모레면 쉬네요. 어? 여러분들께서 쉬어서 좋아요? 어? 빨간 날이라서 좋아요? 나는 별론데? 왜냐고? 난 두댕이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난 하루라도 두댕이 안 만나면 나는 큰일 나는 사람인데? 아, 나는 진짜, 아, 수요일도 생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이친 분들, 수요일은 같이 만나자! 두댕이들, 쉬지 말고 나랑 놀아요! 예, 저만의 착각이죠, 뭐. 자, 지금 어떤 생명의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대를 듣고 계시는지 사연 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안나 쓸게요. 샵 8000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낙차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영어 퀴즈로 심박수 끌어올리고 싶은 분 지금부터 신청해 주세요.

0: 주시고요. 자, 여기서 잠깐 박수 치고 갈게요. 잠깐만. 하던 일 다 멈추고 생업을 다 멈추고 빨리 박수 일단 쳐봐요. 자, 이번 주 수요일 6월 3일이 두 대 안영미 단독 진행한 지 2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념일이 있는 만큼 이번 주는 두 대 안영미 진행 2주년 기념 주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뭐 별거는 없어요. 별건 없어. 그냥 알아만 달라고요. 알아만. 저도 우리 두댕이들 뭐 생일 있다 그러면 다 축하해주고 뭐 축하해주세요 그러면 다 박수 쳐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번 주는 축하해 주세요. 우쭈쭈 해주고 제가 뭐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해주시고 제가 몰골이 좀 말이 아니더라도 이쁘다 이쁘다 해주세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날로 빡세다. 노중을 해 노계획 노사지 정말 우쭈쭈라고는 전혀 모르시는 분을 오늘 첫날로 모시네. 요 코너를 하루 일찍 당겨봤습니다. 대체 이 코너로 안영미 2주년을 어떻게 기념할 건지 또 굳이 노중훈 작가와 함께 기념할 필요가 있는지 뭐 큰 기대는 마시고 소소한 기대 해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앞서서 이제 오프닝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소리가 과연 뭘까 생각했어요. 아, 이 소리죠. 자, 들려주시죠. 이거지! 심지어 월요일부터 대낮에 아우, 올품! 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 한잔해요, 한잔해요. 아, 기쁜 날이잖아요. 예. 아, 2주년, 2주년. 한잔해요. 알레스 아우토? 아, 한잔 받으세요, 한잔 받아. 받으세요. 아, 낮술 뭐 어때? 아, 오늘 미팅 있다고? 아이, 제껴요. 삼일제약님, 멕시카님, 롯데렌탈님. 난 우리 광고주님들 없으면 나 못 살잖아. 아이, 한 잔 받으세요. 모빌코리아 윤활류님. 아, 나 오늘 윤활류라도 마셔야겠다. 나 기분이 너무 좋다.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예, 나만 좋은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해. 빙그레님, KB 국민은행님. 아, 뭐 어떻게 저기 2주년인데 뭐 어떻게 페임 이런 거 뭐 없나? 어? 뭐 어떻게 성과금 이런 거 없나? 뭐 요즘 그런 게 대세던데 성과금 주는 거? 아예 맛있게 아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님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님 아, 한 잔씩 때 받으세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광고주님들 딴 데 가기 없기 어? 자 원샷 너브레키 홀딱 빨아 삐리뽕. 아 9692번님께서 2주년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쭈쭈 우쭈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해요. 네. 아 뭐 엎드려 절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옛다 우쭈쭈다 이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해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dale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puede darle alegría a cosas buenas. Dale 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1: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779번님. 와, 어쩐지 오늘 안영미 진짜 너무 이쁘더라. 그러니까 어디서 보셨는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뭐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뭐. 어떤 안영미? 아, 진짜. 아, 오늘 괜히 그러네. 날씨가 심지어 우중충해. 아,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한번 기분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 옛날에 그 마카레나 춤 많이 췄었잖아요. 르세라핌 신곡 붐팔라 듣고 올게요.

1009번님, 토요일에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영민님 원발치서 봤어요. 만삭에도 라디오 진행하시는 역시 프로방송인이라고 하셨는데, 뭐 방송인으로서는 프로일지 몰라도 제가 엄마로서는 정말 아마추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저 얘가 그 어린이집에서는 참 얌전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아 운동회 할 때 또 얼마나 어른처럼 잘할까라는 기대를 가져갔는데 애는 애더라고요. 아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아 첫 운동회라서 제가 너무 기대하고 갔었나 봐요. 아 이렇게나 어려울 일입니까? 어쨌든 저 만삭인 저를 대신해서 함께 뛰어주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해요. 0383번님 6살 짱구 아들 선거 홍보 차량 지나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춤을 췄어요. 제 DNA인 건 맞는데 선거 홍보 차량은 좀 아나. 아니 근데 흥이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딱콩이도 저 닮아서 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BGM에 춤을 추

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어, 저기 어린이집이 된다. 그 어제 그 운동회 때는 왜 춤을 안 춰? 시키면 안 하더라. 아, 진짜. 8608번님. 강변 다리 밑 그늘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창 너머 들어오는 바람이 참 시원하고 두 대 음악이 있어 더 행복하네요. 근데 저 땡볕에 러닝하는 사람들도 행복한 거겠죠? 죽을 맛이겠죠. 예? 제가 예전에 운동한답시고 한강 한번 뛰어봐서 아는데요. 그 한강에서 거기 치맥 시켜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어? 나는 지금 뭘 위하여 이렇게 뛰고 있는가 싶고. 근데 아마 그렇게 땀 흘리고 집에 가서 이제 샤워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지. 그런 거죠. 6397번님, 영면이 저 언니랑 더블디디 하는 꿈을 꿨어요. 게스트는 에스파의 윈터씨였고요. 근데 언니가 너무 웃겨서 전 웃느라고 까마귀 소리만 내는 바람에 피디님이 제 마이크 내리심. 아,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꿈이다. 어머, 윈터까지 나왔어. 어머, 어떡해, 어떡해. 우리 같이 복권 살까요? 연예인 나왔으니까. 조민주님, 지하철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가지고 협력업체 가는 길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곁땀과 등땀이 뻑발했어요. 연한 카키색 옷이 진한 카키색으로 변했습니다. 우째요.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근데 진짜로요, 예, 이번 주는 서울도 대구 못지않던데 34도까지 올라가던데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 이제 회색이랑 카키색 이제 이런 거 입지 말자. 아, 물론 서로 관심 없어가지고 안 쳐다보는 것도 알긴 아는데 우리 서로서로 찜찜하니까 겨드랑이도 자유로 귀신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회색은 금지. 자, 여러분들 모두 안현미가 쏘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비의 Feel It.

0: 못하는 거고 쟤는 아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의 영어공부 프로젝트 100% 내우기 부득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Listen, boys and girls, my introduce.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추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드릴 거고요.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립니다.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Hi.
1: Hello.
0: Hi.
1: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too.
1: My name is Ellie-chan.
0: Ellie-chan? Yeah, welcome, welcome. Where are you?
1: I live in Gumi.
0: Gumi?
1: Gumi. My Gumi, no Gumi.
0: Ah, Gumi. Gumi. Gumi, weather. Weather, how weather?
1: Yeah.
0: Weather, Gumi 날씨는 어때요?
1: Very hot.
0: Hot? 몇 도, 몇 도?
1: 28.
0: Hey, come on. 28?
1: My heart is
0: very cool day, cool day. 대구에 비하면 쿨 데이. 오케이. 지금 시간이 없대요. 유, 저기 스피킹 좀 스피디하게 좀 해주세요.
1: 네.
0: 오케이, 오케이. 자, 퀘스천 렛츠 고! 자, 사람 이름입니다. 5 실버 제로.
1: 5.0?
0: No, no, no, no, no.
1: 5 실버
0: 제로. 5 실버 제로.
1: 오. 5년.
0: 오카이. 노래 제목이에요. That's okay, but get out.
1: Okay.
0: 오케이, 오케이. 자, 영화 제목입니다. 솔저 채. 채는 한글이에요.
1: 소?
0: 솔저 채.
1: 솔저 채?
0: 솔저 채.
1: 오, 솔저 채?
0: 좀비 무비, 좀비 무비.
1: 아, 좀비 무비 안 보는데.
0: 아, 이 액터 전지현 앤 지창욱 앤 구교화.
1: 군채.
0: 오카이. 자, TV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Two Married Lady Camp.
1: 아, 결혼 지옥 캠프.
0: 구미가 원래 이렇게 말을 좀 느리게 하는 지역입니까? 그 충청도 쪽이었나, 구미가?
1: 아니요, 제가 수도권에 살다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0: 엘리짱. 네. 엘리짱, 근데 생각이 너무 깊어. 생각이 너무 많아. 말 한마디 하기가 지금 생각이 너무. You thinking about it, no thinking. 이제 쇼츠, 오케이?
1: Okay? Sorry.
0: 너무 long thinking 말고 쇼츠 thinking.
1: Yeah.
0: 오케이, 오케이. 가서 마이구미 드세요. 빨리 빠이.
1: Bye.
0: See you.
1: 네.
0: 자, 엘리짱. 엘리짱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셔. 굉장히 신중하고. 자, 엘리짱이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학교에서 주워먹기 퀴즈. 자, TV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Two Married Lady Camp. 아시겠죠? 레이디 캠프라고 했는데 아까 지옥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정답은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프리 무료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엘리짱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위대한 일은 때때로 무게의 위기에서 시작된다.
1: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입 만들 것 같습니다.
0: 본격 토크 도다지 정보 도다지
1: 노 주문에
0: 노 계획 노 다지 노노노 라디오국 막내 PD들의 원픽은 아니고요. 1, 2, 3, 4, 5, 6, 7 7번째 되는 남자 월드미드로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겠어. 어서오사.
1: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에 찾아뵙게 됐고요. 그 MBC 막내 PD 강예훈,
0: 네,
1: 노성은 이 친구들 이제 막내 PD 라인들이고,
0: 예,
1: 그 MBC 라멕이라고 하는 인별그램 그렇죠. 계정을 운영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0: 네.
1: 잘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뭐 김민나 PD가 은퇴를 앞둔,
0: 예예,
1: 뭐
0: 아
1: PD 앞으로 MBC 라디오를 책임질 PD들 아닙니까?
0: 그래서 이제 새싹들에게
1: 잘 보여야지.
0: 아, 라인을 서시겠다.
1: 앞으로의 캐스팅 권한은 이 친구들이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0: 아, 그건 맞죠, 그건 맞죠.
1: 네, 강예훈, 노성은 그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만나기를 아, 희망합니다.
0: 사람이 이렇게 개벼워. 아니
1: 개벼웠죠?
0: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을 예. 때는 아이 그거 뭐 이러면서 그거 뭐 픽 받았다고 뭐 이러시더니 탐탁지 않아 하시더니.
1: 왜냐면 제가 MBC 라디오 이제 얼추 20년이 다 돼가는데
0: 예.
1: 한 40년 채우고 싶어요.
0: 어. 방금 전 국민이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오늘 되게 덥잖아요. 털이 섰대 지금 다.
1: 예,
0: 장영희님께서 노작가님 나오신다는 소식에 아직 아기 잘 시간도 아닌데 애 재웠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신나는지 감도 안 오시죠?
1: 근데 잘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재웠는데 그래도 아이가
0: 그러니까.
1: 순순하게
0: 아, 그러니까 애가 순한 거야.
1: 순한 거지.
0: 순해, 순해.
1: 얼마나 고마워요.
0: 세상에나.
1: 아우, 영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진짜로.
0: 자, 우리 지난주가 노노노 코너 시작한 이후에 네. 처음으로 진짜 위기에 복면했었어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우리 두댕이들만 믿고 가는 코너 아니겠습니까?

0: 한 번도 1초도 1도 걱정하지 않았고요.
1: 뭘 1도 걱정하네요. 아니, 아니, 아니. 음악 나갈 때 어떡하냐. 어떡해 우리.
0: 서로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1: 다시 뽑을까? 그랬는데 뭘. 아이고 진짜.
0: 믿고 갑니다.
1: 아, 그건 그래요.
0: 네,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1: 네, 사실 우리 두댕이들 예. 믿고 가는 건 있어.
0: 그럼요 그럼요. 네,
1: 근데 진짜로 네네. 지난주에 통영이 나왔었잖아요.
0: 막판에 많이 몰렸어 문자가요.
1: 정말 역대급으로 쏟아져가지고
0: 네.
1: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그러니까 이 의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라디오의 정서를 공유한다는 것, 또 영미 씨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거겠죠?
1: 애정도 애정인데 약간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
0: 뭐요?
1: 잘 되는 집보다는 약간 망해가는지 아유 불쌍하다 우리 도와주자.
0: 애들 애쓴다.
1: 다들 따뜻한 그렇지. 거야.
0: 너무
1: 마음이.
0: 따뜻한 거죠.
1: 남현주님께서 오늘은 지역 선정 잘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연말 자선 냄비도 아니고 오늘은 사연 구걸 안 하시기를. 그래 왜냐면 이것도 너무 그렇지. 비일비재하게 구걸하면은
0: 네.
1: 그것도 안 통해.
0: 오늘 제가 공약 겁니다. 당당하게 거? 갑니다.
1: 당당하게 갑시다.
0: 구걸 따위 하지 않겠습니다.
1: 네 갑시다.
0: 여러분들의 문자가 하나도 안 올지언정
1: 네.
0: 고개 빳빳이 쳐들고 네.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1: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0: 그렇습니다.
1: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한번 꾸려나가 봅시다.
0: 네. 감동적인 문자가 또 하나 왔습니다. 3954님인데요. 노노노 들으면서 사연 보내달라고 해서 오래된 기억 끄집어내고 겸사겸사 사진 보며 추억 여행도 하고 오랜만에 소소하게 행복했어요. 이제 매주 참여해야지. 이런 우리 코너의 장점이 또 있는 거죠. 잊고 있었던 추억을 다시 한번 추억의 앨범을 펼쳐보는 이런 또 순기능이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예. 자 3024번님 두댕이는 둘째 치고 노작가님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오늘은 좀 노력합시다.
0: 3024님 혹시 그 주변으로부터 너무 바른말 잘한다. 뼈 때리는 얘기 잘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1: 아
0: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1: 아, 근데 우리 예, 두댕이들 예. 전부가 좀 그런 편이세요.
0: 아 그렇지.
1: 예, 예,
0: 아, 그렇죠.
1: 그래서 만약에 예. 아 오늘도
0: 짚을건 짚어야지.
1: 오늘도 의존만 하고
0: 네네.
1: 아무것도 안 한다.
0: 네.
1: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0: 사퇴하겠습니다.
1: 어? 뭐만 하면 사퇴한대.
0: 예, 예.
1: 그 회피성 인간이야 아주 그냥. 뭘 자꾸 사퇴를 해. 책임을 지고 가셔야지.
0: 예, 책임지기 전에 코너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노노노는 어떤 코너냐. 제목 그대로 저 노중훈이 노 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서 노 다지를 캐듯이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후보 지역. 안영미 2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특별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1: 네.
0: 정말 눈꼬리 시렵고 정말 배알이 꼴리는데
1: 네.
0: 어쩔 수가 없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주년 주간이라서 오직 안영미의 안영미에 의한 안영미만을 위한 후보 지역을 선정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1: 우와.
0: 첫 번째 후보 지역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영미 씨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곳 경기도 의정부 살아남았고요.
1: 아, 예, 예.
0: 자 이어서 안영미의 위대한 탄생지
1: 네.
0: She was born here 강원도 원주시가 후보에 올랐고요.
1: 예,
0: 여기서
1: 예.
0: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영미 씨에게 자랑스러운 백제예술인 대상을 안겨준 모교 백제예술대학교가 있는 전북 완주군
1: 네.
0: 마지막으로 현재 안영미 씨의 서식지 경기도 고향까지 후보에 올랐습니다.
1: 아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0: 네네
1: 안영미 생가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이게 뭐예요? 의정부, 원주, 완주, 고향까지 그야말로 벌써 반응이 옵니다. 2930님. 땡. 오늘은 접어야 한다.
1: 다들 지금 아 빨리 그냥 샹하이 해요. 아 진짜
0: 아니
1: 파리 한번 더 갑시다 막 이러고 있는데
0: 이렇게 할 거면 다음 영미 씨 출산휴가 들어가면은 노중훈 특집도 한번 할게요. 저의 제2의 고향들로 꽉 채운.
1: 아, 예, 예, 예.
0: 예를 들면, 반고우가 활동을 했던 프랑스 아를.
1: 아, 예, 예, 예.
0: 또, 폴 세잔의 고향인 액상 프로방스. 또 철학자 까미, 이방인의 저자죠. 까미의 묘가 있는 루르마랭. 이런 쪽으로만
1: 아,
0: 모아가지고.
1: 제2의 고향이라고요?
0: 네네네.
1: 희한하다 진짜. 파리와는 상관이 없는 양반인데 자꾸 파리파리하네.
0: 휴지나 좀 갖다 주세요. 커피를 다 쏟아가지고 지금.
1: 아니 그리고 예, 그 와중에 예. 왜 거기에다가 또 커피를 쏟아요. 예. 아우 정말.
0: 어쨌든 오늘.
1: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야.
0: 아 2022님. 아 이거 읽어도 되나요?
1: 네, 그, 네 그럼요.
0: 액상 뭐요? 액상 담배밖에 몰라요.
1: 어, 그럴 수
0: 액상
1: 있어.
0: 액상 프로방스라고. 네, 프랑스 남쪽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1: 프로방스는 파주에도 있어요.
0: 알죠.

0: 근데 어쨌든 오늘 영미 씨만을 위한 도시 네 곳이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애정하고 오늘 뽑혔으면 좋겠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아, 자, 가장 애정하는 건 자, 의정부랑 전북 완주.
0: 아, 진짜로?
1: 왜냐면 제 전 남친들의 서식지입니다.
0: 아주 에피소드가 다발다발 있겠네요, 그냥.
1: 기가 막히죠.
0: 기가 막히겠구나.
1: 안영미가 가장 인기 많았을 적.
0: 예예. 예.
1: 살던 곳.
0: 의정부 아닌 완주라고.
1: 아예 그럼요.
0: 과연 영미 씨 희망대로 전 남친들의 주요 서식지인 의정부나 완주가 뽑힐 것인지.
1: 의정부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0: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1: 돌려 돌림판.
0: 아, 바로 나왔어요.
1: 예.
0: 분홍색이고요. 아름다운 분홍색을 열고
1: 네.
0: 드디어 지역이 나왔습니다. 의정부냐 완주냐 아니면 다른 지역이 짜고 친다 그러겠어.
1: 어머! 진짜 의정부 나왔어. 진짜로 의정부 나왔어요. 어머 어머 어머.
0: 소름.
1: 아니 진짜로 신기 있는 거 아니시냐고. 어떻게 딱 말만 하면 그게 딱딱딱 나와요 진짜.
0: 원래 신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만 못 보잖아요.
1: 맞아.
0: 나는 그래서 내 건 하나 못 봐.
1: 그래. 어머 네. 진짜로 제가 얘기했던 의정부가 그냥 정말 짠 듯이 나왔어요.
0: 뭐
1: 정말.
0: 웬일이냐.
1: 근데 진짜 이거 리얼입니다. 리얼.
0: 와.
1: 이게 뭐라고 저희가 짜겠습니까? 와.
0: 그럼 자. 오늘 어쨌든 영미 씨 대활약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제가 맛집 추천할게요.
0: 그래? 뭐.
1: 아, 근데 맛집이 없다. 제가 알고 있는 맛집이 없다.
0: 아, 그래요?
1: 하도 뭘 많이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0: 나는 그 의정부에 생각나는 두 집 있어요.
1: 있다.
0: 뭐.
1: 떡볶이집 있어요.
0: 떡볶이집?
1: 거기는 내가 근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0: 유명하구나.
1: 워낙에 그냥 줄 서서 먹는 집이라서.
0: 뭐든 부대찌개 유명할 테고.
1: 부대찌개 거리 유명하죠.
0: 유명하지, 그죠?
1: 네.
0: 가능동이라고 알죠, 가능동.
1: 가능동 알죠.
0: 가능동이 제가 좋아하는 식당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개성부쌈이라고.
1: 아, 이따가 얘기하래요. 지금 막내 작가님이. 아, 이렇게 타이밍 못 맞추냐고 또 한 소리 하시네.
0: 아니, 나는 막내 PD들도 싫어해. 막내 작가 라인들도 나를 아주 경원시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1: 그러니까 넙죽 엎드려요. 그냥 엎드려, 야, 엎드려 살아야 돼.
0: 예, 예.
1: 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은 검색 찬스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저 안영미의 전남친 목격담 추억담 대환영입니다.
0: 아니면 전남친들이 아예 그냥 문자를 보내는 건 어때요?
1: 아, 그랬으면 좋겠다. 남친들아! 제가 아무리 외쳐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0: 자,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분께는요. 두 대를 대표하는 고급 선물이죠. 탄소매트 보내드리고요. 사연은 네. 어디로 보내냐면요. 문자번호 샷8000 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늘 그렇듯이 무료예요.
1: 자, 그럼 안영미 2주년 특별 주간답게 셀럽5 노래 가겠습니다. 안 본 눈사입니다. 락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0: 참 제 노래지만 정신 하나도 없네요.
1: 근데 노래가 네. 상당히 웅장하고 락 스피릿이 살아있습니다.
0: 그럼요. 저희는 이제 락의 정신이 좀 있는 사람들인데 아하. 그걸 이제 발라드로 깔고 가려고 했더니 아하. 요정 컨셉으로 가려고 했더니 아하. 안 맞았지. 그게 좀 안 맞았죠.
1: 저는 뭐 윤도현 씨인 줄 알았어요. 네.
0: 제가 이때 녹음할 때 각혈도 했습니다.
1: 워낙 긁어가지고.
0: 워낙 긁어가지고. 락커예요. 락커 정신이 락커지. 있어요. 예, 예. 자,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럽파이브의 안 보는 사입니다. 정신없는 락 버전 듣고 왔고요. 노중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네네. 제가 이제 의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 이제 중고등학교 네네. 중고등학교를 의정부 나왔어요. 의정부 여중, 의정부 공고를 나왔죠. 어허. 그때 당시에 뭐 인기 있었던 거 어느 정도로 인기 있었는지부터 얘기할까요?
1: 누가?
0: 내가.
1: 아, 본인이?
0: It's me.
1: 아, 공학이었어요?
0: 네, 남녀공학. 제가 입학을 하자마자 네. 창가에 다닥다닥해. 남자애들이 막 다닥다닥해. 네. 뭐지? 이게 맞는데 다들. 저 보려고. 정말로 저를 보려고.
1: 아, 복도 쪽 창가에.
0: 복도 쪽 창가에 다른 반, 다른 과 애들까지 어허. 와가지고 쟤야 쟤 이러면서.
1: 손가락질 한 거예요?
0: 네. 얼굴 하얀해 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 근데 뭐 예를 들면 쪽지랄까. 네. 선물이랄까.
0: 뭐 쪽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불러요.
1: 불러?
0: 네. 그러니까 면회 신청하듯이 부릅니다. 그러면 나가요. 그럼 복도에서 이제 나 너 좋아해 라는 식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그때 얘기했어요.
1: 영미 씨 옆자리 친구에게 뭐 쪽지를 전해줘 이런 게 아니라.
0: 그런 것도 없어요.
1: 정말 영미 씨를.
0: 저한테 직접적으로. 고랬던 남학생이 네. 정확하게 11명이 저한테 그날 바로 저한테
1: 하루에.
0: 고백했다. 하루에. 그래서 11명이 고백한 여학생으로 유명했었어요.
1: 그 영미 씨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0: 전 다 받아줬죠.
1: 아니 그중에도 좀 마음에 드는 친구가
0: 뭐 그런 거 없었어. 오면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1: 그래 대단하네.
0: 그래, 사귀자.
1: 품이 넓어요. 네.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는다. 네.
0: 그 다음부터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네네.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 영미 쟤 너무 쉬운데 이러면서.
1: 대단한데.
0: 그 정도로 인기 있었고요. 또 맛집에 얘기할까요? 맛집.
1: 네네네.
0: 맛집은 좋습니다. 이제 의정부 제일시장 안에 있는 닭발 편육집이 있습니다. 거기 꼭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들 제가 하도 홍보해가지고 제가 거기 사장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1: 그 정도로?
0: 저희 엄마가 닭발 편육집 하고 있는 줄 알더라고.
1: 아 닭발이 아니라 닭발 편육. 알지. 네. 편육 중에 닭발을 넣어가지고 네. 만드는 편육이 있거든.
0: 근데 굉장히 그 고춧가루도 특별한 고춧가루 쓰시고.
1: 요즘 드문데 그거 만드는지.
0: 네 맞아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1: 어머.
0: 그래서 저희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방송을 탄 적이 있어요. 그 집이.
1: 그렇구나.
0: 그 집 방송을 타가지고 이영자 선배님이 거기 나가신 거예요.
1: 먹교수께서. 네. 네.
0: 그러다가 지나가는 저희 엄마를 마주쳐가지고.
1: 우연히.
0: 네. 우연히 마주쳐 저희 엄마 인터뷰하시고 그 뒤로 더더욱이나 저희 엄마가 마치 닭발 편육집 사장인 것처럼.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닭발 편육집 아니고
1: 원래 있던 집이에요.
0: 친한 관계.
1: 아 그렇구나.
0: 예예예. 예, 예.
1: 아 거기 가보고 싶네요. 닭발 편육집.
0: 괜찮아요. 거기 닭발 편육에다가 막걸리 한 잔 싹 하면
1: 기가 막히지.
0: 저도 원래 편육 이런 거 안 좋아했는데 네네. 비리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줄 서서 먹는 집입니다.
1: 저도 해요?
0: 네. 아 그죠. 데이트했던 코스도 뚝방 얘기해 주고.
1: 그래 오늘 내 거 빼고 그냥. 저기 그냥
0: 아니
1: 영미 씨 원샷으로 가.
0: 하세요.
1: 아니. 내가 오늘 요일을 바꿔서 왔지만. 저는 중간중간 뭐 필요해.
0: 중간중간 너무 말이 빈다 싶을 때 채울게요. 예.
1: 짧게. 예. 가능동의 개성 보쌈이라고. 예. 저 밀양이 고향인 1951년생 어머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보쌈집 있어요.
0: 예.
1: 고기가 삶은 고기가 기가 막힙니다. 거기 뭐 월계수잎도 넣고 고추 씨는 거 넣는데 고기의 삶은 정도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부산 고향인 1955년생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가능동 파스타라는 파스타집이 있어요. 제가 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고르자면 면의 삼김 정도. 저는 너무 이렇게 꼬들꼬들한 면보다 네. 푹 삶은 파스타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집입니다.
0: 파스타집은 네. 저는 지금 초면이네요.
1: 이 집은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0: 근데 맛있어요.
1: 얼마 안 됐구나.
0: 네, 근데 이 아버님은 성악을 전공을 심지어 이탈리아 성악 유학을 갔어.
1: 예, 예.
0: 근데 하라는 노래 공부는 안 하고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어울리면서 요리 배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식당을 차리시게 된 아주 사연이 기가 막힌 곳입니다.
1: 예. 자, 예. 오늘 근데 자, 의정부가 주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안영미가 주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은 의정부입니다.
1: 의정부입니다.
0: 자, 삼행시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신정원님입니다. 의.
1: 의리 있고.
0: 정.
1: 정이 넘치는.
0: 부.
1: 부산. 부산 갈매기.
0: 아, 신정원님 재치 있네요.
1: 예.
0: 손명성님. 의.
1: 의리 있고
0: 정
1: 정감가는
0: 부
1: 부다페스트
0: 헝가리죠 헝가리
1: 네, 둘이 지금 동석했다 같이 있다의 한 표 둘이 친구다의
0: 아,
1: 한 표 둘이 지금 친구고
0: 신정원 손명석
1: 그리고 오늘 좀 심심하다의 한 표
0: 부산 부다페스트 부평도 있잖아 부평 그렇죠
1: 아 맞네요
0: 알겠습니다
1: 아 6656번님
0: 네.
1: 의정부 밀락동에서 약국하는 이약사입니다
0: 아하.
1: 밀락동 오시면 칼국수 공방 정담 추천합니다. 아, 대표 메뉴 칼국수는 물론 냉칼국수, 무생채 비빔밥까지 진짜 이 약사가 맛을 보장합니다.
0: 저는 밀락동은 부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의정부에도
1: 있어요.
0: 밀락동이
1: 에.
0: 있구나. 에. 몰랐네.
1: 근데 약사님이 보장하는 맛은 무슨 맛인 거야? 뭐야 약 약이, 만날 것 같아.
0: 아니 약이 되는 음식.
1: 가루약 만날 것 같단 말이야.
0: 아니죠.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냉칼국수 좋잖아요.
1: 아 냉칼국수 좋죠.
0: 너무 좋지. 면포도 있더라고.
1: 의정부 시장 안에도 냉면 유명한 집 있는데 거긴 너무 유명해서 거기도 홍보 굳이 안 해도 되고.
0: 그래. 근데 어쨌든 이 약사님 감사드리고요.
1: 자 이렇게 의정부와 관련된 얘기 다 보내주세요. 문자는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퀴즈 시작.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거기서 끓여준 라면이 아이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유 참 아니 추억 속으로 자꾸 빠져들게 되네. 자,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0% 랜덤 100% 애드리브로 진행되는 노노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입니다.
3: 의정부입니다. 9778님 의정부 회룡역 앞에 있는 떡볶이집에서 안영민님 봤어요. 네. 애기랑 같이 있는 모습 봤어요. 혹시 그 떡볶이집인가요? 맞아요?
2: 맞아요.
3: 맞구나.
2: 근데 그 집이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미 핫해요.
3: 아하, 핫해 핫해.
2: 이미 SNS상으로 너무 핫해가지고 거기는 항상 문전성시야.
3: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원래 유명한 집이구나.
2: 맞아요. 맞아요.
3: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게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두댕이 여러분들 중에 의정부 가능동 쪽에 걷고 네. 있는 분들 혹시 계시면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제가 아까 광고 나갈 때 영민 씨에게도 물어봤는데 가능동에 원래 개미분식이라고 가능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오래된 떡볶이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2: 네네네.
3: 제가 갔었을 때는 어머님이 1995년에 원래 있던 걸 인수했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2: 네네네.
3: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 막 가격이 떡볶이 1,000원 막 이랬어요. 컵볶이는 300원이었고 근데 제가 지금 그 지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없어졌나?
2: 거기가
3: 추억의 진짜 떡볶이 집인데.
2: 제 추억을 좀 곁들이자면 네. 제가 의정부 공고 그 공고 앞에 그 개미분식이 있었거든요.
3: 그래, 그래,
2: 거기가
3: 개미분식.
2: 떡볶이랑 라면이 특히 너무 맛있어가지고
3: 아, 그렇구나.
2: 제가 점심때마다 거기 가서 라면을

0: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1: 라면? 내가 갔을 때 라면 메뉴는 없었는데.
0: 아 그러면은 그 저기 인수 받으실 때 그 라면을 빼셨나 보다.
1: 아 메뉴에서. 그럴 수도 있지.
0: 왜냐하면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 나는 그때 가가지고 떡볶이랑 핫도그. 피카츄 맛 돈가스.
0: 아, 피카츄 맛 돈가스.
1: 뭐 이런 거 김말이 튀김만두 이런 거 먹고. 아. 슬러시 500원이었어. 500원.
0: 근데 라면이 진짜 거기가 킥이었는데. 아, 나 이거 너무 안타깝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의정부와 관련된 얘기 다 받고 있습니다.
1: 개미분식.
0: 계속 보내 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의정부가 낳은 스타 안영미가 있지만 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의 눈, 코, 입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0: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 MBC FM for you.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2: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3: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4: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3: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5: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6: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랜덤으로 뽑힌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죠.
1: 네. 경기도 의정부고요.
0: 예.
1: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개미분식에 대한 네, 문자가 이제 오고 있는데
0: 예.
1: 2호 이사님이 개미분식 22년도에 없어졌어요. 가능동 사람 흑흑 웁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주차했어요.
0: 아이고 아이고.
1: 그다음에 아휴 어떡하지? 0662님은 개미분식 사장 할머니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
0: 아, 예.
1: 확 추억의 개미분식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5년 전에 갔었을 때 어머니가 70 후반이셨거든요. 사실 요즘은 더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그쵸.
1: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지금 그 제 메모장을 찾아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내가 적어놨네. 아, 울면 안 되는데. 그 이게 이제 가능 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0: 네.
1: 제가 갔었을 때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 후에 떡볶이를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그 할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할머니 몇 살이에요? 할머니 100살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럼 죽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0: 모르고
1: 그러니까 정말 그 천진
0: 순수하게
1: 물어본 거예요.
0: 예.
1: 본인 그 아이 할머니가 80쯤에 아마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제가 다 들은 내용이거든요. 할머니는 너희들에게 떡볶이 만들어 줘야 해서 아직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신 걸 제가 적어놨네. 아이 좋은 거 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맛있는 음식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에게 너무 친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가셨을 거예요.
0: 아유. 그리고 5년 전이었는데도 가격을 그렇게
1: 그러니까.
0: 하셨다고 하면은 진짜 거의 돈을 뭐 안 받으시고 그냥
1: 졌단
0: 얘긴데.
1: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이들하고 그렇게 옹기종기 지내는 게 좋으셨던 거지.
0: 맞아요.
1: 힘드셔도.
0: 김희진님,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잔인해요. 피카츄 맛이라니. 아, 피카츄 돈가스에 지금 다들 꽂혀 있으시죠?
1: 아, 이걸
0: 지금?
1: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0: 피카츄 돈가스를 근데 왜 몰라요? 아무도 안 드셔보셨어요?
1: 그거 약간 삐죽삐죽하게 피카츄 그러니까요.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나무막대 꽂아가지고 튀기는 건데
0: 네.
1: 그 거기에 보통 이제 양념치킨

0: 맛 그 소스나 맞아요, 뭐 바베큐 맞아요. 소스 같은 거 발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1: 소스 맛으로 먹는
0: 그런 거예요. 그런 네. 거예요. 뭐 정식 돈가스가 아니라
1: 그냥 네. 뭐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튀겨가지고
0: 그렇지
1: 얇게 튀겨가지고 네네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먹고 저도 그럼 생각이 나는데 우리 우정부에서만 먹었던
0: 일본 건가, 식당의 돈가스보다 훨씬 저렴한 네. 분식집용 돈가스인 거예요.
1: 네. 자, 이렇게 의정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든지 좋습니다.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세요.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2대 대표 고급 선물 탄소매트 보내드릴게요. 자, 사연 받는 동안 저희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시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노조근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의정부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왔습니다. 사연 네. 볼게요.
3: 네, 1817님인데요. 영미씨 10여 년 전 잡스타 일단 맡겨라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 있었죠.
3: 잡스타 네. 일단 맡겨라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같이 했던 의정부 출신 김PD입니다.
2: 예,
3: 뭐야 아이고. 기억해요?
2: 아 기억하죠.
3: 저는 지금도 의정부에 살고 있어요. 그때 재밌었던 추억들이 몽글몽글 떠오르네요. 의정부의 자랑 안영미 네.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3: 무슨 프로그램이었어요?
2: 잡스타 일단 맡겨가 네. 일단은 그 회사 어느 회사든지 우리가 가서
3: 아.
2: 게스트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뭐지 면접도 보고
3: 아.
2: 직접 일을 해보는 거예요.
3: 아.
2: 그렇게 해서 같이 일하고 그때 아마 유병재 씨도 있고
3: 공중파예요?
2: 예, 네, 아, 공중파는 아니었고
3: 아니었구나.
2: 그래서 손담비 씨도 그때 같이 했었고
3: 예,
2: 예. 나름 열심히 면접 볼 때 저희 진지하게 진짜 하고 막 그랬었는데
3: 우리 의정부 출신의 김PD님은 지금 현재는 뭐하고 계신지 또 혹시 뭐 신규 프로그램 런칭 준비 중이시면은
2: 아, 사람들이 일단 네. 안 맡겼나 보다. 일단 맡겨만 달라니까요. 뭐든지 해보겠다니까요.
3: 아직 안 맡겼어?
2: 네. 4990번님 의정부 하면 의정부 고 졸업사진들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의 핫했던 최고의 분들 컨셉들이 졸업사진에 많이 나오는데 네. 안영미 씨 했던 골룸 문장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안영미 짱. 아,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한참 뒤에 네. 의정부 고 학생들이 끼를 발동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졸업사진에 이제 자기들이 막 끼를 발동하더라고요.
3: 아, 그 유명해졌구나.
2: 거기에 지금 그 의정부 고 출신 중에 유명해진 친구가 지금 네. SNL 저희 후배 네. 크루 김규원. 김규원 동생이 그 의정부 고 출신입니다.
3: 아, 그래요? 김규원 네. 씨가?
2: 끼돌이죠. 끼돌이.
3: 네. 남자분이잖아요.
2: 네네네.
3: 네네 남자분이죠.
2: 그렇죠. 그렇죠. 남자분이죠.
3: 예.
2: 의정부 고. 아, 의정부 고와 의정부 공고는 달라요.
3: 아, 네네네.
2: 의정부 공고는 남녀 공학.
3: 공학.
2: 여기는

0: 남학생들만
1: 아, 남고고.
0: 예, 예.
1: 어, 그렇군요.
0: 근데 왜 의정부 공무원은 이런 생각을 안 했나 모르겠어.
1: 그 영미 씨는 졸업 사진에 뭐 특이하게 뭐 찍거나 이런 건 없었죠?
0: 아니요, 그냥 너무 예쁘게 찍어가지고 이제 다른 학생들, 다른 학교 애들이 이제 또 막 나를 찍었지. 얘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또 아, 연락 오고.
1: 아니 그냥 썼더랬죠. 참아야죠. 2주년 주간이니까 참아야지 뭐. 4990님이 아니라 이재영님이군요. 이재영님.
0: 예, 예.
1: 의정부 하니까 306 보충대가 생각이 납니다.
0: 예.
1: 여기로 입대해서 부대로 나뉘는데 근처 식당에서 눈물의 부대찌개를 먹었던 아, 추억이 나네요.
0: 제가 그 306 보충대 맞은편에 살았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 주말만 되면은 예. 그렇게 이제 남자들이 머리 빡빡 깎고 이제 그 앞에서
1: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저기 영미 씨는 군부대 뭐 위문 공연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0: 한번 해봤어요.
1: 아 그래요? 오.
0: 그때는 제가 연예인이 아니었을 때고
1: 네?
0: 대학생 때 알바로 네. 제가 코러스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위문열차 있죠. 그때 아마 MC가 서경석 선배님이었을 거예요.
1: 오.
0: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러스 알바를 해가지고
1: 죄송한데
0: 갔었죠.
1: 코러스라고 하면 정말 그 정확한 음정을 네. 예, 목숨처럼 여기는.
0: 근데 그거 아세요? 코러스도 립싱크 가능한 거. 예, 아, 가능하더라고. 에이. 그게 되더라고.
1: 아, 정말? 어, 아, 여러 명이 하니까요?
0: 예, 여러 명이 하니까 아~ 예, 묻혀서 되더라고.
1: 아, 그렇군요. 입만 뻥긋뻥긋.
0: 제가 코러스 일화 또 얘기해드려야 또?
1: 아니요.
0: 아,
1: 예, 예,
0: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었는데.
1: 예, 괜찮아요.
0: 예. 예, 이것도 예. 좀 많이 얘기하긴 했어.
1: 예, 예.
0: 공고 상호원님, 의정부 중학교 앞에 뱀용 학원 아시나요?
1: 뱀용 학원이 뭐예요?
0: 뱀으로 들어가서 용이 돼서 나온다고. 아.
1: 아, 이거 정말 실존하는 학원
0: 와,
1: 이름이에요?
0: 뱀용 학원. 원장 선생님이 졸업생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1: 어,
0: 간판 안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영민님도 아시는지요?
1: 알아요?
0: 처음 알았어요 지금.
1: 와.
0: 뱀용학원 난 처음 들어봤어요.
1: 아니, 실존하는 학원 이름이란 말이에요?
0: 네, 뱀용학원.
1: 야, 근데 너무 잘 지었네. 너무 유니크하고 한 번 들으면 절대 까먹을 수 없는.
0: 근데 진짜 용이 돼서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다.
1: 야.
0: 아, 그 뱀뱀 학원 하면 이게 아까 그랬잖아.
1: 우리 뱀용학원 출신들 혹시 계시면.
0: 예.
1: 네, 인증 문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너무 궁금해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1: 아, 기가 막히네. 뱀용학원.
0: 아, 몰랐지.
1: 네이밍이 정말 엄청나네.
0: 예.
1: 자, 그리고 더 반가운 새싹 문자인데요. 예. 3464님. 지금은 없어진 중앙극장
0: 아~
1: 국도극장.
0: 알죠, 알죠.
1: 휴대폰 없던 시절 그 앞이 기다림과 만남의 장소였는데
0: 에.
1: 아, 추억이라고.
0: 어. 여기에 어. 또 하나 보태자면 녹색거리라고 있었어요.
1: 어.
0: 녹색거리도 핫했어. 그러니까 거리가 바닥이 녹색이어서
1: 왜요?
0: 그냥 녹색거리라고 불렀어요.
1: 어.
0: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도 진짜로 야, 우리 녹색거리에서 이따가 학교 끝나고 만나자. 녹색거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1: 어머.
0: 거기가 그때는 막 떡볶이 팔고 막 그 포장마차 이렇게 있고
1: 네네.
0: 실비에 있고
1: 네.
0: 그 거리 나가면 다 만나요. 다 어. 만날 수 있어요.
1: 아 근데 정말 길 바닥에 그냥 녹색을 칠했다고요?
0: 네. 녹색을 칠해서 녹색거리라고 불렀어요. 정말 단순하죠. 의정부인들은 깊이 생각하는 거 안 좋아해요. 다 안영미화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국도극장은 서울에도 있었어요. 을지로 사가쯤에 예전에 있었고 중앙극장도 명동 넘어가는 쪽에 있었지. 근데 지금은 네. 다 바뀌었지만.
0: 이때 당시에 네. 그리고 원투쓰리 노래방도 있었는데 거기도 네. 만남의 성지였죠.
1: 아.
0: 원투쓰리 노래방 지금도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1: 여러분 많이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뱀용학원 1, 2, 3.
0: 유일하게 에. 저희가 일탈할 수 있는 곳이 1, 2, 3 노래방이었어요. 자, 3, 4, 7, 8번님.
1: 네.
0: 직장 여자 동기가 의정부에서 제일 큰 웨딩홀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했습니다.
1: 네.
0: 그날 동기 몇 명을 태우고 난생 처음 의정부를 갔는데요. 초보에다가 길눈도 어두워서 내비에 의존해서 힘들게 갔는데
1: 네.
0: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해서 내렸더니 막다른 길이었어요.
1: 어허.
0: 동기가 자기 신랑은 첫 번째 결혼이라 친구들 많이 오니까 우리도 최대한 많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골목에서 방황하느라고 다섯 명이 다 같이 늦고
1: 아이고야.
0: 사진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동기는 또 삐지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1: 그 내비가 엉뚱한 데를 알려준 건가요? 그러면?
0: 그러게 그랬나 보다.
1: 어...
0: 어머 어머 어떻게 약간 그 살목지 같은데?
1: 예 그래요. 근데 이럴 경우에 엄청 애타죠. 특히 그 신부 입장에서는
0: 두 번째 결혼인데 뭐야 나 두 번째라고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1: 아니야 왜 또
0: 뭐야 뭐 첫 번째 찍어도 사진을 합성하라는 거야 뭐야? 빈정상하지 괜히.
1: 아 이거는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0: 네.
1: 김국화님, 의정부 밀락동 코스트 모 근처에서 닭볶음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듣고 오셨다고 하면 원하시는 사리 서비스를 제가 쏩니다.
1: 우와.
0: 상호명을 알려주셔야지 가지. 상호명 상호명.
1: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거죠.
0: 김국화 사장님. 예? 상호명. 예.
1: 상호명 얘기, 닭볶음탕 어떤 닭볶음탕인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0: 그러니까요.
1: 간판 이름 얘기해 주셔야지.
0: 예.
1: 사리 종류는 또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0: 그렇지 그렇지.
1: 라면 사리만 있으면 안 되지.
0: 아니면 그 닭사리를 추가로 주셔도 되고요.
1: 닭사리. 자, 여러분들 주위 안현미가 쓰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의정부와 관련된 사연 계속 받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타이거 JK와 함께 의정부 홍보대사이신 윤미래 씨 곡을 듣고 올 텐데, 나도 홍보대사인데 언제 갈렸지?
0: 아, 여러 명이겠죠.
1: 여러 명이겠죠.
0: 여러 명이겠죠. 예.
1: 저 갈린 거 아니죠, 아직. 예. 예, 검은 행복 띄워드릴게요.

0: 한복 듣고 왔고요.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오늘 의정부와 관련된 온갖 얘기 다 받고 있죠.
1: 네. 자, 아까 저희가 그 닭볶음탕집 그 상호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김국하님이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이 읽힐 줄 몰랐어요. 석혼의 소뚜껑 닭볶음탕입니다. 사리 종류로는 어묵꼬치, 당면, 우동, 라면, 쫄면 등등 많습니다.
0: 많다, 다양하다.
1: 그럼 저 1인당 한 개만 추가되는 거겠지? 그죠?
0: 아, 뭐 두루두루 주시겠지.
1: 아이, 너무 오래도 공짜를 또 하면 안 되고.
0: 아이도 두 대 그 이름이 있는데.
1: 야, 어묵꼬치랑
0: 네.
1: 쫄면 사리가 너무 먹고 싶네요.
0: 아, 저는 당면.
1: 당면이요?
0: 저 완전 당면파거든요. 당면. 저는 어묵꼬치랑 당면. 자, 계속 의정부 사연 볼게요.
1: 허기지네 갑자기. 자, 1591님 라디오 듣다가 또 생각이 나네요. 빅뱅의 영배군하고 그 형 현배랑
0: 예.
1: 같이 태권도 도장을 다녔던 누나입니다. 결혼하고 활동 잘하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때 태양 씨가 8살이었는데 이 누나를 기억이나 할까 몰라요.
0: 그래. 영배라 하면 이제 태양 씨 본명이죠.
1: 나는 참 우리 그 코너가 자부심이 있는 게 네. 우리 코너처럼 좀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0: 네네네.
1: 아까 뭐 녹색거리, 그 다음에 이런 태권도장,
0: 네.
1: 뱀룡학원.
0: 뱀룡학원. 뱀룡학원, 근데.
1: 아, 이런 구체적인 사연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0: 아, 진짜 아 저도.
1: 태권도도장.
0: 그래서 우리 빅뱅 태양 씨가
1: 네.
0: 의정부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1: 네.
0: 저희 엄마랑 의정부 가전제품 파는 곳을 갔다가
1: 만나셨어?
0: 거기에 직원분께서 아 얼마 전에 태양 씨 어머님께서 TV를 사고 가셨는데 100인치짜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1: 아, 대형 TV.
0: 그 얘기 듣고 저희 엄마 눈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1: 왜요?
0: 우리도 우리도 더 큰 거 줘봐요 어디 한번 괜히
1: 아니 뭘 그런 걸로 경쟁을 하시네요
0: 괜히 그런 걸로 나서 엄마 아니 집이 좁은데 100평짜리 100인치짜리를 왜 사는 거야 괜히 엄마 괜히 자존심 상했던 거야
1: 뭔지 알지 우리 딸도
0: 우리 딸도 연예인인데 그 더 큰 거 한번 줘봐요
1: 그렇지 그렇지
0: 엄마
1: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 영배 씨는 고영배 씨 아닙니다
0: 아, 고영배 씨
1: 본명이죠
0: 네 고영배 씨 저랑 친구
1: 그렇습니다.
0: 자, 2222번님 의정부 녹양동 거주했었어요.
1: 네.
0: 아이 5살, 6살쯤 저 혼자 너무 밤마실이 나가고 싶어서
1: 네.
0: 엄마 멧돼지 잡으러 다녀올게 하고 다녀오곤 했었거든요.
1: 네?
0: 아이가 좀 커서 그 말을 의심할 때쯤 실제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은 외출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전 멧돼지를 핑계로 자유부인의 삶을 누렸더랬습니다. 의정부는 멧돼지도 출몰하는 도시예요.
1: 아, 여러분 저 의정부가요.
0: 네.
1: 뱀에 용에 멧돼지에 야 상당히 그
0: 정말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1: 아, 어마어마합니다. 도시 스케일이.
0: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삶에 재미가 없을 때는
1: 의정부로 가요?
0: 지하철 1호선을 타보세요. 너무 재밌어. 안영민은 될 것도 아니야.
1: 아, 너무 웃기네.
0: 너무 재밌어요.
1: 아, 멧돼지. 5688님. 고양시의 대곡역에서 양주시를 거쳐서 의정부시의 의정부역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인 교외선이 있답니다. 2004년에 여객 영업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개통한 지 약 2년이 되어가는데 한번 타고 추억여행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0: 요거는 저는 처음 알았었네요. 몰랐었어요.
1: 아 이게 그때 서미란 PD가 얘기했던 그거구나. 맞아요. 이게 있어요. 교외선이 있어요. 근데 너무 좋대요. 되게 고즈넉하기도 하고 나도 한번 타봐야겠네. 근데 저 요즘 정보는 모르시는 거죠?
0: 몰라요 저는.
1: 모르죠.
0: 아예 예, 예. 무지랭입니다 이제. 아 그래서 제가 홍보대사에서 제외가 됐어요.
1: 여러분 이번에 그 6.3 지방선거 끝나면 예. 모릅니다. 다시 또 의정부시 홍보대사로 네. 재영입이 될 수도 있어요.
0: 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0: 아니, 개가 천선했고요.
1: 네. 네,
0: 이미지 다시 좋아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의정부 시민분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자, 5150번님. 의정부 하면 장인 한과에서 파는 못난이 약과가 정말 찐맛이죠. 완전 쫀득쫀득해서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약과 먹다가 흔들리는 유치를 공짜로 많이 뺐답니다.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1: 이 약과 알죠?
0: 아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1: 이거 전국적으로 엄청 유명한 집이고.
0: 아, 그래요?
1: 파지 한 거라 그래가지고 만들다가 조금 이렇게 부스러
0: 네.
1: 생채기가 났거나 모양이

0: 애들을 안 나오는 거, 약간 네. 못난이 애과 네.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집이에요.
1: 아.
0: 지금은 거의 뭐 대기업이야 지금은요.
1: 와, 네, 엄청 유명해요. 진짜. 네, 요거 네. 제가 몰랐었네. 한번 제가 갖고 올게요. 의정부에서.
0: 어?
1: 의정부에서 제가 이거.
0: 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있어요.
1: 아, 요즘 다 인터넷으로
0: 예, 예,
1: 되는구나.
0: 예, 예, 예, 예.
1: 언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대?
0: 아, 예. 2026년인 건 아시죠?
1: 예.
0: 박현진님.

0: 그러니까 네. 사장님 옷 한 벌 그런 느낌인데 왜냐면 여기서 일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1: 옛날에는 이제 동네마다 양장점이라 그래가지고 또 네. 이렇게 조그만 옷가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0: 맞아요.
1: 그래도 여기 온리원은 잘 버티고 계시네요.
0: 네.
1: 오, 좋습니다.
0: 0712번님 의정부 컬링장에서 휠체어 컬링 훈련하고 있습니다.
1: 오.
0: 6월 8일부터 휠체어 컬링 리그전 시작해요. 화이팅. 어머나.
1: 오, 화이팅.
0: 어머 세상에.
1: 몰랐어 몰랐어.
0: 저희는 이렇게 체육인 분들도 많이 들어주십니다.
1: 맞아요.
0: 예예예. 예, 예.
1: 아 컬링.
0: 컬링장 있는 줄도 몰랐어 나는. 또.
1: 몰랐어요?
0: 네, 네, 네.
1: 아 지금 의정부 홍보대사 안 될 것 같아요.
0: 이래서 제가 네. 제외가 됐어요. 아는 게 없어서.
1: 아니 실제로 우리 그 왜 팀 그 팀 킴 있었잖아요.
0: 네.
1: 영미 영미 영미 영미.
0: 영미. 그랬음에도
1: 그
0: 불구하고.
1: 스위핑하면서.
0: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다니까. 아, 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그 녹색거리만 생각하고 있었네. 자, 이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1: 네.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1: 탄소매트
0: 바다가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도 뽑아볼게요. 자, 잊고 계시겠지만 안영미 2대 2주년 기념 주간이라서 또 한 곡 나갑니다.
1: 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0: 저도 한때 이렇게 많이 잘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1: 아, 영미 씨가 이효리 씨 피처링을 했단 말이에요?
0: 이효리 씨뿐만 아니라 제가 또 GD 뮤비에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1: 와. 네,
0: 그 당시에 있었어. 이런 때가 다 있었어요. 핫했던
1: 와.
0: 때가.
1: 와.
0: 네, 이효리 피처링 안영미의 미쳐 듣고 올게요.

메이저 레이저 피처링 DJ 스네이크의 Lean On 듣고 왔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소개를 못다 해드린 사연들 많이 왔어요. 2129번님 12년 전에 영미 언니가 술에 취해서 의정부로 가는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님께 울면서 하소연했다는 썰이 생각이 났네요. 아, 의정부 가는 택시에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택시 안에서 그랬었지요. 울면서 뭐 그렇게 하소연을 했었는지. 그래도 따뜻해. 다들 들어주시고 제 편 들어주셨어요. 5433번님. 안영미 누나, 우리 누나랑 의여 중 동창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조용하셨다는데 지금 많이 변하셨대요. 당연하죠. 왠지 아세요? 의정부 여자중학교. 조용할 뭐 삶의 의욕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공고 가서 이제 남녀공학 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날개를 피기 시작했죠. 날개를 활짝 펴고. 2403번님 주식으로 25만 원 벌었다고 신나게 쇼핑 가겠다던 주린입니다. 어 기억나요. 아 번 것보다 더 쓰고 왔네요. 근데 아직 쇼핑할 게 남았다는 우리 딸 수요일에 아울렛을 또 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그냥 기분인 것 같아, 기분. 플러스 됐으니까 더 쓰자. 그쵸, 기분 좋으면 됐어요. 근데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게 이게 어딥니까, 진짜. 0417번님, 쿠땡 알바하고 집에 가는 길이네요. 밥도 못 먹고 몸살 날 것 같아요. 약값으로 다 쓰게 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도 못 먹고 심지어 몸까지 좀 오래오래 하면은 더 서럽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 오늘은 나한테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예,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셔야 됩니다. 7952번님 친구 딸기 농장에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왔어요.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매년 딸기 농사를 잘 지은 친구가 대단해 보이네요. 하우스에서 일하면서 라디오 듣는 게 일상이라는데 안영미의 2시의 데이트를 제일 좋아한다고 해요. 친구와 저에게 지금 신나는 노동요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머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으아 정말 심지어 농사 짓는 분들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심지어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시면 이건 말 다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 목소리를 듣고 힘을 내신다고 하시고 또 좋다고 얘기해 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황정학님 유미래님 노래 들려주신 김에 타이거 JK와 함께한 이 시원한 노래도 들려주세요. 퓨처라이거 렛츠 댄스. 아 그쵸 그쵸 유재석 타이거 JK 이렇게 윤미래 씨 함께했던 그 팀 말씀하시는 거죠? 퓨처라이거?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곡 노동요로 들려드릴게요. 예.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동요 바로 쏠게요.

0: 함께 하시겠습니까?
1: 이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마음들, 정말 이 노래와 우리들의 이 화끈한 여러 가지의 웃음으로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더우시죠? 더우시죠? 저희들 이 여러 가지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퓨처 라이거의 렛츠 댄스에 이어서 레드벨벳의 행복까지 듣고 왔습니다. 1989번님 어제 스타필 땡 고향 챔피언 앞에서 영미님께 사진 찍으셨던 아이들 엄마예요. 어제 아이 생일 파티를 했는데 운 좋게 영미님을 만났어요. 힘드셨을 텐데 사진까지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키즈카페에서 놀았던 것보다 더 좋아해서 덕분에 행복하게 파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영미씨도 순산한 하시길 바래요. 아들 이건우한테도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어제 진짜 그 남학생들이 다 이렇게 저를 보면서 원래 이렇게 초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안영미 씨 아니세요? 이래서 확실하게 저를 알아봐줘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고마웠어요. 저를 어떻게 알지 싶어가지고 아 우리 건우 생일이었구나. 생일 축하해. 1306번님 곧 시험인데 무슨 시험이든 시험은 참 꼴보기가 싫네요. 기운 좀 주세요. 맞아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평가받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평가받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이 짧은 시간에 나온 결과로 나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죠. 그 꼴보기 싫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기운 넣어드릴게요. 일어나십시오! 자, 백종수님. 아까 딸기 비닐하우스 사연 받고 예초기 나갑니다. 이런 날씨에 예초기 돌리면 땀이 얼마나 솟아나는지 몰라요. 여긴 친환경 고추밭입니다. 우리 농부님들 화이팅. 네, 예초기. 예초기가 뭐죠? 그 약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 뿌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리는 거. 그 이거 어깨 메고.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진짜 이거 알죠? 뭔지 알죠? 이 무거운 걸 메고서 이 더위에 진짜 아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시원한 아메리카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라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나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8: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To Married Lady Camp 이혼 숙녀 캠프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6718번님, 2656번님, 김연희님 세 분께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해야 되는데 아까 노노노에서 저희가 피카츄 돈가스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를 노 작가님이 잘못한 거야. 노 작가님이 피카츄 맛 돈가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었죠. 피카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피카츄 버전으로 갈게요.
9: 피카! 피카! 미안해. 내가 실수를 했지 뭐야. 피카츄 맛이라니. 너무 징그러워. 슬림웨이 다이어트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오해 없길 바래. 포스코 ENC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피카. 나를 돈가스로 만들다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나만 사랑해줘야 돼. 피카츄
7: 알았어 그만. 박가연님께서 어머 피카츄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있죠. 피카츄는 먹는 거 아니에요. 아, 5342번님 논에서 일하고 있는 신랑 새참으로 시장 통닭 튀겨가는데 차 안에 냄새 대박이네요. 닭다리 하나 꺼내 먹을까. 아 미치겠네. 아니야 괜히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리가 하나 왜 부족해 이러면서 이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안 되지. 그쵸? 기왕에 남편 위해서 사가는 거 조금만 참아봅시다. 자, 다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곡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신흥동 기찻길. 지금도 경전선 열차가 오가는 곳인데요. 도심 한복판에 건널목과 선로가 놓여져 있어 마치 작은 기차마을 같은 분위기가 나고, 최근엔 드라마 모자무사 촬영지로 유명해진 곳이라고 합니다.

신흥동 기찻길은 건널목을 중심으로 오래된 주택가 골목이 촘촘하게 이어지는데요. 방앗간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와 아기자기한 동네 풍경이 정겹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기찻길역 언덕에 올라서면 쭉 뻗은 철길과 아담한 동네 풍경이 내려다 보이고 작은 사찰과 숲길도 만날 수 있는데요. 시간만 잘 맞으면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방앗간 냄새 맡으며 기차 기다리는 골목이라니 여기만의 분위기가 있겠네요. 6월 1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자 6월의 시작이네요. 오늘 완벽한 하루의 첫 곡, 아주 기분 좋은 곡으로 시작했죠. 3인조 소울 밴드 The Sacred Souls의 2024년 곡이에요. 굉장히 옛날 곡 같은 사운드를 내고 있지만 얼마 안 된 곡입니다. 2024년 곡.

0: Live for you. Live for you인가요? 아무튼 항상 저는 이 단어가 제일 헷갈려요. Live인지 Live인지. 어쨌든 The Sacred Souls의 Live for you라고 일단 Live for you라고 합니다. 아, 음악에 취해 있었는데 제가 가사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가사 이게 뭐라고 나왔는지 잘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진주님, 6월의 첫째 날이네요. 오늘도 어제처럼 출첵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냥 월요일, 똑같은 월요일이죠. 윤민지님, 야호 순디, 바람이 불어 좋은 월요일이에요. 지금은 2호선 서울 지하철 안입니다. 그래요. 오늘 되게 더운, 온도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강아지들 산책시키면서 그렇게 생각보다 막 해가 막 내리쬐진 않는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레옹님, 상수님 안녕하세요. 상수님 사랑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 바쁜 월요일이죠. 여러분들 뭐 할 일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체크해야 할 것도 많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좀 많이 안 와요. 그래도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바쁜 와중에도 혹시 할 말이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은 문자 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3일제약, 음식물처리기, 휴렉, 브람쌈마의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익숙한 노래인데 좀 낯선 편곡이죠. 작사가 박창학 송북 프로젝트의 또 새로운 곡이 나왔습니다. 이사. 원래는 이제 윤상 씨가 부른 이사 이 노래를 이수연 그리고 이롭소 씨가 같이 부른 이사고요. 그 뒤에 이제 그 다 같이 여러 뮤지션이 또 불렀어요. 나이경, 성진환, 수진, 이상순, 정순영, 토마스 쿡이죠. 정주영, 하림, 하이디까지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이사의 코러스 부분을 같이 불렀고요.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참 원래 곡이 좋으니까 참 곡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연주가 심상치 않죠. 이 브라질의 뮤지션들이 또 브라질의 이 곡을 의뢰를 해서 브라질 뮤지션들이 또 많은 연주를 또 해줘서 참 너무 좋습니다. 원래 곡도 좋지만 이번에 나온 이 박창학 송북 프로젝트의 편곡도 너무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6636 쓰시는 분, 순디 월요일 화요일은 문자가 많이 안 온다고 해서 한번 보내봐요. 항상 이 시간은 차로 배달하는 시간이어서 순디 라디오 잘 듣고 있는데 처음 문자에 보내요. 순디 화이팅! 이라고 보내셨습니다. 배달하시느라 못 보내신 거네요. 지금은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아니 배달하면서는 어차피 못 보내니까 잘 보내시는 거죠. 조심해서 배달하시기 바랍니다. 1432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내봐요. 상수님 6월도 힘내요. 6개월 된 우리 로아도 엄마랑 재밌게 지내보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3601 쓰시는 분, 딸이 남친이랑 3주년 기념으로 커플링을 맞춰 끼고 와서 자랑하는데 옛날 생각나고 부러웠어요. 나도 그때는 그랬는데. 그렇죠. 남편분하고 지금 커플링 맞추고 그러신 거죠. 잘하셨습니다. 노래 듣죠. 민수 피처링 빅나티의 노래입니다. 오해 금지.

0: Drop and down and high.
1: 사랑을 얼버무리면 오긴 했지 나는 떠나갈까봐 무서워 솔직하지 못했어

민수 피처링 빅나티의 오해 금지 들으셨습니다. 아, 민수 씨는 언제나 이렇게 기분 좋고 기분 좋은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죠. 저도 민수 씨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참, 되게 밝은 에너지 좋은 그런 음악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오해 금지라는 곡도 제목은 오해 금지지만 기분은 참 좋네요. 이혜림 님이 보내주셨어요.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가고 남은 6개월 열심히 살아보자 다짐했는데 운동 갈지 말지 오늘 종일 고민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죠. 남은 6개월 정확히 따지면 7개월 6월도 살아야 되니까 7개월이 남은 거죠. 참 정말 그 이혜림 님 말대로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6월이 시작됐지만 올해도 눈 깜빡할 새에 또 지나갈 것 같아요. 운동 갈지 말지는 일단 제일 힘든 거는 운동화를 신고 밖을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혜림님 얼른 이어폰 끼시고 빨리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일단 나가세요. 그게 일단 시작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죠. 2030 쓰시는 분 문자가 별로 안 온다니요. 저 가끔 자주 듣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가끔 자주 들어요? 저 같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약간 보내달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매번 듣고 있지만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자 보내는 게 샵 8000번 아니면은 이제 미니 메시지로 이렇게 쓱 몇 개, 되게 내용이 없어도 돼요. 그냥 신청곡만 쓱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노래 좋습니다. 문자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이렇게 짧게 보내주셔도 문자가 잘 오고요. 제가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 모든 문자를 제가 소개해드린지 못해요. 왜냐? 그거보다 많이 오거든요. 방송하는 동안 10개 이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78 쓰시는 분. 매일 강남역 주변을 운전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약간 흐리네요. 운전하며 지루함은 라디오만한 게 없네요. 맞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라디오를 많이 즐겨 들으시죠. 매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것도 좋지만 매일 똑같잖아요. 라디오에서 새로운 음악 듣고 그리고 또 옆에서 이렇게 떠들어주면 또 좋아합니다. 운전할 때 좀 심심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운전하면서 조심, 안전운전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차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4385 쓰시는 분, 순디, 친구가 남친이랑 부산 여행 가려고 계획했는데 남친이 펑크내서 제가 그 자리로 땜빵 가요. 덕분에 급여행. 이런 여행이 재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계획하지도 않고 갑자기 떠나게 되는 여행이 되게 재밌어요. 아마 4385 쓰시는 분 즐거울 거예요. 부산 가가지고 친구랑 그래도 덕분에 여행을 가니까 친구랑 드시라고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2장 보내드릴 테니까 여행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카운팅 크로스의 Accidentally in Love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구원찬 피처링 한로로의 아슬하게입니다. 고백 전후의 미묘한 감정을 담고 있는데요. 구원찬 씨가 100만 번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고백하는 입장을 노래했고요. 은근슬쩍 그 상황을 넘겨버리는 상대방을 한로로 씨가 노래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발표한 구원찬의 EP 빈자리에 이 곡이 들어있는데요. 3년 만의 앨범이어서 반길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책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같은 제목으로 산문집도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흔들렸던 이야기부터 살아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낸 글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앨범을 쭉 들으면서 읽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구원찬과 한로로가 부른 아슬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구원찬 피처링 한로로의 아슬하게였습니다. 아, 참 좋아요. 제가 이 구원찬 씨도 좋아하고 한로로 씨도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우리 뮤지션 두 분이 함께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참 좋고 구원찬 씨도 워낙에 제가 이 구원찬 씨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EP도 아주 너무너무 좋은 곡들로 모아져 있으니까 구원찬 씨의 EP 그리고 또 이렇게 산문집도 같이 출간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참 저도 가사를 잘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이셨어요. 아 구원찬 씨, 한로로 씨 참 우리 완벽한 하루에 이런 뮤지션들 좀 모시고 싶은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어디 혹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연결되시는 분 있으면 좀 슬쩍 완벽한 하루에서 순디가 슬쩍 모시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든지 좀 이렇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라든지 좀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백진아님이

전 취향의 공유랑 상승 퀴즈 시그널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승 퀴즈 시그널은 조금 얄밉지 않나요? 조금 상승 퀴즈 시그널은 저도 약간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그널이 어딘가에서 어딘가 다른 곳에서 그 시그널이 나온다?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움찔하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살짝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시그널조차도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은자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여름이 부쩍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썩 반갑진 않지만 낭만 넘치는 계절인 건 사실이죠. 이번 여름엔 왠지 나도 사랑에 빠지게 해줄 것 같은 설레는 노래. 아, 사랑에 빠지게 해줄 것 같은 설레는 노래군요. 어떻게 김은자님은 좀 요즘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 노래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공유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곡 같이 들으면서 어떻게 사랑에 좀 빠질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자님이 공유해주신 취향곡 사라강의 Summer in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들으셨고요. 그 뒤로 3153 쓰시는 분이 시청해주신 혼내 Girl in the Orchestra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김은자님께는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877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빨래방인데요. 지루해서 한번 문자해봐요. 이상순님 맞죠? 맞습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의 순디 이상순입니다. 지루하시면은 문자도 좋지만 미니 메시지를 한번 미니 그 어플이 혹시 없으시면은 하나 다운받아서 미니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거기서 또 이렇게 약간 미니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끼리 또 대화를 해요. 또 재밌을 거예요. 아셨죠? 자, 2030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오랜만에 이 곡 듣네요.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같이 듣겠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유진 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뭘 해도 힘든 월요일이네요. 역시 노래 야르 야르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저도 이제 이 정도는 압니다. 그래요. 이렇게 힘든 월요일에 이렇게 유진 님이 메시지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때마침 힘나는 노래를 504에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페럴 윌리엄스의 해피 이 곡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듣고 여러분들 힘들지만 힘 조금 내시기 바랍니다. 이 곡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0: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첫 곡 아주 신나는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 아, 딱 나오면은 글로리아 에스테판 딱 나오죠. 아,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목소리로 바일라 꼰미고 드셨어요. 아주 신나는 이 뭔가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이죠. 보컬이 글로리아 에스테판인 거고요. 3부 첫 곡 신나게 시작했고요. 3252 쓰시는 분이 멋진 곡이라고 짧게 전 이런 문자 좋아요. 짧게 핵심적인 단어로 툭 쳐주는 문자 아주 좋습니다. 1577 쓰시는 분 저도 가끔 종종 월요일 퇴근길에 들어요. 무임승차 하다가 찔려서 문자합니다. 오늘도 덕분에 마음도 귀도 행복한 퇴근길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저는 감사하지만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죠. 아, 너무 좋습니다. 7413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소파에 누워서 문자해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소파에 누워있을 때는 핸드폰을 하늘로 지켜 세우고 음악 들으면서 문자하면 정말 기분이 아주 좋아요. 저도 그런 자세를 좋아합니다.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위로 척 치켜들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농우법인 폐, 롯데렌탈, 빙그레,

0: 베스트 슬립,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KB국민은행,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일

자화상의 내 어린 시절. 이 곡은 자화상 2집에 수록된 곡이었죠. 1998년에 나온 앨범이었습니다. 참 오래됐는데도 참 듣기가 좋아요. 자화상의 내 어린 시절에 이어서 데이브레이크의 담담하게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0726 쓰시는 분이 저는 매일 듣고 주말에도 가끔 듣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이 참 소중해요. 물론 뭐 바쁘신데 제가 억지로 매일매일 들으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참 라디오란 매체를 이렇게 챙겨 듣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또 볼 것도 많고 뭐 할 일도 많고 그런데도 이런 라디오를 들으면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참 저는 감사드립니다. 김민서님, 최근에 상수님께 입덕해서 라디오 들으러 왔어요. 자주 와야겠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김민서님. 자주 와셔서 좋은 음악 같이 들어요. 0450 쓰시는 분, 카페 알바생인데 빙수 팔다가 퇴근합니다. 힘드네요.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순디 빙수 말고 딴 거 드세요. 힘들죠. 맞아요. 사는 게 원래 힘든 겁니다. 돈 벌잖아요. 저는 이제 돈 내고 이왕이면 빙수 먹을게요. 더운데. 참 알바생들 맞아요. 힘들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사장님 입장이 되면 또 다릅니다. 그 마음이. 빙수를 많이 팔면은 참 기분이 좋잖아요. 예전에는 빠르빼라는 게 있어요. 빠르빼라고 막 아이스크림에 막 가진 과일 과자하고 거기에 또 우산까지 씌워주는 그런 음료도 있었어요. 그때보다는 좀 괜찮을 겁니다. 빠르빼는. 자, 성지호님이 신청해 주신 곡. 아 그래요. 빠르빼가 아니라 파르페. 아주 정석으로 하면 파르페죠. 그래요. 아, 또 이걸 또 우리 제작진이 참 따지십니다. 자, 노래 듣죠. 성지호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이적의 노래입니다. 빨래.

이적의 빨래 들으셨습니다. 325이 쓰시는 분이 빠르빼 다음에 빨래. 순디 빵빠래 더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럼 빵빠래도 그럼 팡파래라고 그러지 그러면. 어? 파르페 다음에 팔레 그리고 순디 그리고 팡파래. 정확히 말하면 팡파래 맞습니다. 4056 쓰시는 분 파르페 만드는 알바했는데요. 진짜 손이 많이 가요. 모양 만들려면 손으로 진짜 만져야 돼요. 아이스크림 만져야 돼요? 오, 과자 다 손으로 쌓아요. 아, 그래요. 물론 장갑을 끼겠죠. 하지만 정말 아까 그 빙수 때문에 힘들다고 하신 알바생 사장님이 혹시 파르페 하나 출시할까? 이러면은 절레절레 하십시오. 파르페는 근데 참 그게 모양이 참 그래서 예뻐서 예전에는 참 많이 먹었습니다. 이윤승님이 저도 정말 매일매일 들어요. 이것 때문에 미니도 가입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윤승님 제가 제가 좀 월요일날 선물을 많이 드렸는데 많이 못 드렸어요. 이윤승님 제가 냉동만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스클린의 음악 듣죠. Ain't got far to go 듣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상순 퀴즈 6연승에 도전합니다. 6연승 성공하면은 상품 다섯 분이 아니죠. 여섯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원래는 다섯 분인데 6연승부터 한 분씩 한 분씩 더. 7연승이면 7분, 8연승이면 8분. 그래서 오늘 정말 맞추고 싶습니다. 문제를 보죠. 1937년 오늘 6월 1일은 미국의 배우 모건 프리먼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명작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인데요. 지금도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히죠. 모건 프리먼 하면 영화 쇼생크 탈출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미국의 쇼생크란 지명은 아예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발음이 이 글자를 보고 발음을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쇼생크 탈출. 자, 그래요. 저도 이 영화를 정말 너무 좋아하고 TV

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이 영화가 나오면 멈춰서 계속 보게 됩니다. 언제 시작해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이 봤는데 이 쇼생크라는 이름 그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게 지역 이름인지 뭔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그냥 그 감옥의 어떤 이름인가? 어떤 상징적인 이름인가? 쇼생크라는 이름을 뭐 미국의 어떤 지역 이름이라고 생각이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국의 쇼생크란 지명은 아예 없다. 그럼 쇼생크는 어디서 온 이름일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오늘 6월 1일, 6월의 첫날이죠. 게다가 월요일, 월요일에는 또 동그라미가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5로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6월의 첫날, 그리고 한 주의 첫날인데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생크란 지명은 없다. 오 맞으면 오. 5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추리를 해보시죠. 미국의 쇼생크란 지역은 지명은 아예 없다. 5X.

Runaway 들으셨습니다. 아주 신나네요. 자, 오늘 상승 퀴즈. 미국의 쇼생크 탈출의 쇼생크란 지명은 아예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저는 그래, 없다. 그런 지명을 영화에서밖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가상의 어떤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찍었어요. 뭔가 6월의 첫날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좀 O로 가자. 그래서 찍었습니다. 장모혜님 정답 O. 청주에는 쇼생크라는 방탈출 카페가 있지 말입니다. 그래요. 방탈출 카페.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방탈출. 근데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소연님 발음하기도 어려워서 없겠는데요. 너 어디 살아? 나 쇼생크. 쇼생크. 아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할까요? 쇼샹 이렇게 발음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없다. 오. 정주우님 X. 그냥 오늘 쉬는 날인데 약속도 없는 월요일 흐리기까지 하니 그냥 X 찍고 싶어서요. 조금 오늘 부정적인 감정이 정주우님을 감싸고 있는 듯합니다. 5로 찍으면서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만들지 그랬어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234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광진구 퀴즈 요정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오, 퀴즈 요정? 퀴즈를 잘 풀어서 퀴즈 요정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정님,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일단 O 정답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5명이 아니라 6분께 저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O. 미국에는 쇼생크란 지명이 아예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영화와 원작에 등장하는 쇼생크 교도소도 작가 스티븐 킹이 만들어낸 가상의 장소인데요. 원작에서는 미국 메인주의 가상마을인 캐슬록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 캐슬록. 그건 좀 기억이 날 듯합니다. 참고로 영화는 실제 교도소에서 촬영됐는데 미국 오하이오주 맨스필드에 있는 폐쇄된 교도소가 그 촬영지였다고 합니다. 오, 참 쇼생크 탈출. 아, 너무 재밌는 영화죠.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 물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라면 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 자, 오늘 정답자 6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내일 7연승에 도전합니다. 내일 제가 맞추면 7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응원,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 필요합니다. 내일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듣죠. 김세라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원모 찬스의 노래입니다.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0: One More Chance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에 이어서 328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주혜린의 미친 건가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8717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상수님, 저는 데이트할 사람도 없어서 그냥 매일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님 라디오를 1회 때부터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애견 미용사라 라디오는 필수거든요. 앞으로도 사람 목소리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또 귀여운 강아지의 이게 미용을 하고 난 강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너무 깔끔하게 미용을 하셨고요. 아주 귀엽습니다. 그래요. 데이트할 사람이 없어서 매일 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이라도 있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희 완벽한 하루를 1회 때부터 또 매일 들어주시니까 또 저는 또 그게 또 고맙네요. 그래도 데이트할 사람이 생기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렇다고 오늘 선물을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선물 하나 드려야죠. 제가 이렇게 1회 때부터 듣고 계시니까 정말 소중한 우리 순댓국 밀키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2891 쓰시는 분, 콩 까면서 듣고 있어요. 콩을 까긴 까는데 이 콩을 밥에 넣어서 먹긴 너무 많고 어디다 쓸지 고민되네요. AI 순용 있으면 제가 좀 물어볼 텐데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선물들입니다.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해주는 선물이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근데 순댓국 밀키트는 이제 끝난 건가요, 권 사장님? 아, 그래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 참 우리 권 사장님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순댓국 밀키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순댓국 밀키트는 이제 끝났지만 완벽한 하루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밀키트 만드시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우리 완벽한 하루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밀키트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혹시 사장님들 뭐 협찬하고 싶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송보라님, 깐콩은 데쳐서 샐러드에서 해드셔도 좋고 조림해드셔도 좋고 국수할 때 넣으셔도 좋고 양파, 버터 등 넣고 볶다가 윙 갈아서 스프에서 드셔도 좋아요 라고. 아, 송보라님이 AI 순용 대신에 우리 아까 콩이 너무 많다고 그러시,

그래요. 참 콩 몸에 좋은 콩.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들어서 드실 수 있겠네요. 아, 송보라님 감사합니다. 제가 콩 전문가 분께 컵라면 쿠폰 보내드릴게요. 컵라면에도 콩 좀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좀 드셔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온 선물들이 있어요. 제가 내일 화요일에 또 문자 적은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이런 선물들을 좀 더 여러분들께 좀 드릴 테니까 내일도 와서 같이 얘기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 벌써 왔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이스턴 사이드 킥의 88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0: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을 퀴즈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인데 마치 계시처럼 쏟아지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쉽지만 실은 자신의 내면에서 노력과 인내를 동력삼아 불러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삼아 이승우의 고요한 읽기에서 이것에 대한 당부를 인용합니다. 이것에 대한 미신에서 벗어날 것, 이것을 부정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 것, 외국이나 악용은 더욱 삼갈 것, 모독하지 말 것, 다만 필사적으로 꿈꿀 것. 이것은 영감,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영감은 은총처럼 찾아옵니다. 영감은 필사적으로 애쓰고 애쓰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초대해야 합니다. 아, 영감 같은 거 없어도 살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빛나는 영감이 있으면 6월이 훨씬 찬란해질 것 같습니다. 자, 6월의 첫날, 눈과 마음을 모두 환하게 열어둡니다. 6월 1일 월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아우, 딴짓하다가 오프닝을 놓쳤는데 음악이 파이팅 넘치네요. 아, 그래요? 스웨덴 출신의 기타리스트 잉베 맘스트인의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앨범. 그 락 음악의 명곡들이 쫙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영감을

0: 그런 곡들을 다시 커버한 거예요. 예. 보니까 이 앨범을 딱 보면 아, 리치 블랙모어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딥퍼플 곡들이 있고 레인보우 곡도 있고 예. 아, 물론 뭐 지미 핸드릭스의 매닉 디프레션도 있고요. 자, 잉베이 맘스틴의 인스퍼레이션 앨범에서 Pictures of Home 들었습니다. 이거 딥퍼플 음악을 커버한 겁니다. 보컬리스트는 예, 락 음악계에서는 꽤 유명한 조린 터너.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잉베이 맘스틴의 Pictures of Home 들었고요. 1부, 2부, 3일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IS동서, 도드라만돈,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2: 아니 뭐.

아, 오늘 날씨 따라서 좀 꿀꿀했는데, 예. 선곡이 참 좋네요, 김혁 씨. 예. 와, 도파민이 팡팡 터지네요. 나가서 뛰라는 계시인 듯. 아, 박민경 씨. 고맙습니다. 예. 아, 월요일이 좀 나른해지잖아요. 월요일이 좀, 예. 월요일에 좀 정신 좀 다잡으려고 저부터. 예. 머틀리 크루의 닥터 필굿 들었습니다. 김헌겸 씨. 고맙습니다. 그 요즘에는 사실 이 정도의 조금 박력 있는 음악도 라디오에서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예. 사실 팝인데 이런 건. 예. 아우 오죽했으면 이런 음악들 가지고 팝메탈이라고 불렀겠어요. 예. 머틀리 크루, 닥터 필굿 들었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윤병익 씨는 윤병익 씨 멀리서 보냈었네. 예, 여름 시작하자마자 이른 휴가 왔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11시부터 듣는, 와, 오랜만에 오전에 듣는 백캠. 역시 오전에도 백캠이죠. 아, 11시. 지금 11시 한 16분 됐겠군요. 부다페스트에 계시네. 어디? 지금 부다 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페스트 쪽에 계십니까? 아, 요거 강을 사이에 두고 요쪽은 부다, 요쪽은 페스트거든요. 합쳐서 부다페스트. 예. 한번 너무 가봤어요. 예. 주워들은 겁니다. 아. 아니, 왜냐면 이제 그럼 부다페스트 한 곡 들어야 되나? 아. 자, 우선 9028번으로 청해 주신 이글스의 위치 워머.

3930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REM, Losing My Religion. 고등학교 3학년 임유근입니다. 요즘 락 음악에 빠져서 80, 90년대 음악만 듣고 있습니다. 와 멋진데 조금? 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이글스의 Witchy Woman이었고요. 어우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 그래서 조지 에즈라 부다 패스트.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지금은 날이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오는데요. 양이 꽤 많겠습니다. 제주에는 최대 120mm 이상 예상되고요. 경남 남해안과 부산, 전남 남부에는 최고 80mm 이상, 그 외 남부지방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이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늦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달력을 한 장 넘기고 6월이 시작되니까 더위의 기세가 더 무섭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올해 들어 가장 높겠는데요. 33도까지 오르겠고 투표일인 모레도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햇살도 매우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물방울이 떨어질 때는 아프지. 무겁게 매달리며 두려움으로 떨고 있겠지. 가지를 꼭 붙잡기도, 부풀리기도, 미끄러지기도 하겠지. 그러나 아무리 매달려도 중력은 물방울을 아래로 끌어내린다네. 카린 보예의 그래 당연히 아프지란 시를 읽는다. 꽃나무가 꽃봉오리를 터뜨릴 때 비가 온 뒤 나무의 가지에 매달렸던 물방울이 떨어질 때 모든 변화에는 두려움이 뒤따른다. 이 모양이 저 모양으로 바뀔 때

이곳에서 저곳으로 자리를 옮길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이든 하기로 할 때, 두려움이 먼저 앞을 막아선다.

겨우 5월에서 6월로 달력한장 뜯어냈을 뿐인데도 두려움과 불안 비슷한 것이 기대와 설렘 비슷한 것과 뒤섞인 채 온 마음에 퍼져든다. 철수는 오늘 모든 변화와 성장은 당연히 아픈 거라는 시인의 말을 듣는다. 6월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도하려 한다면 우선 자신의 내부를 채우는 감정의 색깔을 잘 살펴볼 일이다. 자신만만하게 첫걸음을 내딛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떨고만 있기보다는 불확실하고 두렵고 갈라진다는 건 힘겨운 일이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떨고만 있기보다는 깊게 당겨지고 부름을 느끼는 건 힘겨운 일이다. 옛말에 그랬다.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 항구에 정착해 있을 때라고. 하지만 배는 그렇게 정착해 있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상황이 최악으로 다가설 때,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나무의 봉오리들이 환희 속에서 터진다네. 두려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가지의 물방울들은 반짝임 속에서 떨어진다네. 지금은 6월이 초여름치고는 너무 더운 달이 되고 말았지만 원래 6월은 가장 찬란한 달이어서 준 브라이드란 용어까지 생겼다. 6월의 신부. 6월은 결혼에 적합한 달로 6월의 새 출발은 행복으로 곧장 이어진다는 통설에서 나온 말이다. 긴 호흡으로 6월을 시작하기 위해 까미의 결혼 여름에서 다음에 그래 밑줄을 친다. 세계를 이해하려면 때로는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인간에게 더욱 헌신하려면 그들과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네, 베리 매닐로우 쉽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김지현 씨가 와 철수님이 좋아하시는 베리 매닐로우네요. 예.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베리 매닐로우를? 처음 듣는 얘기인데죠. 예. 제가 베리 매닐로우하고 1983년에 동경가요제 나갔을 때 그때 베리 매닐로우가 초대 가수로 왔었어요. 경연 다 끝나고 이제 초대 가수 딱 자기 밴드 딱 데리고 와가지고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끝나고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구창모 씨가 필름 그 분실해가지고 증거가 없습니다. 베리 매닐로우하고 분명히 찍었는데 왜냐하면 그 가요제 끝나고 파티를 했거든요. 파티에서 사실 같은 참가자, 가요제 참가자인데 그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기 좀 창피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뭐 베리 매닐로우니까 찍자. 베리 매닐로우하고도 찍고 조카커하고도 찍고 뭐 많이 찍었어요 그날 사진. 필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 필름 카메라로 찍을 때. 근데 제가 베리 매닐로우 좋아한다는 음악은 좋아합니다. 베리 매닐로우. 근데 예전에 그 톡쇼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수다스러워 사람이. 진짜 완전 수다쟁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인간적으로 좋아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도 잘 모르고요.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6시 41분 28초 막 지났습니다. 8077번으로 퇴근길에 차가 너무 막힙니다. 뭐 늘 막히는 거죠. 예. 퇴근 시간에 늘 막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하고 그만 음악 들으면서 가는 거죠. 예. 자, 음악은 존 B. 예전에 백혜미 한번 왔었죠. 존 B. 이 노래 히트했을 때. 예. 자, 존 B featuring Baby Face. 베이비 페이스도 둘 다 백햄 친구네 이제 봤더니 예. Someone to Love.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큐레큐.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배달 온다 딩동댕 문을 연이 향기

0: 찍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5: 휴무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영화의 장면이 확 떠오르죠. 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음악입니다. 자, 스티븐 스필버그 아저씨께서 또 영화를 만드셨네. 와,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영화입니다. 미지의 존재와 이를 둘러싼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래요. 아,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모바일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분 선정해서 두 장씩 보내드릴 거예요. 아, 퀴즈 내야죠. 자,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들 많잖아요. E.T. 지금 음악 듣고 계신 인디아나 존스, 조스, 와, 주라기 공원 뭐 이런 것들. 자, 이 음악을 작곡한 유명한 영화음악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네.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4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모바일 예매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에밀리 블런트 나오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콜린 포스트 나오네. 예. 자,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0: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1: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2: 061-241-8800.
3: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4: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메가데스 앵그리 어게인 들었습니다. 영화 아놀드 슈왈제네고 출연했던 영화죠. 라스트 액션 히어로 재밌게 봤는데 이거. 앵그리 어게인 메가데스 최우식 씨 그리고 최유리 씨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 그레인온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킷!

0: 안전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네,
5: 지금
6: 네.
5: 뭐 영화관은 어떻습니까?
6: 어, 그래도 요즘 극장에
5: 극장 괜찮습니까?
6: 사람 많습니다. 군체가 그래도 오. 잘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와일드 싱이라고 강동원, 박지연, 엄태구 세 내향인 배우가 춤추고 노래하는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데 오정세 씨가 웃음 포인트거든요. 어, 영화 재밌어요.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 저는 늘 생각이 극장에서 보기 좋은 장르가 저는 제일 좋은 게 공포랑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 영화를 제일 재밌게 보는 방법은 사람 많은 극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를 예매하실 때는
5: 누군가가 웃으면 따라 웃게 되죠. 어.
6: 코미디를 예매하실 때는 어느 정도 좀 표가 많이 팔린 관을 사실 자리가 조금 나쁘더라도 그런 관에서 보는 게 저는 코미디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5: 웃음이라는 게 확실히 전염성이 있어요.
6: 네. 그게 근데 공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호러 영화도 물론 뭐 집에서 불 끄고 보는 게 무섭기로는 제일 무섭습니다만
5: 네.
6: 극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그게 사실은 극장이라는 공간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군체라는 영화는 일종의 호러 영화의 장르에서 시작된 작품이니까요. 군체라는 영화와 이번 주에 개봉하는 와일드싱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어서 지금 올해는 그래도 시작부터 한국 영화들이 관객을 잘 만나고 있네요.
5: 아, 그리고 여름에 진짜 네. 더우면
6: 네.
5: 극장에 그 냉방도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6: 네.
5: 영화 한 편 보면 괜찮습니다. 데이트하기도 괜찮고.
6: 그래서 이번 주 와일드싱이고 조금 전에 예매권 이벤트 했던

0: 스필버그의 디스클로저 데이도 있고 어. 조금 있으면 토이 스토리 5편도 나오고 어. 네 이제 볼 영화도 점점 많아지고 아. 있습니다.
1: 근데
0: 네.
1: 오늘은 무슨 영화입니까?
0: 오늘은 그렇게 큰 영화들이 개봉하기 전에 어. 틈새를 파고든 영화 가운데 아까 제가 극장에서 보기 좋은 두 개의 장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코미디고 하나가 호러. 어. 오늘은 호러입니다.
1: 아, 공포 영화예요?
0: 네. 어. 공포 영화인데 이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 괴담, 뭐 도시 전설 이렇게 불리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에서 시작된 작품인데요.
1: 네.
0: 이게 2019년부터 백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부터 좀 퍼진 거예요.
1: 어.
0: 누가 이제 이미지 하나를 올려놓고 뭔가 이런 공간이 있을지 모른다.
1: 아.
0: 여기 한 사람이 아닌 그 수많은 인터넷 그 유저들이 하나하나 살을 덧붙인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곳에 어떤 공간이 있을 수 있다.
1: 네네.
0: 광활한 공간이 어쩌면 있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그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도시전설 가운데 하나가 2019년쯤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걸 2022년에 케인 파슨스라는 청년이
1: 네.
0: 이걸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해요.
1: 네.
0: 혼자서 이제 찍어 올린 거예요. 어. 뭔가 카메라를 들고 뭔가 촬영하던 사람이 어디론가 뭔가 틈새 같은데 빠졌는데 텅 빈 방에 이제 빠져들게 되고 미로 같은 텅 빈 방을 헤매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찍어놓은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었다라는 이제 가상의 설정으로
1: 어.
0: 우리가 보통 파운드 푸티지 장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장르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
1: 네.
0: 그 사람이 장편을 만든 게 오늘 제가 소개하는 백룸이라는 작품입니다.
1: 아, 영화요?
0: 네. 오. 지난주에 개봉했고요.
1: 네.
0: 이게 국내에서는 소소하게 관객을 만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터진 영화예요.
1: 오.
0: 백룸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그 인터넷에 2022년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할 때 케인 파슨스라는 청년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1: 네. 지금도 몇 살 안 됐겠는데?
0: 20살입니다, 이제.
1: 아, 20살이에요? 감독이?
0: 20살에 데뷔했습니다.
1: 오,
0: 장편 영화를.
1: 오.
0: 그러니까 이게 좀 최근의 흐름 중에 하나인데 좀 새로운 세대의 감독이 출연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외국에서도 나와요.
1: 네네.
0: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은 어릴 때 영화를 보고 특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도 저런 거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된 케이스인데 가령에는 케인 파슨스 같은 지금 이 세대는 어릴 때부터 유튜브를 보고 자라서 유튜브에서 혼자서 영상 프로그램으로 혼자 특수효과를 다 만들어서 뭐 혼자서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세대인 거예요.
1: 야, 요즘 스마트폰하고 뭐 플랫폼이 다 있으니까 그냥 네.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0: 그러니까 혼자 작업해서 혼자 영상을 올리고 뭔가 영화 학교에서 영화적인 문법을 배워서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영상 도구를 만지며 성장한 세대가
1: 네.
0: 이제 장편 영화로까지
1: 아.
0: 자신의 아이디어를 갖고 20살에 장편 영화를 개봉하는 하나의 좀 새로운 흐름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이
1: 네네.
0: 케인 파슨스라는 이 감독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터넷에 올릴 때는 사실 큰 줄기의 스토리는 사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1: 그렇죠.
0: 짧은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올리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설정만 있으면 돼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딘가 이상한 공간에 빠져들었는데 그 안에는 출구도 찾기 힘들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공간과 닮아있지만 이상하게 다른 공간에서 한참 나갈 곳을 찾다 헤매다 보는데 저쪽에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고 컷. 뭐 이런 식의 이제 미스터리를 해결할 마음 없이 미스터리인 채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영상만 만들어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장편 영화에서는 스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인터넷에 올리던 시절에는 없던 새로운 설정을 갖고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주인공은 이제 클락이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예전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0: 쉐텔 에조포라는 배우가 이제 그 주연을 맡고 있는데 예. 이분은 그러니까 영화 속의 클락은 한때 건축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으나 건축가가 되고 싶은 꿈은 이루지 못한 채 지금은 가구를 팔고 있어요. 가구점 사장이에요. 그런데 안 팔려요. 안 팔리고 가구점에 손님보다 가구가 너무 많아요. 가구는 많은데 손님은 한 명도 없는 그 텅 빈 공간에 혼자 앉아서 영수증만 맨날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당연히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직원은 일단 둘이나 있고요. 그리고 아내하고는 또 헤어졌어요. 뭔가 뭐 풀리는 일이 없어요.
1: 예.
0: 그래서 늘 심리치료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심리치료사가 메리라는 여성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메리라는 여성에게 하소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보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던 어느 날 얼마 전부터 자신의 가게에 좀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형광등이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그래서 두꺼비집을 열어봐서 두꺼비집에 있는 모든 전원을 차단해도 형광등은 그냥 깜빡거려요.
1: 오.
0: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더니 뭐 여기는 뭐 이상한데 이게 뭐 연결되지 않은 배선의 스위치가 있는데 뭐 이런 말만 남기고 사라지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혼자 또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쑥 벽 속으로 빨려듭니다.
1: 아하.
0: 문이 없는데 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룸입니다. 처음 보는 공간이 낯선 공간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백룸에 빠져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백룸입니다.
1: 영화.
0: 이게 뭐 호러 영화이고 사실 아이디어가 중요한 작품이라서 줄거리를 많이 알기보다는 그 정도 기본적인 설정만 알고 가시는 게 재밌습니다.
1: 네. 방이 뭐 여러 개 있는 모양이죠 공간이?
0: 이게 원래 인터넷에
1: 아니 영화 제목이 S가 붙어 있는데 백룸스.
0: 네. 그 인터넷에서 처음에 괴담으로 돌 때 그 안에서 만들어진 세계관 안에서는 지구 면적의 3배 크기의 백룸이 어딘가 존재한다는 설정이라는데 그 정도까지는 영화에 담겨 있지 않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이상한 공간들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백룸. 그래서 S가 붙습니다.
1: 예. 일단 음악을 한번 듣죠.
0: 이 음악이 영화의 삽입곡인데요.
1: 네.
0: 음악을 듣고 있으면 아마 영화의 분위기가 좀 연상이 되실 겁니다. 보즈 오브 캐나다라는 일렉트릭 듀오인데
1: 네.
0: 팀 이름과 다르게 스코틀랜드 팀이고요. 보즈 오브 캐나다의 The World Becomes Flesh라는 곡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 The World Becomes Flesh.
0: 네.
1: 보즈 오브 캐나다 듣겠습니다.

box of mesodermal tissue and form my umbilical cord.

orbit, and the flight will begin.

0: 음악이 수상하면서 좋은데. 예.
1: 그렇죠. 예.
0: 영화 뱅룸스의 삽입곡 예. Bows of Canada의 The World Becomes Flesh.
1: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영화 가운데 8번 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0: 네.
1: 그 영화도 공간에 대한 좀 발상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지하철 8번 출구를 찾아가는데 걸어도 걸어도 8번 출구가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안에서 그 간단한 설정 안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을 풀어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공포 영화에서 파운드 푸티지 장르라는 건 감독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큰 돈 들이지 않고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였어요.
0: 음흠.
1: 왜냐하면 파운드 푸티지라는 게 영화 속에 누군가가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걸 발견했다. 우리가 그걸 본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0: 네.
1: 촬영을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0: 그렇죠. 네.
1: 핸드헬드도 상관없고 실제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도 사실 실제로 상관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0: 네네.
1: 저예산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호러 장르에서 파운드 푸티지 장르를 잘 써먹으면 언제나 관객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공포 영화 중에 살목질한 영화가 잘 됐는데
0: 네.
1: 그거 역시 로드뷰 우리가 보통 지도 어플에서 쓰는 로드뷰 작업을 하는 회사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보니 로드뷰 촬영을 위한 영상 자료들이 파운드 푸티지로 쓰이는 형식 그전에 곤지암이라는 공포 영화도 역시
0: 네.
1: 그렇게 파운드 푸티지 형식이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클로버필드라는 영화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귀신이 있나 하고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찍었다는 설정의 파라노말 액티비티 뭐 이런 공포영화들에다 파운드 푸티지 장르를 잘 써먹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역시 공포영화는

0: 아이디어만 있으면 무궁무진한 장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트와 그리고 파운드 푸티지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효과를 만들어내는구나. 20살이라고.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떤 영화를 계속 잘 만들어낼지 아니면 백룸 한 편으로 경력이 끝날지는 알 수 없으나 새로운 세대의 감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아주 재밌는 공포 영화였습니다. 일단 예고편 정도만 보시고요.
1: 네네.
0: 많은 정보를 알지 않고 그냥 보시고 본 다음에는 찾아볼 정보가 널려 있을 겁니다.
1: 아하.
0: 그래서 예고편 보고 그냥 느낌 오면 보시고 본 다음에 수많은 그 뒤에 이야기들 또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1: 네네.
0: 영화가 백룸입니다.
1: 네. 자, 오늘은 영화 20살 감독 케인 파슨스가 만든 백룸. 원제는 백룸스입니다.
0: 네.
1: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0: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인공 클락을 연기한 트위틀 에지오포의 연기도 아주 좋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배우의 대표작 노예 12년의 노래가 또 생각이 났어요.
1: 아, 노예 12년.
0: 아까 들려드린 분위기의 스코어들이 또 있는데 또 들려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로라 은블라의 리틀 걸 블루 두 번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 이건 노예 12년의 삽입곡이죠?
0: 네, 노예 네. 12년 사운드 트랙입니다.
1: 로라?
0: 바로 그 배우가 백룸의 주인공입니다.
1: 엠블루, 엠블라.
0: 네.
1: 리틀 걸 블루. 자,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6월이 시작되면서 태풍과 무더위를 동시에 데려왔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올해 들어 가장 높겠습니다. 33도까지 오르겠고 햇살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으니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도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까지 확대가 되겠고 내일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부산과 울산에도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타일러의 워러 맞습니다. 물 이 발음은 영국 발음이 재밌게 재밌어요. 뭐, 워터 뭐 이렇게 발음하던데. 타일러의 워터. 3534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아, 이분이 런던에 다시 오셨네. 8751번으로 두 주 만에 백캠 듣습니다. 아, 영국에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미니 접속이 안 돼가지고요. 아, 저도 영국에서 보냅니다 해보고 싶었는데 고대하던 레이의 콘서트가 너무 좋았어서 사진과 신청곡 보냅니다. 예. 레이 공연 보고 오셨어요. 자, 레이의 나이팅게일 레인 신청하셨는데 실제로 이 곡이 배경이 된 술집에도 다녀왔습니다. 이게 저 나이팅게일이라는 실제로 이 펍이 있답니다. 예. 이 펍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어디 있냐면 런던 사우스웨스트에 있는 동네 벨럼이라는 동네인데 못 가봤습니다. 예. 이 펍에도 물론 못 가봤고요. 런던에는 가봤습니다. 자, 레이의 나이팅게일 레인 듣겠습니다.

브루노 마스, Risk It All 들었습니다. 790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이의 나이팅게일 레인이었고요. 자, 7시 44분 39초 막 지났습니다. 와, 동경옥 씨는 미국에서 듣고 계시네. 미국에서 새벽에 일어나 듣습니다. 30년 전에 듣던 배철수 아저씨 방송을. 와, 고맙습니다. 와, 새벽에 듣고 계시네. 9422번으로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전라도 광주입니다. 3월부터 택시를 시작했는데, 아, 힘드네요. 예. 그래도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들으니 너무 좋네요. 나이는 59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봐야지. 힘들지만 뭐 그래도 재밌어요. 오, 다행인데요. 예. 뭐 아주 재밌게 하셔야죠. 기왕 일하시는 거. 자,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조성욱 씨가 청해 주시는 음악입니다. 그린데이. Last Night on Earth.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0: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야, 이거 끝날 시간인데 아직도 스튜디오 창밖이 훤한데요. 예. 자, 오늘 끝곡은 6044번으로 청해 주신 폴라 압둘의 스트레이트 업입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IOI 전소미입니다. 데뷔 10년 차, 앞으로 뭘 더 보여줘야 할지 몰라서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 열정이 넘쳤던 IOI 멤버들과 함께 재결합을 준비하는 동안에 복잡했던 머릿속이 거짓말처럼 환기되더라고요. 앞길이 막막하고 혼란이 나를 짓누를 때 가장 순수했던 나의 처음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눌려있던 열정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0: 듯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AG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선반, 서랍, 상자까지 사방이 색연필로 가득 찬 가게 안. 주인인 모하마드 라피 씨는 손님이 원하는 색상을 말하면 즉시 몸을 움직여 가게 곳곳에 꽂혀있는 비슷한 계열의 색연필을 모아옵니다. 그리고 손님이 특정 색깔을 찾을 경우 가게 안 수천 가지 색, 수만 자루 색연필 사이에서 망설임 없이 정확한 위치로 가서 해당 제품을 찾아오는데요. 그건 비슷해 보이는 색깔 속에서 미세한 차이를 발견해내는 감각에 자신만의 규칙으로 자신의 세상을 공고히 해왔기에 가능한 거겠죠. 내 하루도 내가 만드는 법칙으로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자주 먹는 음식, 쉬는 시간 활용법 등 남의 시선이나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규칙으로 내 하루를 차곡차곡 꾸려가는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1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스텔라 장의 I can do this every day였습니다. 수천 가지 색, 수만 자루 색연필 사이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손님이 원하는 색을 찾아낸다는 이란의 색연필 가게 주인 아저씨 얘기로 별밤 시작했는데 어떤 사유로 이 분은 또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저희 별밤 오프닝에까지 오게 되셨으며 그리고 사진을 보는데 비슷한 색깔끼리 모아놓지도 않아서 저게 너무 놀랍네요. 너무 가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해요. 말도 안 돼요. 이 색연필이 모아져 있는 이 모습이요. 그냥 뭐 색연필이 좀 많겠지 정도가 아니라 야 진짜 대단합니다. 거의 뭐 색깔 찾기의 달인 아닐까 싶은데 이하로님 자연 그대로의 색은 정말 찾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맘때에 잎의 초록색이나 가을의 푸른 하늘색 같은 색 찾아달라고 하면 절레절레 하실까요? 아, 약간 아저씨가 F면은 그런 색깔 뭔지 알죠 하고 MBTI T면은 약간 속으로 좀 피곤한 손님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7552님 문구덕후는 오늘 오프닝에 혹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록 계열로 한가득 업어오고 싶네요. 여기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갈 수가 없겠군요. 아무튼 네, 색연필 가게 이야기로 오프닝 열었습니다. 자, 오늘 별밤은 2시간 동안 부엉이들의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울 겁니다. 6월의 첫날 별밤에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누구라도 들어줬으면 싶은 얘기 그리고 신청곡,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부엉이들을 위한 영화 예매권 선물이 있는데요. 오는 6월 17일이죠. 영화 토이스토리 5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디, 버즈, 제시 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오리지널 캐릭터에다가 장난감계의 판도를 뒤집을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세대 불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스토리는 그대로 유지했대요. 토이스토리 5 관람을 원하는 분들은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다섯 분께 1인 2매 예매권 드리겠습니다.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포스코 ENC,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3일제약, 슬림웨이 다이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토이스토리 OST죠.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듣고 왔습니다. 토이스토리 5 예매권 선물 안내해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성함을 안 써서 보내주고 계신가 봐요. 성함을 반드시 함께 남겨주셔야 응모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월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정은재님,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노래 무릎 흔들며 부엉부엉 즐거운 월요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거워지는 겁니다. 9775님, 대장부님, 오늘 직장에서 힘든 하루였어요. 날씨는 뜨거웠고 시간은 촉박했고 할 일은 태산. 그래도 이런 시련 뒤에는 무덤덤하게 퇴근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힐링합니다. 뭐 드실 거예요? 진짜 특별히 더 맛있는 거 드십시오. 고생 많으셨어요, 하루 동안. 그리고 502님, 대장, 8시 야근 중입니다.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옆 동생 짝꿍에게, 얼굴이 너무 건조해 했더니, 미스트 줄게요. 해서 오 하면 얼굴에 엄청 뿌렸는데 유통기한이 좀 지났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 먹이는 거야 했더니 본인도 방금 듬뿍 뿌렸다고. 아 근데 조금 지난 건 상관없습니다. 오공예이님 저는 엄청 지난 것도 미스트 같은 경우는 또뭐 바디 제품 이런 거는 좀 지나도 솔직히 잘 써요. 그리고 약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약. 유통기한, 그 소비기한 같은 좀 지났어도 좀 먹는데, 그러면 안될것 같기는 한데. 황가연님은요,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하고 맛있는 만두를 먹으며 별밤 들으니까 행복하네요. 저도 오늘 찌뿌둥한 몸을 필라테스 가가지고 진짜 쭉쭉 펴고 왔더니 살것 같습니다. 예, 유산소도 살짝은 했고요. 최근에 조깅을 좀 못했었는데 오늘 좀 하니까 오히려 피로가 많이 덜어졌어요. 노래 듣는 동안 부엉이들의 월요일 풍경,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문자랑 미니로 더 보내주세요.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한노루의 시간을 달리네 이어서 조금 전 6시에 공개된 샤이니의 미니 6집 노래예요. At Most 함께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샤이니만 줄 수 있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아주 날씨랑 딱 어울리게 진짜 샤이니답게 컴백을 해준 것 같아요. 0318님, 장마가 오기 전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공존하는 이 짧은 시기에 청량의 대명사 샤이니가 돌아왔습니다. 샤이니 신곡 애트모스로 시원한 저녁 시간 함께 하고 파요. 이 노래는 2798 김정현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샤월 부엉이도 함께 하고 있었군요. 0881님, 역시 대장부엉. 운동 끝나고 가는 길에 샤이니 신곡 애트모스 선곡 너무 좋습니다. 역시 또 운동까지 열심히 하고 들어가는 이 야무진 우리 샤월 부엉이 역시 칭찬합니다. 박은지님께서 제가 초여름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해 넘어가면서 선선해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예요. 산책할 때 풀냄새도 좋고 모기도 아직 없고 별밤과 함께 산책하며 릴렉스 할 수 있는 것도 이유로 하나 더 추가요. 초여름 정말 좋죠. 에이,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이게 인간들도 열심히 일할 때 저마다의 체취가 가장 좀 풍겨 나오는 것처럼 풀들도 지금이 가장 좀 이제 막 한여름을 대비하면서 이제 청춘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신들의 그 풀냄새 채취를 엄청 진하게 풍겨요. 그래서 흙이랑 그 풀뿌리랑 섞여서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생명력 있고 좋더라고요. 저도 여름 참 좋아해요. 아, 진짜 모기가 유일한 단점이야. 모기도 다 존재의 이유가 있겠죠. 에이. 갈명현님, 육아 퇴근 후 이제서야 첫끼 먹고 있어요. 45일 차 아기와 함께하는 하루하루 아주 스펙타클해서 오늘은 맥주 한캔 하려고요. 시원하게 드십시오, 명현님. 아주 그냥 꿀꺽꿀꺽 목이 따끔따끔할 정도로 원 없이 들이키십시오.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4538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여름이 너무 일찍 찾아와서 수요일에 투표 마치고 바다 가려고요. 이나님도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아, 강원도도 지금 덥기는 매한가지입니까? 그래도 거기 여름에 좀덜 더운 도시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여름에 강원도를 갈까 하는데, 강원도 사시는 분들의 좀 추천 부탁드려요. 어느 지역, 태백이 좀 시원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투표 다 하셨어요? 저도 수요일에 하려고요. 진짜 오랜만에 저도 본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번엔. 2349님, 대장부엉,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져서 요즘 미니멀리스트에 꽂혔어요. 매일 안 쓰는 물건 비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왜 이리 많은 물건들을 이고 지고 산 건지 비워진 공간 보고 있으면 속이 후련해요. 자연스럽게 물건도 덜 사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하, 진짜 너무 잘하셨네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을 때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저도 물건 버려야 될게제 생각의 70%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에. 근데 꼭! 이 물건 쟁이고 사는 사람들 특징이 저거 왠지 나중에 아쉬울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몇 년을 안고 있죠. 안쓸 거면서. 자, 부엉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입으로 올게요. 페라모어의 Still Into You.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이자 큰딸 그리고 만며느리인 동시에 학부모인 나는 지난 5월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모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고 거기에 아이 생일과 시할아버님 제사, 친정부모님의 결혼기념일까지 치러내야 했다. 아이가 올해 생일에는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고 싶다고 해서 키즈 카페를 예약해 장소를 꾸몄다. 그리고 며칠 후 장손인 남편이 집안의 모든 제사를 물려받은지라 음식을 마련해서 손님 맞이까지 했더니 어느새 5월 중순에 도착해 있었다. 다음 순서는 올해 금혼식을 맞이한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큰딸인 내가 이모들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부모님 여행까지 주도해서 보내드렸다. 그렇게 꽉 찬 한 달을 마무리하고 있자니 그 안에 내 생일도 있었다는 게 기억났다. 회원 가입된 여러 사이트에서 축하 문자가 오고 지인들의 전화와 메시지도 많이 받았지만 정작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볼 기회는 갖지 못했다. 어느덧 걷잡을 수 없는 속도

으로 달려가고 있는 40대 중반. 내 삶을 짚어낼 겨를도 없이 흘려보내는 게 아까워서 이제부터라도 일기를 쓰기로 했다. 오늘도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였지만 일기장을 펼치고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오늘 하루도 안녕했니?

려욱의 캘린더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 정현주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건 좀 너무한데요. 너무해. 아니 그래서 연주님 생일 되면은 진짜 성대하게 다들 챙겨주셔야 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일정 중에 연주님 생일 그냥 지나갔다고요? 흠. 바빴던 5월을 떠나 보내며 한숨 돌리고 보니 제 생일도 5월에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나의 삶과 행복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중한 날을 흘려보내도 되나 싶어서 앞으로는 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종이에 글씨 쓸 시간도 아까워서 노트북으로 써내려가지만 나 자신과 이야기 나누고 내 하루를

돌아보는 게꼭 필요하구나 느꼈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연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또 얄궂게 5월에 생일이 있으셔. 근데 이게 진짜 누군가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으면 누가 이게 어마어마한 노동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아유, 고생 많았다 한마디만 해주시면서도 그냥 이게 다 당연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좀 이런 분이 5월에 파격적으로 한번 휴가를 가버리시면은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질 텐데. 아무튼 우리 연주님 생일은 별밤에서 뭐좀 챙겨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뒤늦게라도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은희 님이 아이고야 일이 많다 많아. 생일 내가 더 중요해요. 저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5월을 좀 연주님 보니까 이 책임감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안 하는 것도 못 견뎌 하시는 그런 혹시 성향이시라면 6월에는 항상 좀 어떤 휴가와 같은 시간 다만 며칠이라도 꼭 보장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며칠이 뭐야? 최소 일주일인데. 아, 그렇습니다. 엄마이자 큰딸이자 맏며느리이자 학부모로서의 5월이라. 그 안에 쓸려나간 내 생일. 연주님 생일은 우리 별밤 부엉이들이 제일 따뜻하게 축하해 드릴게요. 선물은 당연히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부엉이들을 안녕했거나 그러지 못했던

환경환경안전부에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 8시 30분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줄이고 하천변, 계곡, 축대 주변으로는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상상황 자주 확인하시고요. 큰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조지의 처음 보는 나.

조지의 처음 보는 나, 이어서 민서의 멋진 꿈 들었고요. 5289님께서요. 안녕하세요. 60년 동안 불리던 이름을 개명 신청하여 이젠 새 이름으로 60년 더 살아보려 합니다. 앞으로의 제 60년을 응원해 주세요. 길은채 드림이라고 보내주시면서 그 외에 그 개명 신청 처리 완료됐다라는 안내 문자까지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아니 너무 완벽한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 아닙니까? 특히 이제 길씨까지 더해져서 더 완벽해져서 길은채. 누가 봐도 막 약간 좀 약간 막 이렇게 평탄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막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두의 찬사를 받고 박수 갈채를 받고 그런 엔딩 들어.

0: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 은채님 또 앞길을 더 축하드리면서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9554님께서 대장부원 어젠 저의 청춘이었던 외국 그룹의 활동 마지막 날이었어요. 26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안녕을 고하는 멤버들 모습을 보니 제 10대부터 30대가 스쳐가더라고요. 이별을 통보받은 여자친구 마냥 싱숭생숭해서 그들의 사진을 뒤적이고 노래를 돌려들으며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제 청춘의 한 페이지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감사, 감격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어제 26년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마지막 콘서트를 연 일본 아이돌 아라시의 팬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라시 노래 중에 감사, 감격, 아라시라는 제목의 곡이 있어서 그 말로 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26년간의 활동이라뇨. 모든 지금 아이돌 덕질하시는 분들의 꿈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예, 수십 년 동안의 어떤 활동. 아무튼 싱숭생숭해 마시고 그 눈부셨던 날들을 찬찬히 계속 돌아보십시오.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황희정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꽃 선물을 받았어요. 보낸 사람은 아빠였고요. 제 생일 선물로 회사에 꽃을 보내셨더라고요. 좋은 날 좋은 시에 태어났으니 온종일 행복해야 해. 생일 축하해 딸. 선물과 카드에 눈물이 펑펑 났네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신청곡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진짜 꿈속의 아버지네요. 멘트도 왜 이렇게 잘 쓰시는 거예요? 약간 지금 이 사연 속의 아버님을 상상하면 옷 좀 딱 마이클 부블레처럼 생기고 노래하실 것 같아. 이런 목소리이실 것 같아요. 아유, 그래요. 너무 축하드려요, 희정님. 저도 남은 한 시간도 부엉이들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할 거니까 아무 얘기나 막 보내주세요.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안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4: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

여자친구의 열대야 이어서 임영웅의 폴라로이드 들었습니다. 이미영님이요. 오늘도 철없다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독한 말을 내뱉고 후회 중이에요. 근데 쓰고 보니까 철이 없는 건 저인지도. 미영님 그래도 이렇게 인지한다라는 건 그래도 철이 있으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 그 자식들이랑 부모는 서로 간에 후회할 말을 제일 많이 남기는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후회감에 젖어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빨리 그 독한 말을 희석시킬 만큼 좋은 말 빨리 가서 해주세요. 6389님, 대장부엉, 딸아이랑 윷놀이 하다가 둘 다 삐져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제 차례에 유치 나오니까 딸이 심통났나 봐요. 저 같은 제 어릴 때 같은 따님을 두셨나 보군요. 저 이렇게 게임할 때마다 승부욕이 도져가지고 예전에 신혼 때는 그 뭐지 화투 치는 거 남편한테 배워갖고 치는데 한번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뭔가 좀 약간 밑장 이런 장난친 거 아닌가? 아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9921님, 출산 전 55kg, 출산 후 8년이 지난 현재 77kg. 살이 빠질 거라 생각하고 예전 옷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근데 8년 지나도 안 빠지면 안 되는 거겠죠? 볼빨간 사춘기 20살에 남이 될수 있을까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살이 출산하고 나서 또 붓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관리를 열심히 잘 안 해주면은 그게 또 다 잘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히려 관리를 못하고 빨리빨리 일을 하는 걸로 복귀하신 분들이 더 그런 현상이 있는 거니까, 너무 막 좌절감에 빠지지만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도 안에서 열심히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님, 오늘 눈물 박스가 도착했어요. 아들이 입대할 때 입고 갔던 옷과 신발이 들어있네요. 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는데 딱 한줄 적힌 아들의 편지에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수료 때 봅시다, 사나이가. 아들이 쿨하게 써준 눈물 방지용 편지 덕에 오히려 마음이 놓여요. 신청곡 김범수의 지나간다. 세상 사나이 같은 아드님 두셨네요. 그걸 볼 엄마 마음을 안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엄마 또 이거 열면 또울 텐데 내가 뭐라 하지 하면서 딱 써두신 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어요. 자,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듣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와 스무 살에 남이 될수 있을까? 김범수의 지나간다.

볼빨간 사춘기와 스무 살의 남이 될 수 있을까에 이어서 김범수의 지나간다 들으셨는데요. 박진희 님이 군대 간 아들이 편지에 뭐라고 썼나요? 아, 지하철 와이파이 때문에 못 들었어요. 저도 6월 29일에 막내 승우 보내야 하는데 내일 다시 듣게 해야겠네요. 일단 제가 빨리 알려드릴게요. 쪽지에 수료 때 봅시다. 사나이가. 이렇게 써 있었대요.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One of the Brightest Stars 들으면서 별밤 4부 시작했고요. 0209님, 별밤 들으며 과제하는 늦깎이 대학생입니다. 첫 문자일 거예요. 일이랑 학업을 같이 해서 매일 듣진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애정합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신청곡은 제임스 블런트가 부르는 One of the Brightest Stars입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너무 분위기 있게 함께 감상했습니다. 종종 사연 보내주세요. 애정한다는 마음 표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아까 박진희님, 아, 너무하시네요. 헉, 대박, 제 사연이 나오다뇨. 근데 더 대박인 건 또 못 들었어요. 6월 29일까지만 듣고 또 끊겼어요. 이거 뭐죠? 진짜로 다시 듣기 하라는 뜻인 듯, 그래도 사연 읽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안 되겠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쪽지에, 에이가. 라고 써 있었어요. 이번에 들으셨죠, 진희님? 예, 이번에도 못 들으셨으면 진짜 다시 듣게 하셔야 되는 거, 운명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군대 보낸 부엉이, 들 많으셔가지고, 선배 부엉이들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2475님, 1년 6개월? 금방 가요. 저도 울고 불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난주에 또 휴가 나와서 포항에 데려다 주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벌써 두 달 후면 제대하네요. 아, 이거 다른 사람들이 하면 어디 함부로 이거 금세다라는 얘기하는 거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딸 보내봤다 하는 거는 인정이지요. 금세라고 합니다. 아, 이은희님께서 오늘 데이식스 노래 가능할까요? 해야 뜨지 말아줘나 디스코 데이. 저는 오늘 기분이 very nice입니다. 아, 왜요? 왜요? 은희님 우리도 좀 알자요. 데이식스 노래가 불가능한 날이란 없죠. 1482님, 유키카의 좋아하고 있어요. 듣고 싶지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말이죠. 그럼 전 마지막 코스 돌고 집으로 갑니다. 아, 약간 마라톤 연습하시는 건가? 마지막 코스라. 이제 약간, 그리고 말투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신 건가? 아무튼, 아무 이유 없거나, 그냥 뭐, 큰 설명 없이 보내셔도, 오늘 같은 날은 부엉이들 신청곡이면 우대 받습니다. 틀어드릴게요. 데이식스의 해야 뜨지 말아줘. 유키카의 좋아하고 있어요.

데이식스의 해야 뜨지 말아줘 이어서 유키카의 좋아하고 있어요 들으셨습니다. 윤선아님이요. 친구들과 산티아고를 걸으며 듣는 별밤 멋지네요. 친구가 안 된다는 거 시도했는데 신나요. 산티아고에서 별밤이 터져요. 세상에. 선아님, 산티아고 다녀온 모든 사람들을 진짜 눈이 별빛이 되면서 추천했거든요. 인생 안에 단 하나만을 추천해야 된다면 자기 무조건 산티아고 걷고 오는 거라고. 어때요? 그 정도인가요? 끝나고 나서도 후기 좀 알려주세요. 0178님, 듣기만 하다 문자 보내봐요. 이번 주말에 있을 모형 전시회를 위해 열심히 작업 중이에요. 라면서 너무나 멋있는 프라모델 사진 보내주셨어요. 전시회가 있군요. 아, 세상에. 근데 밖에 나가서 틈틈이 공기 잘 쐬시죠? 눈 굉장히 좀 시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워낙 전문가 레벨이신 것 같으니까.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진짜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뭐야. 하, 또 이런 금손이. 그리고 6791님. 남편 직업이 피규어 만드는 건데요. 요즘 주문이 많아서 미술학원 운영하는 제가 수업 마치고 채색 작업 도와주고 있어요. 늦게까지 일해야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별밤에서 틀어주는 노래 들으며 채색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하, 지금 뭐가 재미난, 지금 작업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꿈의 직업이군요. 제 기준에서는 피규어를 만드는 일. 뭐 만드세요? 어떤 걸까? 리얼 피규어일까? 뭘까요? 캐릭터일까? 나중에 기회 되면은 사진도 보여주세요. 8731님, 예전 드라마 정주행하는 재미 푹 빠졌는데요. 풀하우스 기억하시죠? 송혜교와 비의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 두 사람의 티격태격 케미가 좋았어요. OST도 좋은 곡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보람의 처음 그 자리에 신청합니다. 아유, 당시에 못 봤는데. 재밌나요? 이거 보신 분들 얼마나 재밌었나요? 좋습니다. 노래는 함께 듣죠. 이보람의 처음 그 자리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6: 조금만 더 놀다 가요.
7: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시은님이 오랜만에 별밤에 사연 보내봅니다. 시끄러운 소리 속에 지친 뇌와 귀가 사람 냄새나는 품으로 돌아오니 너무 좋아요. 씻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는 오랜만의 별밤.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은님 덕에 오늘 별밤의 느낌이 어떤지 마무리에 딱 그래 별밤을 듣는다라는 게 이런 기분을 드릴 수가 있구나라는 아주 기쁜 마음 안고 저도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인코그니토의 굿바이 투 예스터데이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IOI 전소미입니다. 데뷔 10년 차, 앞으로 뭘 더 보여줘야 할지 몰라서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 열정이 넘쳤던 IOI 멤버들과 함께 재결합을 준비하는 동안에 복잡했던 머릿속이 거짓말처럼 환기되더라고요. 앞길이 막막하고 혼란이 나를 짓누를 때 가장 순수했던 나의 처음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눌려있던 열정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4: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고 나오시나요? 극장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우리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바로 다음을 기대하게 되는 쿠키 영상 때문인데요. 지난주 친친방의 엔딩 크레딧 끝에도 나름의 쿠키 육성 공지가 있었죠. 바로 저희가 오늘 하루 더 깜짝 등장하다는 거였는데요. 오늘이야말로 진짜 우리만의 엔딩을 올리는 날입니다. 어차피 해피엔딩일 테니까 오늘도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쭉 지켜봐주세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남이 기호,
0: 저는 태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1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태연의 Curtain Call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6월의 첫날에도 만나게 된 여러분의 탱디 피어나무니 태호,
0: 교디 피어나무니 기호입니다.
1: 와우. 힝 속았지? 지난주가 끝인 줄 아셨죠? 코너 100점 맞으면 찾아오는 서비스 타임처럼 오늘 우리가 같이 떠들고 놀 수 있는 두 시간이 또 생겼는데요.
0: 네, 예원님께서 주말 사이에 너무 그리웠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1: 주말에 원래 저희가 방송이 없는데.
0: 네, 주말에 원래 안 나온대요 저희. 빨리 그 쿠키 그렇죠. 영상을 보고 이제 빨리 주말이 너무 이제
1: 네, 그럴 수 있죠.
0: 보고 싶었던 거죠.
1: 오케이.
0: 네, 게다가 마지막 초대석은 저희 멤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방송을 멤버들과 함께 하는 기분 어때요, 탱디?
1: 멤버들과 하는 기분?
0: 네.
1: 아, 일단 한번 저희도 사실 많은 그룹과 이렇게 해봤잖아요. 이 예. 하면서 친한 친구 하면서. 근데 저희가 항상 끝날 때마다 아, 이 팀 우리가 좀 비슷하다 이런 팀들이 있었잖아요.
0: 그죠, 그죠.
1: 제가 오늘 여자리 앉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얼마나 말이 없고 애들이 네. 그렇게 하는지 오늘 한번 확실히 볼게요.
0: 아, 그 저는 또 저희가 같이 항상 같이 출연하거나 막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네. 뭔가 저희가 MC를 따로 하는 적은 많이는 없잖아요. 물론 네. 한 적은 있지만 그래서 여기 마이크 네 개 있는 거 보고 어, 두 명 어디 갔지 말인데 우리가 두 명이었어.
1: 그렇지.
0: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였구나. 네 명밖에 없어. 너무 비어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예, 그래서
1: 사실 라디오 가면 제가 말을 거의 안 하잖아요.
0: 예, 그죠, 그죠.
1: 그래서 항상 그 저희도 이거 보면은 항상 말이 좀 적은 멤버는 따로 시키거든요. 예. 그 멤버만. 제가 항상 그 시킴 당하는 맞아요. 멤버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멤버도 어떻게 하는지. 예,
0: 또 완전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1: 네. 예. 자, 2부의 일은 2부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의 질문부터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디는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는 편인가요?

0: 엔딩 크레딧을 보는 볼 때는 있죠. 근데 쿠키 영상 때문에보다는 막 예를 들어 봤는데 막 처음 보는 배우야. 막 연기를 너무 잘했어. 아니면 뭔가 그런 거 있어요. 그럼 누군지 알고 싶을 때 이제 다 나오니까.
1: 나 끝나고 여기 검색 안 하고.
0: 네. 오. 아 검색할 수 있네. 생각해 보니까.
1: 전 항상 검색해요.
0: 아 그러네.
1: 네, 이 사람 딱 연기가 그 뭔지 알죠? 처음 봤는데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네,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하는 그 사람 바로 검색하는.
0: 내 말이. 그냥 그런 것들.
1: 아 그걸 굳이 기다려서.
0: 어 그, 내가 왜 그랬지? 지금 생각해요. 그냥 검색해도 되네. 왜 그랬어? 어. 태호 씨는요?
1: 저도 이제 저는 솔직히 다 보진 않고 네. 예전에 이제 한때 좋아했던
0: 슈퍼히어로.
1: 네,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들은 꼭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뭐야 그 쿠키 영상이 있어가지고
0: 네, 그죠.
1: 그걸 보려고 꼭 기다리곤 했죠.
0: 아 그 진짜 레전드 쿠키 영상 있는데
1: 뭐야
0: 그 인피니티 워 전에
1: 뭐지?
0: 아시죠? 아 그 아, 제가 발견한
1: 아 근데 아 저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0: 아 엔드게임 전이었던 것 같아. 미안. 인피니티 워 쿠키 영상이었어. 엔드게임 전에 근데 막 다 사라지잖아. 천천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삐삐삐삐삐 하면서
1: 아 마이 갓!
0: 그때 진짜 와 나 그때
1: 엔트맨?
0: 어?
1: 엔트맨 그거 아니야? 삐삐삐삐 아 아
0: 그리고 캡틴 마땡이 나오잖아. 그 신호
1: 기가 막히죠. 아 그거 그걸 아는구나.
0: 그럼요.
1: 역시 전 세계 이렇게 넓어도
0: 미안해 저 한국에 있었어요.
1: 아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 그렇군요.
0: 네 맞아요. 네.
1: 어 난 그때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애들이랑 보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0: 저 연습생이었죠.
1: 네. 오케이.
0: 무튼 네 그런 쿠키 영상들이 있습니다.
1: 근데
0: 네 출발님께서 전 빠르게 쿠키 영상 검색하고 없다 하면 뒤로 안 돌아보고 나와요. 곧장 집으로 출발. 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쿠키 영상 없으면 아 뭐야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1: 그치 근데 좀 안 보면 뭔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
0: 그치 그치.
1: 네, 노현정님께서 저 공포 영화 보고 엔딩 크레딧까지 보려고 앉아 있었는데 출연 배우 이름이 깨져서 올라가는 거 보고 소름 돋은 적 있어요.
0: 와 어떤 영화?
1: 디테일 있다.
0: 그러게.
1: 응.
0: 저도 놀랐을 것 같아요.
1: 이런 디테일 좋습니다. 네, 사실.
0: 좋아요. 네. 5974님께서 탱디 왜 마블 영화 한때 좋아했던 거예요? 이젠 그 정도로 안 좋아함? 아 말해도 되구나.
1: 이젠 관심 없습니다.
0: 아 마블 저도요. 저도요. 네. 이게 뭔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1: 아니 그냥 아, 사실 그 엔드게임 이후로
0: 관심이 없어진 거죠.
1: 네,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0: 예, 저는 그런 것도 그런데 이게 뭔가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완전 첫 영화 어벤져스 첫 영화 나왔을 때 어렸을 때 봤으니까 마냥 재밌고 그러면 이 캐릭터한테 정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해줘도 그 예전만큼의 뭔가 정이 안 가기 때문에 몰입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 막 우리 다 같이 화이팅! 막 이런 거 있잖아
1: 아 맞아
0: 그런 거 보는데 어우 유치해라 어렸을 땐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1: 아 그래요?
0: 예.
1: 어 지금 하면 이게 막 차오르는데
0: 어 전 안 차올라요
1: 아 그래요? 그 저는 뭐 때문에 그런 거 같냐면 예전에는 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네. 막 드라마가 생겼잖아요.
0: 네네.
1: 거기서도 또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영화.
0: 아
1: 그런 그걸 안 보니까. 챙겨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계속 끊기는 거야. 저게 뭔데? 저게 뭔데 이렇게 되는.
0: 맞아 맞아.
1: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좀 끊게 된 거. 저는 샹치
0: 아.
1: 까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그 영화 좋아요, 근데.
1: 그 영화까지가 마지막이었고 네. 그 이후로는 뭐 본 적 없습니다 지금.
0: 네 좋습니다. 네,
1: 2921님께서 저 첫 방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친친방 쭉 달렸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함께해요 유유. 쿄디 탱디 보고 싶을 거야.
0: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야오의 마지막 친친방 오늘도 생방으로 함께합니다. 저희 얘기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들 오늘이 가기 전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몇 번이라고요?
0: 마지막이니까 또박또박 해볼게요.
1: 네, 또박또박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박수 브라보 좋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 이제 입에 착 붙는 이 광고들도 마지막이네요.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3일제약
0: 헤리즈 하보에
1: 오뚜기 카레
0: 미분당
1: 환인제약
0: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아니 분노 깜짝 입었구나.

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1: 1931님께서 쿄디탱디 저 오늘 설거지 하다가 손 베었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 날 뻔했어요. 그치만 저는 다 큰 어른이라서 울지 않았어요. 혹시 쿄디탱디는 성인 되고 기억에 남는 다쳤던 적이 있나요?
0: 뭐가 있을까?
1: 난 어렸을 때도 잘 안 다쳤어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저는.
0: 네, 저도 그냥 뭐 막 춤추다가 뭐 다리 그때 뭐야 한번 삐끗한 거? 춤추다 아니면 허리 삐끗해서 뭐 실려가고 그런 거 말고는
1: 실려간 적 있다고요? 허리
0: 그때 한번 실려갔잖아요. 허리 삐끗해가지고 숨 못 쉬어가지고 이러면서
1: 이게 언제요? 연습생 때?
0: 사이렌 때인데 분명히.
1: 기억이 안 나네요.
0: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1: 맞아, 저도 막 그냥 무대하다가 마이크 손에 막 쳐가지고 손에 막 피가 나고 막
0: 그런 그 일상 있잖아요. 손에 네, 항상 흉터 있고.
1: 네 맞아요. 그거 빼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0: 뭔가 나도. 네 그렇습니다.
1: 조심하세요.
0: D8322님께서 탱디 저 오늘 콩국수 먹었어요. 엄마가 직접 해준 하트하트.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란에 면 조금 올려서 한입에 먹으면 진짜 기절이에요.
1: 맛있겠다.
0: 콩국수 계절에 맞죠 지금?
1: 아 콩국수도 계절 음식이었어요?
0: 여름 음식입니다.
1: 아
0: 예스.
1: 몰랐어. 여름에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란에 면.
0: 오케이, 계란에 면 조금 올려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1060님께서 저는 오늘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랑 놀고 노래방 와 있어요. 친구가 새드송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고 날바 귀순 노래에 귀순 대신 친구 이름 넣어서 불렀더니 완전 좋아했어요. 신청곡은 피어나미 새드송이요. 제가 조금 더 잘 부른 것 같아서 비교해보려고요. 그리고 다음 곡으로 뭐 부를지 탱디쿄디가 추천해주세요.
0: 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1: 아 새드송.
0: 기호씨 본인 노래 불러본 적 있어요?
1: 항상 부르죠. 노래방 가면 항상 가서 부르죠.
0: 아 피어나마의 노래?
1: 네.
0: 아 진짜요?
1: 예.
0: 오.
1: 저번에 때깔 불렀어요.
0: 오.
1: 네. 왜요?
0: 아 궁금해서 물어봤어.
1: 근데 못 부르겠던데?
0: 왜?
1: 그냥 그냥 노래가 잘 안 나오던데? 내 파트도 잘 못 부르겠어.
0: 왜 그러지?
1: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무대 위에서 하면 너무 편한데 그냥 뭔가 노래방에서 부르면 너무 힘겨운 느낌?
0: 다음 곡 뭐 부를지 기호씨 그 애창곡을 알려주세요.
1: 아 저는 이제 Let It Go죠. Let It Go 꼭 부르죠. 전 네. 진짜 Let It Go 잘 부르거든요.
0: Let It Go
1: 장난치고
0: 다음 곡 Let It Go입니다.
1: 예. 예. Let It Go. 그리고 저는 Let It Go 100점도 받아본 적 있거든요. 100점 받는지 한번 봐주세요.
0: 아니 100점 받으면 서비스 준다며.
1: 저한테는 안 줬던 것 같아요.
0: 아 그럼 요즘 아닌가 봐. 난 분명 들었긴 했는데.
1: 아 맞아요. 했는데. 저도 들었어요. 그때 같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다녔던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클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1060님의 신청곡 피어나모니의 새드송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 이어서 1060님이 신청한 피어나미의 새송 듣고 왔습니다.
1: 네, 3062님께서 새송 제 알람 소리여서 잠이 깼네요.
0: 새송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되게 노래 좋네요.
1: 네. 저희 노래 중에 신나요. 가장 좀 대중적인 네. 노래 같아요. 멜로디가 좀
0: 느낌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2유에서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네, 깨랑이오님께서 팬티 가고 무조 맞다. 헐, 팬티 안 갔다 점점점이라고.
0: 그러니까요. 저도 딱 새로운 광고 듣고 안짝 팬티 없어졌나 생각했는데 바로 뒤에 네.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1: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0: 네, 바로 나왔어요.
1: 네. 좀 솔직히 없었으면 없으면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마지막인데. 네, 서연우님께서 팬티 광고 듣고 우는 여자 됨.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에 이제 감사하고 이제 그리워진단 말이죠. 네, 되게 처음 들었을 때 아무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걸.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근데 좋습니다. 이 저희가 만약에 없어도
0: 계속 나오죠.
1: 네, 이 방송을 보면 계속 나올 테니까 네. 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0: 네, 그럼 이제. 그리운 느낌보다는 딱 옛날 추억을 떠오르며
1: yes.
0: 듣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1: 이현혜님께서 쿄디 샵 아니고 샵 8000번 발음 그리울 거야.
0: 샵은 샵 영어예요. 샵. sharp 아시겠죠? 거기는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그래요. sharp.
1: 영어 발음 한번 들려주세요.
0: sharp.
1: sharp.
0: sharp.
1: sharp.
0: sharp.
1: sharp.
0: sharp. sharp 8000.
1: sharp. 8000번
0: 샵 샵이죠?
1: 샵
0: 샵 우리가 샵. 다니는 샵 오 sorry
1: 예
0: 좋습니다. 4056님께서 저 주말에 집 대청소했는데 1인 가구라서 칭찬해줄 사람이 없어요. 유유 쿄디 탱디가 칭찬 좀 해주세요. 어른도 칭찬이 필요해요.
1: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이거 칭찬 뭐야 칭찬이란다. 이거 청소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
0: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는 날씨도 좋고 나오고 싶은데 그 시간을 이제 버리면서까지 또 집에 있고 청소를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안 했으면 더 더워졌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1: 이분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브라보.
0: 청소 퀸.
1: 예스.
0: 워킹.
1: 좋습니다. 네, 3917님께서 저 오늘 집 가는 버스에서 쿄디 봤어요. 네?
0: 네?
1: 집 가는 40분 내내 기어 생각나서 그냥 쯔하하 웃어버림. 푸하하도 아니고 쯔하하 웃었대요.
0: 저를 어디서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0: 그냥 볼까요?
1: 그리고
0: 아.
1: 오.
0: 난 진짜 봤다는 줄 알았어.
1: 그럼 그니까. 근데 봤을 리가 없지, 우리. 최근에 봤을 리가 없지. 어, 귀엽다. 저 원래 되게 이 캐릭터 이름 말해도 되나? 말,
0: 안될것 같은데.
1: 아, 말해도 돼요. 어, 한교동이라는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0: 닮았어요.
1: 되게 한교동 갔다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정이 가고 귀엽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0: 아, 귀여워요. 귀엽게 생겼어요.
1: 귀엽죠? 저도 이제 귀엽다고 느껴져요. 처음에
0: 아니, 딱 봐도 귀엽게
1: 한교동,
0: 생겼어요.
1: 제가 뭔 한교동이에요? 막이 생각했는데, 어, 너무 귀여워요, 솔직히.
0: 아, 그래요?
1: 진짜로. 네.
0: 본인은 뭐 닮았어요?
1: 저는 사람, 인간 닮았죠. 전 인간이에요.
0: 아니, 뭔 캐릭터 중에서?
1: 아, 저 그런 거잘 몰라요.
0: 한교동 닮았어요.
1: 고마워요.
0: 네, 한교동 닮았어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5119님께서 둘다 검은 티네, 검은 티가 잘 어울리는 게 진짜 진짜 잘생긴 거래.
1: 검은 티도 잘 어울리면 어떡해요, 솔직히. 아니, 아, 죄송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0: 아, 이렇게 겸손하지 못해.
1: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잘생겼다는 말 아니고, 누구든 검은색은 잘
0: 아,
1: 어울린다는 거지.
0: 누구든. 아, 그쵸. 검은 티는 누구든 다 괜찮지, 누가
1: 검은
0: 입어도.
1: 티가 안 어울리면 그건 조금,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0: 뭐, 코
1: 근데,
0: 파는 거예요?
1: 아니, 그, 가려웠어요!
0: 아, 갑자기, 응?
1: 아니, 가려웠어요.
0: 코 파는 줄
1: 그래요.
0: 알았네.
1: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 안 팠습니다.
0: 오케이.
1: 네, 감사합니다. 5119님. 감사합니다.
0: Thank you.
1: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네, 5월의 첫날부터 이 전학생을 기다린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방송을 함께하기 위해 달려온 표현어머니 멤버들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궁금한 점과 환영 인사는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어머니의 I See You, 표현어머니의 Fall in Love Again. I see you, my baby. Oh, that's true. No, maybe. Never one and only one. 주기.

0: MBC FM for you.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전화왔습니다.
1: 어, 거기 뒷문인데?
2: 아이고,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
3: 저런 저런.
1: 아이고, 아이고. 오야오야 학교의 짱친들의 등장이라
4: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1: 드디어 게스트로 모셔보는 아이돌 P1 하모니 어서 오세요. 와우. 오케이, 인사 누가 할 거예요?
4: 평원 하모니 빨리 인사하세요.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플러스 에브리띵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입니다.
4: 그래.
1: Let's get it.
4: 반갑습니다. 자, 멤버 각자 소개도 해주세요. 여긴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소개는 반말로 해주시면 된다.
1: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돼. 구면인 친구 중디. 중이부터 가볼까?
3: 어, 얘들아 안녕. 어, 너희의 하루에 한 번의 미소를 더 보내줄 친구 지훈이야.
4: 아니, 눈에 뭐 들어갔어요?
3: 건조해.
1: 좋아.
6: 정가요? 아, 안녕 얘들아. 나는 너네에게 아주 정겨운 친구로 다가가줄 인탁이야. 우!
7: 브라보.
1: 다음.
7: 오늘은 같이 산을 가주는 친구가 되겠다.
1: 이름이 뭔데요?
7: 쇼타다.
1: 아니잖아요 그거. 아,
7: 하크 쇼타로.
3: 하크 쇼타로 써져 있어.
1: 아, 그러네. 뭐야 여기?
4: 어, 하크 쇼타다.
7: DJ 뭐예요?
1: 아 죄송해요. 아, 저는 활동명 해야 되는 줄 알았죠. 오케이.
4: 하크 쇼타.
1: 반갑습니다.
7: Yes.
1: 반가워.
8: 안녕 얘들아. 오늘 나는 너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줄 종섭이야.
1: 브라보.
4: 자, 반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어? 할 말이 많습니다.
8: 오케이.
4: 예, 저희 오늘 라디오 진행 마지막 날인데 들은 사람 있습니까?

0: 없습니까 솔직히?
1: 아, 다 들었죠.
2: 들었어요. 저도. 네,
3: 들었죠, 저도 한번 들었어요. 들어와서.
0: 아, 아 좋아. 근데 저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살짝 테스트 본 게 있어요.
2: 테스트.
0: 이 처음에 이 전화 왔습니다 이거 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하면서 네. 거의 성공한 그룹이 없어요, 사실.
3: 그쵸? 네.
1: 아, 그렇게 타이밍 맞춰서
3: 들어. 이거 빨간 불 들어오는 거 보고 가. 네,
0: 그걸 다 모르시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거의 뭐 한 성공한 그룹이 있긴 했는데 그거 지금 거의 두 번째입니다, 지금.
3: 아유. 6년차 7년차인데
4: 주영아 오늘 커피 마시고 왔어?
0: 왜요?
4: 아니 되게 텐션이 좋은데 아,
3: 아, 프로야 프로
4: 아, 귀엽네요.
0: 그리고 사실 앗 거기 뒷문인데 했을 때 이 놀란 리액션도 네. 이렇게 솔직히 표현하면 할 줄 몰랐는데
4: 아니 딱 적당하고 좋았어.
0: 딱 적당하고 좋았어요.
1: 아, 네. 우리의 살짝 테스트
3: 좀 너무 가나 아니면 아, 좀
0: 너무 가나 아니면 아니, 솔직히 난 안 할 줄 알았어. 그러면 네. 아,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시네요.
4: 아, 가죠. 해야죠. 그럼요. 아무튼 다들 환영하고요. 찐찐빵 친구들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윤니 님께서 와 드디어 완전체다. 저 정말 이것만을 기다렸어요.
2: 와,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브라보.
4: 좋습니다. 325 님께서 김정섭 오늘 진지하게 여신 느낌인 듯?
2: 아니,
3: 왜 이렇게 여신처럼
0: 정섭이
3: 왔어?
0: 정섭이 오늘 여신 느낌 아니고
2: 산신령
0: 그, 예, 그 금도끼 은도끼 나무는
1: 이것이 네 것이냐?
0: 예, 그 우물에서 나오는 연기 한번 해 주세요.
1: 우물에서.
0: 네, 하나, 자, 하나, 둘, 셋.
1: 이것이 네 것이냐?
2: 네 것이냐?
1: 살짝 꼬였어요. 살짝 꼬였어.
0: 아, 꼬이면 어떡해요?
4: 아니 왜? 되게 근데 팬터지 팬터지 어? 팬터지 아. 네. 게임에 나올 법한
0: 네, 지금 멋있어요 지금.
1: 아 감사합니다.
4: 네, 브라보. 네, 네 다음 거 지용 씨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6901님께서 소울님 옷 어떤 거예요? 패딩이에요? 점점점까지 붙이셨는데.
1: 야, 진짜 패딩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패딩이에요.
2: 패딩인가요?
1: 살짝 경량 패딩 느낌.
2: 아 경량 패딩.
1: 네.
5: 이거 어제 그 받은 거야.
2: 아 어제
0: 아
2: 저희가 어제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입었던 의상이라던가 이런 남은 옷들 이렇게 나눠주셨거든요. 서로 이렇게 교환도 하고
5: 앵콜 콘서트 솔로 의상
0: 예스
1: 아 예스 예스
0: 의미가 있는 옷이죠 또
2: 그러니까 네.
5: 그렇죠.
3: 제 쿠키 소옷 입고 왔잖아요.
2: 네, 저는 또 빨간 자켓을 오늘 입고 왔는데 네, 인타기 의상이었습니다.
0: 아 그 너 가져가기로 했어?
2: 네. 인타기 작다 그래서
3: 아 이게 점점 그 투하면서 옷 작아진 거 뭔지 알죠?
0: 아 맞아요.
3: 그,
0: 특히 가죽
3: 빨래하고 예 네, 그래갖고 저한테는 이제 여기 아몰
0: 아.
3: 아몰이 좀 작아갖고 지웅이 형한테 갔습니다.
2: 잘
4: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예원님께서 아 죄송해요.
4: 인탁 씨한테 시키시죠?
0: 아 인탁 씨한테 제가 이 권한을 드려도 될까요?
3: 아 주세요. 제가 한번 감히 읽어봐도 될까요?
0: 드리겠습니다.
3: 네 예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도저히 무슨 계절인지 알 수가 없는 패션들. 오늘 좀 그렇긴 해요.
4: 네. 근데 진짜 우린 좀 잘못됐어 뭔가. 뭔가 다른 팀 분들 이제 사복 입고 오는 거 보면 그래도 얼추 뭔가
0: 맞아,
4: 느낌이
0: 얼추 맞춰오는데.
4: 아니 맞춰오지 않고 그냥 알아서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1: 우리가 개성이 너무 넘쳐서 그래.
2: 그래. 그게 좋은 거야.
1: 그치 그치.
2: 여러분의 편함은 여러분에게 사계절을 드립니다.
0: 아 사계절을 다.
2: 봄, 여름, 가을, 겨울.
1: 어?
3: 오케이, 좋아요.
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읽어주세요.
3: 바로 넘어가줘요.
0: 오늘 이상하네.
5: 2263님이 최태양 고드록 대박.
2: 이거 일부러 시켰죠?
5: 네? 처음 들어본 한국. 고드록?
0: 아, 고드록.
4: 저도 고드록. 처음 들어봐요. 뭐예요 이거?
0: 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2: 살짝 좀 잘난 척하고
0: 잘난 척하고
2: 아, 까불막
1: 아, 이런 느낌.
0: 저 DJ.
3: 허세 허세.
0: 저 DJ입니다.
3: 네, DJ예요. 최태양 DJ님.
0: 게스트분들.
3: 나를 왜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거야?
0: 게스트분들.
1: 예.
0: 예의 좀 차려주세요.
2: 아 예.
1: 알겠습니다.
4: 아까 음악 나오는데 그 뭐라 했죠? 그 뭘 차리라고?
0: 아 예의 차리고 나한테 존칭 쓰라고.
4: 어 존칭 쓰라고. 니네는 존칭 쓰라 막 이런.
0: 니네 나한테 이따 존칭 써라.
4: 네 좋습니다. 다음 거 종섭 씨 읽어주세요.
1: 네 아피님께서 쿄디 탱디가 친친방 끝나고 숙소 들어갔을 때 보이는 푹신 멤버들에게 서운하다고 하던데요. 피아노 하모니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아, 서운이 아니고요. 짜증입니다.
3: 아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1: 저는 그래서 매번 숙소 들어오실 때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0: 아 맞아요.
2: 진짜로
0: 맞긴 해요.
1: 예예.
0: 정섭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5: 예. 제가 예, 감사 인사를 드려요.
0: 아이고 형님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5: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려야죠.
4: 동섭이 착하다.
0: 아 겁나 웃게 진짜.
4: 나는 숙소 들으면 소울이는 집에서 위통 까고 그 밥 먹고 있던데.
0: 치킨 먹으면 얘 가끔 나갈 때 마주치면 오늘도 화이팅.
4: 어 종급이 스윗하다 어떡해.
5: 아, 배웅 해줘야.

0: 와 너무 스윗한데.
1: 아 좋네.
2: 어때요 이렇게 태호랑 이제 기호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라디오 하고 있었는데 멤버들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1: 아 저는 연습 진짜 열심히 했어요. 새벽까지 항상.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2: 인정.
1: 정말 정말 자신 있게.
2: 아 인정.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1: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3: 좋습니다.
2: 네 남들은요.
3: 남들은요.
4: 기호 형 알지 않아요? 저는 기호 형 오고 나서 한잔 나갔는데.
2: 아 맞아요. 전 들어오고 쏘리 그렇게 열심히 먹는 치킨을 이제 댄스로 이제
3: 아 댄스로 소화시키려고
2: 갑니다.
1: 그때 나가?
2: 맨날 새벽에 가.
4: 새벽 6시쯤.
3: 얘네는 맨날 새벽에 나가서 혼자 춤춰.
5: 그래서 새벽에 작업실에 있으면 얘 오는 거 볼 수 있어.
4: 연습실이 없어요.
1: 아 연습실 비어 있는 시간이 그때라서. 아 좋구나.
2: 좋습니다. 아, 물통님께서 지웅이 커피 마시고 온 거 맞나 봄. 아, 너무 신난 거지.
1: 그러니까요. 왜 텐션이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네요.
2: 좋은 거죠.
1: 아, 좀 자중할게요.
3: 라디오 체질인 것 같아요.
1: 아, 저 라디오 진짜 좋긴 해요.
3: 라디오
1: 그리고 오늘 또 편하니까.
3: 편하잖아요. 편하게 있으면. 네.
1: 그러니까요.
3: 좋습니다. 0108님께서 인탁이 오늘 뭔가 꽈방에서 본 선배 같아요. 물론 현실에 저런 선배는 없지만 점점점.
6: 감사합니다. 꽈방을 가본 적은 없지만 감사합니다.
5: 가본 적이 없어?
1: 꽈방이 뭔데?
6: 꽈방 그냥 꽈방 아니야?
2: 그냥
3: 과자 먹는 방.
6: 과자 먹는 방 가본 적이
1: 대학교
6: 있냐고.
1: 진짜 꽈 그 방?
5: 그 꽈방.
3: 맞아요. 꽈방.
1: 아 대학교
3: 종섭 씨 뭔지 알았어요.
5: 저요? 저는 살짝 그런 거 생각했죠. 동아리실 같은 거.
2: 그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 아 그런 거래. 그 과 학생들만 쓰는 방이래. 아
6: 대학교를 그쵸. 그렇기 때문에
3: 그 인탁씨 한번 멘트 한번 날려주세요.
6: 저번한테
1: 살짝 선배
3: 지금 선배라고 생각하고
5: 자 딱 뭐가 하고 왔는데 누가 들어왔어 딱.
6: 어 왔니?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사줄게. 어떻게 가야 되고.
2: 네 단단님께서 쇼타가 숙소에서 벌레 표본 만들었던 얘기 들었는데 기호랑 인탁이는 그거 보고 무슨 반응이었어요? 너무 궁금해요.
6: 아직도 있는데?
2: 네 아직 네 있어요.
4: 근데 생각보다 형들은 막 그렇게 예스 뭔가 오버 리액션도 하지 않고.
2: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았어요 집에.
3: 아 너가 만들었다고?
4: 네. 어, 예, 예.
3: 잡아와서 밖에서?
4: 아, 나
2: 일단 뭘 잡아.
4: 죽어 있는 걸 사서.
2: 네, 근데 저희 집에 어렸을 때요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6: 우리 그 가스레인지 보면 거기 이렇게 가스레인지 위에 있어.
3: 박스 벌레들이?
6: 벌레들이.
2: 이렇게.
6: 우리가 요리를 안 하잖아. 그 가스레인지 위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 네. 근데 이제 아주머니가 저번 주에 와서 여기 올려주시면 여기 어떻게 치우나요? 그래서 이거 그럼 맨날 내가 들어서 갔다가 또 치우고 다시 올려놓고 그러죠.
2: 왜냐면 거기 완전 산더미거든요. 거기.
3: 아 그래요?
2: 네, 저희 아예 안 쓰니까.
6: 아니 벌레가 많아요. 벌레 많습니다. 냉동고에도 있어요. 왜 그거 하나는 왜 얼려놓는 거예요? 뭐 얼려놓는 거 있잖아요.
4: 아 아니요 없어요.
6: 원래 얼려놓지 않았어요? 뭐 하나?
4: 아니요.
3: 그건 그냥 벌레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 아니요. 벌레 같은 거 냉동고에서만 봤는데.
4: 아,
5: 뭐 유전자 보존하는
4: 거. 그거는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
6: 아 모양을 얼려놓는 거.
4: 뭐라 하죠?
6: 보존.
4: 그대로 보장.
3: 네네 보관하는 거.
2: 보장.
3: 그래서 이제 보장된다.
6: 이제 닭가슴살 볶음밥 딱 꺼내면 옆에 벌레.
3: 아 진짜 싫어. 아
5: 근데
4: so green
6: 너무 익숙해요.
3: 아 진짜
6: 이제 벌레 같이 하는 거야.
2: Fantastic 해요. Fantastic 합니다.
1: 좋네요.
2: 네 좋습니다. 시흥 씨 불주막 님께서 헐 대박 인탁 선배 카드만 주세요 유유라고 하셨어요.
3: 아 오진 말고.
2: 오진 말고 카드만.
5: 그게 맞지.
6: 카드만
3: 눈치가 없었군요.
6: 알겠어. 카드만 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피어남이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인탁씨.
6: 네 문자 번호 샵 8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우!
3: 네 샵 8000번 800번 그 800번이고요.
6: 800번.
3: 예예. 예.
6: 8000번입니다. 샵 8000번.
3: 헷갈리지 마시고요.
6: 알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나무니가 무려 2년 만에 국내 팬미팅을 개최합니다.
5: 저희 네. 벌써 2년이나 됐나요?
2: 그런가 봐요.
3: 그쵸 그때 올림픽스가 마지막이었으니까.
2: 그럼 팬미팅 이름이 뭐죠 정섭씨?
5: 네 팬미팅 이름은 플러스 페이스 H 호러 헤이븐입니다.
2: 와 그럼 언제 어디서 하나요?
5: 네 7월 11일
2: 해야죠.
5: 아 제가요?
2: 네 정섭이 하세요.
5: 네 7월 11일과 12일 일산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하게 됩니다.
2: 와우
3: 브라보.
6: 예스
2: 오세요 오세요.
3: 와우. 오십시오 많이 오십시오. 네 공개된 순간부터 제목에 일단 호러가 들어가니까 추측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팬미팅이 컨셉 컨셉이 확실하잖아요. 어떤 컨셉이요, 소울 씨?
4: 있어.
3: 오케이.
4: 있어.
3: 예스.

0: 세상을 지키기 위해 끊임 없이 싸워온 피어머니, 아 히어로 피어머니가 세상의 혼란과 붕괴? 붕괴 속에서
1: 붕괴.
0: 아 붕괴. 붕괴 속에서 사람들에게 남은 마지막 안식적인 비완 헤븐을 지키기 위해 다시 나서는 콘셉트.
2: 지웅 씨 그게 뭔 브라보. 뜻인가요?
3: 아 이게 그냥 아 이제 세상이 완전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저희 히어로죠 피어나모니가.
4: 네. 맞아요.
3: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안식처, 어떻게 보면은 뭔가 벙커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대피소라고 할 수도 있고.
4: 맞아요.
3: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로 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킨텍스
4: 제 이전 시장.
3: 네, 이전 시장이다. 거기 오시면은 이제 세상도 좀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재미있게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이게 사실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공연을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연은 스토리가 있어요. 확실히 맞아요. 우리가 왜 이 여기로 도망을 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재밌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근데 스토리랑 그 킨텍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4: 그쵸? 아 그치 뭔가
2: 네 뭔가 잘 어울려요. 네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키아님께서 피어나인 멤버들이 각자 이번 팬미팅 호러 헤이븐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다양한 에너지 레벨로 표현해주세요. 막 배우들이 직접 출연하는 호러 나이트처럼 심장이 쿵쾅 거릴 정도로 진짜 무서운 수준일까요? 아니면 아기들이 무서워하는 정도의 수준일까요? 아키아님 많이 걱정하시는 건가요?
4: 오케이 이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 일단 그 강도를 제가 좀 정하긴 했어요. 네. 그 저희 공연 팀이랑 네. 좀 정하긴 했는데 너무 하면은 너무 가면은
3: 힘들어.
4: 또, 네, 안 좋은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진짜 적당선에서 네. 딱 조절 잘했습니다.
1: 딱 5번.
4: 예. 네. 딱 5 정도. 1부터 10까지 딱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 아, 그럼 꽤 있네요, 그래도.
4: 아니, 또 너무 없으면 또 재미도 없고.
5: 아,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맞아. 너무 무서우면은 사람이 이제 공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지금 빠져들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했습니다. 사람마다 5가 다르잖아요. 근데라고 하는데 비슷합니다. 와보시면 알 수 있어요.
2: 예. 네. 5 정도면 진짜 많이 무서워하는 사람도 5 정도면 뭐 7 정도 느낄 수 있겠지.
4: 네.
2: 7, 8. 근데 그쵸? 7, 8면 할 수 있죠.
4: 걔 충분히 괜찮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2: 네, 좋습니다.
4: 심지어 포스팅도 강렬한데요. 멤버들은 처음에 포스터 보고 어떤 생각했나요? 이거 저희가 정했잖아요.
2: 맞아요.
3: 맞아요.
2: 네.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네. 좋아요.
6: 귀여워요. 이 저희 응원봉 마스크에다가 살짝 그 귀신 눈처럼 해놓은
4: 맞아요,
6: 게
4: 맞아요.
6: 귀여우면서도 좀 포인트 있는 것 같아요.
2: 네.
6: 마음에
2: 네.
6: 듭니다.
4: 저기 밑에 핏의 구감이라고.
2: 그 핏의 구감이 뭐예요?
4: 피어나무의 세상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그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뭔 뜻인지 까먹었어가지고.
4: 네. 네,
2: 맞아요. 색감도 되게 뭔가 호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 하니까.
4: 그쵸, 여름에 그러니까요. 하니까.
2: 아주 시원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3: 네. 네.
4: 그래서 너무 많이 습하면 또 재미가 덜해지니까 우리 팬미팅 오면 이런 재미 느낄 수 있다. 한 번씩 어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쿄디부터.
2: 아, 쿄디부터. 저는 이번 팬미팅 오게 되면 살짝
4: 너무 습하면 안 돼. 너무 가면 안 돼. 너무 가면 안 돼.
2: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얘기할게요. 추억을 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
4: 추억을 좀 떠오를 수 있다.
2: 예 예. 너무 했나? 오케이. 지웅 씨.
3: 아 스포를 해야 되는 거야? 아,
2: 그건 뭐 아니잖아. 재미 되게, 포인트. 되게 재미 포인트.
1: 어필이잖아 어필.
3: 네.
2: 이런 재미.
4: 그냥 어필 느낌.
3: 아 제가 봤을 땐 아 좀 많이 공포에 대해서 너무 꽂혀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무조건 내내 무섭게만 하진 않아요. 되게 재미있는 무대들도 있을 거니까, 네 그거를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재미도 있을 겁니다.
2: 좋습니다, 인택 씨.
6: 제가 생각했을 땐 이번 팬미팅에 오시면. 저희가 늘 팬미팅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좀 지난 팬미팅의 그런 부분들과 다르게 또 색다른 신기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
2: 네. 궁금해지네요.
6: 네. 왜냐면 신기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호 씨.
4: 그럼요.
6: 네. 네.
4: 지금 그럼요.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멤버들도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잖아요.
6: 자세히 모르는데 네.
4: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네. 네. 모를 텐데 뭐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나는 우리 하쿠 쇼타 씨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지금 고민하는 게 너무 보여요 지금.

0: 저는 아직 뭐 저는 뭐 행복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아,
1: 저는
0: 개인적으로
1: 저는 하쿠쇼타 씨가 이번에 무조건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거 좀 스포가 될 수 있어요.
3: 네네네. 아, 네.
0: Yes. 예.
2: 아, 오케이. 여러 왜?
3: 아, 아니에요.
2: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무대 여기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
3: 그 무대가 뭔데?
4: 뭘 줄 알고?
1: 뭘 줄 알고?
5: 괜찮았다. 괜찮았어.
3: 마지막 탱디요.
1: 저희는 이번에 좀 이건 확실히 얘기해요. 다른 공연에서 쓰지 않았던 뭔가 하나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좀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3: 좋습니다. 9218님께서 엄마 나 영화 출연하게 되었대요. P1H 새로운 세계의 재시작이라는 영화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마 오기 전에 저 영화 한번 보고 오는 게
2: 아 그죠.
1: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3: 네,
4: 그러네요.
3: 강추입니다.
4: 좋습니다. P1H 새로운 세계의 시작. 네. 그걸 보고 오시면 재시작. 출연하시겠네요.
3: 네, 좋습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
4: 얍.
3: 더 네.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피어나미의 유니크.

0: 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피어남니의 유닛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네, 5229님께서 워크숍이랑 팬미팅이랑 겹쳐요. 워크숍 빠질 만한 핑계를 알려주세요. 아. 오.

0: 한번 알려주십시오, 종섭 씨.
1: 잘 걸렸다 나.
0: 종섭 씨 알려주십시오.
2: 불안하다 싶었는데 워크숍을 빠질 만한 핑계. 아, 영화 출연제의가 들어왔다고. 아, 하면은 어, 영화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3: 오, 네. 오, 오, 나쁘지 않다.
0: 좋은 대답이었어요. 좋습니다.
3: 좋습니다. 절미님께서 황태구의 내기의 캔디 뛰어넘을 무대 있나요? 임탁 씨 어때요? 아, 근데 이거 좀 대박이긴 했어.
0: 아,
3: 올림피스 내기 캔디도 좋았고 카타레나도 대박이었고.
2: 그렇지.
3: 뭐 또 있었지?
2: 이제 솔로 메들리 솔로.
0: 이거 뭐 나와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을 만한 무대 있다 생각하시나요?
4: 넘을 만한 무대 있다고 생각해요.
2: 아, 저도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5: 넘을 것 같아요?
2: 넘을 것 같아요.
4: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공연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그냥 그런 좀 재밌는 요소들 무대는 저는 하나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5: 그런가?
3: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지웅 씨 읽어주세요.
6: 네, 핑크 판다레스 님께서 할머니 팔순 잔치라고 하세요 라고 추천을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첫 번째 분한테.
6: 네, 그렇죠. 워크샵. 네. 네, 겹치신 이게. 분한테. 아, 그쵸, 할머니 팔순 잔치? 잔치라고. 근데 하라고. 진짜 할머니 팔순 잔치가 나중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4: 그럼 그때 할아버지라면 되지.
2: 아, 한 명씩 이렇게 밀리는 거네.
6: 미루다 보면
4: 미루고.
3: 내가 봤을 때 이 핑크 판다레스 분이 한번 써봤어요. 이걸 써봐서 경험 있어서 지금
6: 써보셨나 봐요.
3: 예. 핑크 판다레스.
6: 맞아요.
3: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인탁 씨 다음 거 읽어주세요.
1: 네, 분노 바이러스님께서 듣고 진짜 알려주세요. 벌써 막 화가 나요. 바이러스 터진가.
3: 왜 화가 나지?
1: 그러니까 듣고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화가 막 나는.
4: 아직 몰라서 그런 건가?
1: 몰라서 화가 나시나 보다. 듣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6: 뭐예요?
1: 네?
6: 있어요?
3: 이거 아, 네. 나중에 있을 건데 이거 나중에 네,
4: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3: 네, 정확히 알려드릴 네. 거니까요. 화내지 마시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6: 지금 정리 중인 거라 아마 네.
3: 이제
4: 정리됐는데.
3: 네, 정리됐어요. 네,
4: 정리됐는데 나중에 저희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한 번에 얘기를 할 거예요.
3: 네네네.
6: 좋아요.
3: 오케이. 네. 다음 거는 서울 씨 읽어주세요.
7: 이거죠?
3: 네네 맞습니다.
7: 그 밑에 건가요?
3: 아, 모르겠어요. 저도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7: 숫자요? 0014님이 친친으로 처음 텐디 견디를 알게 된 완전
6: 먹을?
4: 완전 읽고 싶은 대로 읽으시나?
7: 아, 겨디! 오케이. 겨디를 알게 된 완전 먹을인데요. 두 분 번호 모먼트도 궁금해졌어요.
6: 오!
7: 인생 첫 팬미팅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가도 될까요?
6: 완전 그런 P1 하모니를 아예 모르셨는데 친친으로 알시게 되시고 이제 오실까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4: 대환영이죠.
6: 완전 재밌을 거예요.
2: 아, 그럼요.
4: 근데 조심하세요.
3: 왜요?
4: 왔다가 완전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1: 왔다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4: 네, 왔다가 완전히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네.
3: 아, 재밌을 거예요. 무조건 재밌을 거예요. 솔직히 누구 와도 재밌을 것 같은 네, 컨셉이고
6: 네.
3: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4: 재밌게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환영합니다.
6: 꼭 오세요.
4: 네, 자, 오늘의 전학생 피어나무니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3: 피어나무니의 Everybody Clap.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는 피어남 예 기호 쿄디
0: 대호 탱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피어남 언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1: 네, 이현애님께서 아 근데 확실히 피어남이 진짜 차분하다. 그 이전에 나온 그룹 분들 보다가 피어남이 나온 거 보니까 너무 다들 참함.
2: 그래요?
0: 네. 아, 뭐 그런 편이긴 한데 오늘 그래도 피어남은 지금 굉장히 높은 텐션을.
2: 그니까.
0: 네, 굉장히 높은 텐션인데 지금.
2: 진짜 높은 엄청 높은 텐션.
3: 하이 텐션 피어남이.
2: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생방송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네, 여섯 명에서 이렇게 라디오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서. 재밌어요.
1: 네.
0: 그냥 다른 그룹보다는 조금
1: 차분하긴 네, 하죠.
0: 좀 컴하긴 해요. 확실히.
1: 네.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0: 네, 8497님께서 이 와중에 인탁이는 왜 갑자기 일어나서 뻘쭘하게 춤추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여기 좀 비하인드를 또 풀어주시죠.
4: 아 원래 여기에 안무가 있었는데 저희가 또 콘서트 할 때 이 부분의 노래 안무를 안 했었었고 그냥 멤버들끼리 아 이 부분 안무 뭐였지 하다가 한번 일어나서 쳐본 겁니다.
0: 네. 브라보.
1: 나는 뭐나 보여줄게 let it show. If you got some money put your hands up. I'm in heaven clap. Say oh oh. 그 구간이었죠?
0: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다음 거 정섭 씨 한번 읽어주세요.
3: 네, 향갱이님께서 피어나머니 멤버들 여섯 명 다 같은 나이에 같은 반이었을 때 각자 본인은 반에서 어떤 포지션이었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번에 쿄디 탱디가 지웅 인탁이랑은 절대 안 친했을 거라고 하는데 지웅 인탁의 생각도 궁금해요. 친친방 하트 피스 하트 피어나머니. 와.
1: 그러면 한번. 막내들이 정섭이랑 소울이 씨, 소울 씨가 저희 포지션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3: 일단 기호 형. 네. 기호 형은 살짝 외국인 전학생.
1: 외국인 전학생.
3: 네, 살짝 영어 잘하고. 네, 좀 친하죠.
1: 좀 외국 할까이?
3: 할까이?
1: 네. 아니에요?
0: 아니 그냥 외국.

0: 한국에서 온 친구야.
1: 아, 오케이. 하카이 하게 해주세요.
2: 아, 예, 하카이 해드릴게요.
1: 아, 좋습니다.
2: 예, 하카이. 그리고 태양이 형은 살짝 그 맨날 점심시간에 그 축구하러 나가는 네, 맨날 이제 애들 끌고 다니면서 이제 축구하러 나가는.
3: 그건 인탁이 아니에요, 근데?
0: 그렇죠.
2: 인탁이 형은
0: 인탁이 끌려오는.
3: 아, 끌려가는.
0: 네, 아, 저는 끌려가는. 이제 주도를 하고
3: 네. 이제 따라가는.
0: 끌려. 오, 나도 가도 돼? 이런 느낌.
2: 지웅이 형. 지웅이 형은 살짝 골키퍼 느낌?
3: 아니라고. 왜다 축구?
0: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려.
3: 아니 아니라고. 끌고 가고 끌고 오는데 옆에서 나도 해도 돼.
0: 나도 아니, 해?
3: 그러면 너는 골키퍼 해. 이렇게.
4: 아니 물론 저도 골키퍼 했었는데 전 다 했어요. 전 공격수 빼고 다 했습니다. 공격수는 제일 잘하는 친구가 하는 거니까.
0: 저는 공격수였어요.
4: 아 그래 저는 공격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미드필더까지 다 해봤다.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다 해봤다.
1: 인정. 네. 인정. 그 저번에 안 그래도 이 얘기 나왔었을 때 저랑 태호가 이제 진짜 그냥 학교에서 만났으면 지웅이랑 인탁이랑 안 친했을 것 같다.
4: 근데 이거 좀 해명하고 싶은 건.
1: 네네. 해명할 것까지?
4: 아니, 해명보다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오히려 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아.
4: 왜냐하면 학교는 학교에서만 만나는 거잖아요. 일단 생각해 보면.
1: 그렇죠.
4: 같이 그 생활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4: 연습생 때 인탁이랑 저랑 제일 친했어요.
5: 맞아요.
4: 출퇴근할 때.
3: 출퇴근할 때
4: 진짜 맨날
3: 같이 하고 네. 맨날 같이 가고
4: 맨날
0: 같이 친구 원래 그렇죠.
4: 네. 근데 이제 생활을 같이 시작하면서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1: 아니요
4: 그런 진짜 친했을 거예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만났으면
1: 저는 라이프 스타일
5: 저는 학교에서 진짜 학교 다니면 무조건 다 친한 스타일이었고 저도 축구하니까 축구하면 웬만한 남자들 다 모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아 이게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지웅, 인탁 둘이 안 친했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분과 안 친했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0: 학교 다녔을 때.
1: 아, 네, 이렇게
3: 들 너네들이요?
1: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둘이랑 안 친했을 것 같아요.
0: 너네 둘이 말고.
3: 그럼 좀 상처인데? 그건 좀 속상한데?
1: 아, 여기? 그 인탁이랑 지웅이 얘기 안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3: 해서. 아니 그것보다 인탁이랑은 친할 거라고 생각하고.
1: 아 근데
3: 나는 너희랑 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아니라고 하니까 난 지금
6: 그러면 지금 인탁이랑도 멀어지고 기호태호랑도 멀어진 사이가 되겠네요.
3: 그러니까
1: 아니, 그게 저희가 해명하자면 이게 그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성격이 안 맞거나 그런 것보다는 너무 뭔가 똑똑하고 공부를 막 되게 뭔가 살짝 그 뭐라 그 반에
4: 아 너무 좀
6: 우등생?
1: 우등 아니 그러 말고
4: 모범생?
0: 모범생
1: 아니면 그 뭐라 해 그 반장 반장 같은 바이브일 것 같아.
4: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 놀 땐 되게 잘 놀았어요. 나도 두루두루 다 지냈어.
1: 그래요 그럼 끼세요.
4: 됐어 안 친해.
0: 그건 또 자존심 상하지.
3: 아 정말.
0: 네. 마침 박완서님이 최지웅 발끈이라고.
1: 순간 그 잠바랑 비슷한 색깔이 됐어요.
0: 제가 지금 살짝 발끈했습니다.
1: 아 귀엽네요 지웅 씨.
0: 네 캐리샤님께서 멤버 중에 공포 영화 속 인물이 된다면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은 멤버와 가장 낮은 멤버는 누구일까요?
4: 일단 기호 형이 제일 빨리 죽을 거고.
0: 솔직히 말해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1: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0: 아니죠.
1: 누구요?
0: 종섭이.
1: 아
3: 왜?
0: 네?
6: 아니
0: 그냥 살면서 인간적인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6: 아니
0: 종섭이가
6: 아니 잠깐만요
0: 죽을 확률 솔직히 1번이잖아요.
6: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번에 그 예전에 저희 한번 좀비 관련 컨텐츠 한적 있었잖아요.
3: 네. 제일 잘 도망가.
6: 저 그때 도망가는 거 못 보셨어요?
3: 그러니까요.
6: 저
3: 제가
6: 그때,
3: 봤을 땐
6: 아니 제가 그때 그 막 좀비 컨텐츠가 있었어요. 근데
3: 맞아요.
6: 이제 그 막 튀어나온다는 걸 이제 미리 안 알려주시고 이제 촬영을 들어갔는데 저 진짜 그때 거짓말 안 치고 대기실까지 뛰어갔어요.
3: 맞아 그랬어.
1: 맞아.
3: 제가 봤을 땐 종섭이는 중간은 가요.
1: 아니 원래 허세가 좀 많은 친구들이 먼저 죽어요.
0: 아 그건 국룰이죠.
1: 이게 모든 공포 영화들이 나는 몸 이런
0: 이게 무서워?
1: 이게 무서워? 그런 친구들 그래서 일단 소울.
0: 소울.
1: 1등 소울. 소울을 생각하고 2등은 아마 인탁.
4: 네 저도.
1: 네 2등 아마 인탁. 그리고 일단 3등은 태호일 것 같아요. 솔직히.
0: 저 왜요?
1: 그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왜 여기서 제외하고 싶은 이유가 전 애초에 공포 영화에 그런 안 좋은 집이 있으면 제 공포 영화는 아마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애초에 안 들어갈 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0: 네.
1: 그래서 안 죽을 것 같아요, 전.
3: 그건 뭐 누구나 그렇지.
0: 누구나 들어가요. 그거 다 그 사람 다 영화니까 들어가지.
1: 아니야.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

0: 아, 쇼탄 인정.
1: 그니까 내 말이.
2: 쇼탄은 진짜 인정.
1: 쇼탄 내 말이 인정. 내 말이. 예. 네. 예. 네. 좋습니다. 어?
0: 아
1: 예.
0: 아 맞네.
1: 뭐요? 뭐요
0: 이게 맞네.
1: 뭐요?
0: 읽어주세요.
1: 네. 아 인탁 씨가 읽어주세요.
2: 아 209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사람 인탁 주간소라서.
3: 죽지 않은 소년이라서. 아,
1: 인정. 인정.
2: 그렇죠.
3: 그러네요.
2: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 죽지 않아.
3: 덧붙일 말이 없긴 해요. 인탁이가 네.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2: 네, 제가 안 죽습니다.
1: 좋습니다. 다음 거 소리가 읽어주세요.
4: 김 미솔리님께서 소울이는 그냥 좀비로 시작할 것 같은데
3: 아 최초의 감염자
0: 소울이는 아, 죄송하지만 저는 면역력 있잖아요.
4: 면역력이 있어요.
2: 아, 아 그러네.
4: 제가 세상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3: 아 그러네. 네.
0: 근데 그 알코올 바이러스 면역력 아니에요? 좀비 바이러스도 아, 막아주는 거예요?
4: 저는 모든 게 그냥 한 번 닿으면 할 수 있어요.
0: 아 그래 면역력.
1: 면역력.
0: 아, 그럼 쇼타도 안 죽네요.
3: 그러네요.
0: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종섭 씨.
5: 네, 김민솔님께서 아 이거 아니구나. 네. 뒤를 봐님께서 드디어 여름이 왔다. 멤버들이 겪은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0: 난 진짜 최근에 하나 있는데 좀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2: 겪은 무서운
0: 왜?
2: 일이요?
0: 겪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2: 오 얘기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0: 네.
2: 잠깐만 나 진지하게.
6: 내가 최근에 화장실 들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무서운.
0: 오케이 그럼 저만 좀 한번 얘기를
2: 해보세요.
0: 네.
2: 근데 무섭게 얘기해야 된다.
0: 아, 예. 네? 이게 유럽이었어요. 유럽 저희 투어. 나갔을 때 유럽투어 나갔는데 유럽투어 가끔씩 되게 허름한 데 있잖아요.
2: 네 그죠.
0: 그런 데 있어서 저희 갔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변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2: 네.
0: 그럼 바로 옆이 문이었어요. 이 미닫이 문.
2: 미닫이가 뭐죠?
0: 이 열고 열이 이렇게 여는 거 말고.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이 문이었는데
2: 호텔?
0: 네, 호텔에.
2: 아 호텔.
0: 호텔에서 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2: 네.
0: 변기에 명상하려고.
2: 아 네네네.
0: 네, 명상하려고. 네, 잠깐 네. 변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근데 이게 키포인트야.
2: 오.
0: 그 전에 내가 무서운 영상들을 봤어. 알고리즘으로 계속 봤어.
6: 너무 아니야?
0: 아니 진짜로. 근데 핸드폰을 타고 귀신이 따라온 거야.
2: 아 오케이 오케이. 네.
3: 그러니까
0: 알고리즘 해가지고
6: 알고리즘 바이러스
0: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쓱 열리는 거야 그냥. 끝까지. 그래 내가 그
2: 앉아 있는데.
0: 너무 겁먹어서
6: 못 움직여서.
0: 이거 진짜 영화에서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2: 네.
0: 그렇게 보는 게
2: 에어...
0: 진짜 이렇게 안 보고 사람이
6: 아 그 눈동자만 천천히
0: 이렇게 봐요 진짜로
4: 그치 이 눈 이렇게 끝으로 보려고 하죠.
0: 너무 깜짝 놀랐어. 그 바로 닫아버렸죠. 네. 그냥 바지 이렇게 다 안 입고 있는데 바로도
3: 아
0: 이렇게.
6: 근데 그 문이 어떻게 열려? 말이 안 돼.
0: 저도 아직 모른다고요.
6: 진짜 근데 진짜일 수도 있겠어.
2: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닫아놓은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 이거 열지 않으면 안 여는 거
0: 안 열리는데 거. 그냥 갑자기 슝 하고 되게 빠른 속도로.
3: 진짜
0: 거짓말 안 치고 누가 몰래 들어온 줄 알았어.
6: 그 정도로
3: 그치, 그렇게 생각할 정도네.
1: 와 너무 어떻게 거기서 잤어 그럼?
0: 나 그래서 그날 불 켜고 잤어.
1: 어느 도시인지 기억나?
0: 어?
1: 어느 도시인지?
0: 아 어디는 기억 안 나요.
1: 아 진짜로?
0: 네.
1: 왜냐면 진짜 이번 유럽 투어 때 되게 조금 세한.
0: 막 가위 눌리고 그러지 않았어? 저번에?
3: 그거는 미국 투어.
0: 아
3: 작년 미국 투어.
2: 나는 가위.
0: 나도 인탁에도 가위 계속 눌린다는데 어디 투어 돌면서.
2: 나도 투어 돌면서 귀신 본 적 있지. 잤는데 가위 눌렸는데 앞에 옷장 있었어요.
0: 네.
2: 옷장 있었는데 이제 가위가 눌린 거야.
0: 네.
2: 그러니까 자면서 가위 눌리면 보통 시야가 이렇게. 난 분명 위를 보고 자고 있는데 내 앞이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거든. 옷장 이렇게 있었는데 불을 내 위에만 켜두고 현관 쪽은 불이 안 켜져 있었어. 근데 난 분명 자고 있는데 여기서 검은색 이렇게 이렇게 와갖고 내 시야 기준에 난 지금 못 움직이니까 가위 눌리니까 앞에 보고 있는데 옷장 여기 있으면 검은색 이렇게 하고 옷장으로 이렇게 들어갔어.
0: 오 마이 갓.
2: 근데 내가 거기 잠이 깬 거야. 소름돋아.
0: 얼굴은 못 봤어?
3: 열어봐야지.
2: 안 열어봤지.
0: 아 얼굴은 못 보고 그 검은색
2: 물체. 검은색이 이렇게는.
0: 아 미국 귀신인지 한국 귀신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2: 그렇습니다.
1: 미국 귀신이겠지.
2: 근데 저는 투어 가면 미국이니까. 좀 많이 눌려요 가위.
3: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2: 근데 그런 건 좀 무서운 꿈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렇게 지금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0: 와 나 무슨 느낌인지 잘 몰랐어.
1: 난 그러면 난 당장 누구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가서 난 내 그 방에서 다시 못 잘 것 같은데.
2: 나도 어떻게 나도 솔직히.
1: 얼마나 새벽 다 6시인데 난 니네들 자고 있던 상관없이 난 열어줘 이러면서 무조건 내 방에서 혼자서 못 잤을 것 같은데.
0: 와 그 무섭다 근데.
3: 와 무섭다. 재밌네.
0: 장롱 좀 무섭다. 장롱 귀신.
1: 그 많잖아요 그런 네, 이야기.
3: 맞아.
0: 오마이갓.
1: 네, 쿄스 노 YK 님께서 알고리즘 타고 온 귀신.
3: 그 이번에 뭐 막 드라마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핸드폰
2: 맞아,
3: 어플이랑
2: 맞아,
3: 이렇게
2: 맞아.
3: 관련된 그런.

0: 괴담들도 있었고
1: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
2: 맞아요.
1: 진짜 그, 그럴 수 있는
3: 진짜 신기한데 그 주제 완전 MG 귀신이잖아.
2: 완전 MG 귀신.
3: 귀신. 이거 뭐야? 이 모바일 폰을 이용한 저주라니.
2: 그렇죠.
3: MG 귀신.
2: 귀신도 계속 트렌디해지는군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 어깨 한 번씩 터시고요.
0: 왜 이렇게 무리하지?
2: 아, 진짜 싫어.

0: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아,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3: 네, 박세진님께서 아 오늘 너무 재밌어서 광고랑 노래 듣는 시간도 아까워.
4: 그러니까요. 네.
3: 아 깜짝이야. 나 진짜 되게 깜짝 놀랐네.
2: 아, 저희가 그
3: 저희도 한 달 동안 하면서 이런 처음입니다.
2: 예. 네. 아 우리한테도 처음 얘기해 주는.
3: 아니 이렇게 아니, 광고가 이렇게 짧은 줄 몰랐어.
2: 아, 그치 그치. 네. 너무 짧아가지고.
3: 네. 네. 아까 저희 그 얘기 좀 더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켜져버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나모니의 반장 선거. 네, 말 그대로 우리 반 우리 팀에서 내가 어떤 분야의 최고인지 짱을 정해보는 반장 선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같은 반 친구라는 설정으로 반말 모드 한번 가볼게.
2: 내가 무슨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지웅이부터 이유를 어필해줘.
4: 아 무슨 무슨 짱이
2: 이 반에 무슨 짱이
3: 내가 무슨 무슨 짱이다.
4: 나는 난 솔직히 원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더 요리 짱이 된 것 같다.
2: 네. 아 너무 먹어보고 싶네.
4: 저 요즘 이제 해먹고 있단 말이죠.
2: 제 자신은 요리.
3: 요즘 필살기
4: 마파두부.
5: 아 맛있겠다.
2: 오케이.
5: 배고프다.
2: 오케이. 지웅아 기대할게.
4: 네.
2: 오케이. 인탁 친구.
5: 저요? 저 축구장이요.
4: 하세요.
5: 축구장.
3: 어 축구장
5: 축구장 맞잖아요.
3: 종섭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5: 종섭이
3: 전설의 필살기 못 봤어요?
4: 종섭이는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3: 종섭이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차는데 그것도 막을 수 있어요?
5: 아 그거 아 그건 못 막겠다.
3: 종섭이
5: 아.
3: 앞에 보고 타는데 막 뒤로도 가는데 괜찮아?
5: 아 그건 쉽지 않은데 한번 아
3: 그래도 축구장
5: 그럼 축구장 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서울이요.
6: 저는 기호형의 보디가드짱.
2: 에이 That's what I like to hear.
3: 그 뭔데요?
6: 아 요즘 제가
2: 그게 뭔데?
6: 현대 말했잖아요. 이런 거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 뭔데 그 무기 같은 거 산 거야?
5: 아니야 그 운동 기구가 기구?
6: Yes,
5: 기구 같은 기구. 건데 그 웨이트가 있고 그거를 막 휘두르면서 이제 운동하는 거야.
2: 어.
5: 근데 그걸 최근에 있어? 샀어.
3: 그거 진짜 엄청 힘들다.
4: 아 그 봉처럼.
5: 봉처럼.
6: 이제 그런 걸 좀 인간적으로 세지려고요.
4: 그래서 기호를 지키겠다?
6: 예스. 나머지는 안 지켜.
2: 고마워.
3: 맞아. 날샌돌이님께서 소울이는 귀염짱이라는데 귀염짱 말고 기호형의 보디가드짱 맞나요?
6: 예스.
3: 알겠습니다.
2: 에이, 소울이가 아무도 저를 누구 공격하면 소울이가 먼저 나서서 저를 지켜준다 했어요.
3: 아 오케이. 네.
4: 쿠쿠야리님이 반말은 어디 갔냐고 하시는데.
3: 아
6: 했는데?
7: 아, 존댓말.
5: 얘 요새 막 치고 올라와.
3: 장난 아니야. 쿠쿠야리 친구한테 한마디 해줘.
6: 누가 반말 써?
2: 야 무서운데?
5: 뭐라고 너가?
4: 몰라 그냥 재밌잖아.
5: 너가 반말해.
3: 이 친구 무서운 친구.
2: 우리 쇼타
3: 친구 무서운
2: 친구.
3: 자 오케이 산실 형님.
7: 산실 아 산실 형.
3: 네.
7: 네. 오케이 저는 오늘 일장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반말.
7: 일장이 되어 보겠어.
4: 뭔 일장?
3: 무슨 일이야?
7: 일장.
3: 아 오늘 내가 여기서 최고라고.
7: 아 그렇지.
3: 싸움장.
7: 예.
4: 아 그냥 최고야?
3: 오케이.
2: 자 우리가 인정 못할 것 같아.
5: 야 일장은 원래 근데 힘이 세야 돼.
7: 와 힘 세.
5: 태양 형은 저거 80 한 판.
3: 아 뭘 또 해서 80을 해. 그래서 여기 금도끼 줄 거야, 은도끼 줄 거야.
7: 오늘 하는 거 보고.
3: 오늘 하는 거 보고.
7: 오늘 하는 거 보고.
3: 알겠습니다. 예. 예.
2: 오케이. 태호.
3: 나는 잠깐만. 잠깐만. 나는 입담짱.
4: 입담짱. 나 오늘 또 괴담 얘기를 했으니까.
3: 입담짱.
2: 그래. 오케이.
5: 그거 해라 그래.
2: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생각해보지 못해서.
4: 생각을 해놨어야지 한 바퀴나 이렇게 돌았는데. 다섯 명이나 들어.
2: 나는 너무 열심히 남들을 말하는 걸 이제 집중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그러면 춤짱을 할게.
4: 갑자기?
3: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한.
2: 왜냐면 난 진짜 학교 다녔을 때 난 진짜 춤 잘 추진 못했지만 진짜 춤은 어디서든 항상 췄었어.
4: 아 재밌게. 아
2: 보여줘 제가. 본객으로. 오.
4: 야 와우.
2: 오.
4: 와우.
2: 에이.
7: 은도끼 드리겠습니다.
3: 은도끼가 뭐야?
4: 은도끼 준대.
5: 금도끼는 안 되겠다.
3: 은도끼.

0: 바꿀까? 바꿀까?
1: 아 바꿀까요? 아,
2: 바꿔봐.
0: 그래 알겠어. 나는
2: 야, 일어나서 춤출 거 아니면
1: 춤출 춤춰볼까? 올라오니까 어, 바꿀까?
2: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어나서 춤출 거 아니면 바꿔야 돼.
0: 오케이. 나는 그러면 이 반에
1: 집중장애. 아까 집중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0: 아 재미없잖아 근데.
1: 뭐 얼마나 재밌는 걸 하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0: 아 이렇게 섹시짱을 하라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난 섹시짱 할래.
1: 실력님 하나 졌다고 하신다.
2: 야, 실력님 하나 졌다.
0: 아 근데 정도가 뭔지 알아? 나도
2: 너 은도끼로 맞는다.
0: 아니, 나도 솔직히 너무 몸이 이렇게 너무 몸이 건조할 반응 올 줄 알아서 일부러 섹시짱 안 했어. 안 했는데 근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야.
2: 오케이 그럼 그냥 춤장해.
0: 춤장?
2: 춤장.
0: 오케이
2: 박수
0: 고마워.
2: 브라보.
1: 박수. 예.
2: 자 반짱 선거는 여기까지. 짱 먹은 친구들 다 축하하고 우리는 여기서 반말 모두 끝하자.
0: 좋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피스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더 만나볼게요.
2: 돼지야 맘마먹장님께서
1: 나한테 하는 거야 이거.
2: 아 그래?
1: 돼지.
3: 돼지네.
2: 아 돼지. 아 돼지야 맘마먹장님께서 조만간 인생 첫 수면 위 내시경을 봤는데 예약일이 다가올수록 쏘 무섭습니다. 검사 도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진 않을까 겁도 좀 나고요. 멤버 저는 내시경 경험자들로서 미리 알아둬야 할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내시경 전날은 좀 굶어야 한다던데 고독한 지식가 지웅님께서 그날 저의 체외 만찬과 아유 다음날 나 홀로 만끽할 한 끼 하나씩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조금은 씩씩하게 받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발 플리즈라고.
1: 아 긴장 많이 하셨나 보네.
2: 아 긴장할 거 없는데 진짜.
0: 근데 그러니까요. 진짜 내시경은 진짜 뭐
3: 뭐가 너무 없어서.
1: 맞아요.
2: 금방 끝나.
4: 아니
1: 전혀
4: 대장 내시경 안 해봤죠.
2: 갑자기요?
1: 진짜.
2: 아니 저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았는데요.
4: 아니요 저 얘기했어요 한번.
2: 아 그래요?
4: 네 얘기했어요.
2: 아 좀 불쾌하네.
1: 근데 어쨌든 위내시경이라니까.
4: 아 진짜 힘들어요. 아 위에요?
1: 위내시경이라고.
2: 위
4: 수면 내시경이라 하지 않았어?
3: 수면 위내시경.
1: 수면 위내시경.
4: 그러면 네, 제 피드백은 필요 없습니다.
1: 그래요. 아유.
4: 제 피드백은 필요 없어요.
2: 아니, 뭔데, 네. 궁금해서 뭔데요?
4: 아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24시간.
2: 아 대장 내시경은 24시간을 굶어야 돼요?
4: 저는 살면서 24시간 밥을 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
2: 너무 고통스럽지.
0: 완전 고통스럽지.
4: 진짜 힘들었어요.
2: 오마이갓.
0: 아 나도 근데 이번에 위내시경 하면서 24시간 굶었어.
3: 왜요?
2: 왜요?
0: 왜냐면 나는 이제 끝나고 나서 못 먹었잖아. 몇 시간 동안.
2: 아. 뭔 소리야? 뭐 시켜 먹었잖아 너.
0: 아니야 나 못 먹었어.
2: 아 죽도 못 먹었어?
0: 아 뭐 근데 그것도 이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먹어야 됐었어.
2: 아 와 24시간 좀 힘들긴 하다.
4: 진짜 그리고 그 약을 줘요. 그 물을 5리터인가 먹어야 돼요.
2: 오, 와우.
4: 5리터인가
2: 4리터.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0: 그러니까 완전 사람을. 깨끗해요. 그러니까.
4: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근데 밥은 한 끼도 못 먹으니까 진짜 사람이 그냥. 그래서 저 그날 연습부터 집 갔잖아요.
0: 맞아요. 네. 기억나요.
4: 나 완전 이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위내시경이면
2: 금방 끝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최후의 금방. 만찬이랑 그러니까요. 나홀로 만끽할 거 하나 골라 주십시오.
1: 네, 최후의 만찬은 아 딱 스탠다드하게 치킨 추천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나홀로 만끽할 한 끼는 아 이게 혼밥이 좀 레벨이 높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전 삼겹살. 근데 이제 껍데기 메뉴가 있는 삼겹살 집에 가셔서 껍데기까지 혼자서.
2: 아 혼자서.
1: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굽고 나만을 위해 먹는.
2: 맛있겠다.
1: 삼겹살 데이 하루.
0: 와 되게 디테일하고 좋다.
1: 네 추천드릴게요.
0: 좋습니다.
2: 이분 꼭 그렇게 먹으시기를.
1: 화이팅.
2: 예 네. 화이팅.
0: 시흥 씨 불주먹님께서 8만 대장경 읽기 vs 대장 내시경 8만 번 받기.
1: 뭐야 이게?
0: 8만 대장경 읽기가 뭐야?
1: 엄청 긴 그 뭔가 아 뭐라고 해야 될까?
0: 책 같은 거?
1: 네 그거라고 네. 생각하면 돼요. 글이 엄청 긴 걸 읽기.
2: 읽어야 되냐 아니면 대장 내시경 8만 번 할 거냐.
0: 나는 원래 난 완전 N이라서 이런 밸런스 게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굳이 답하고 싶지 않아.
1: 왜?
3: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둘 다 너무 싫어서. 너무 싫은데.
1: 저는 읽죠.
4: 야,
2: 저도 읽겠습니다. 이거 8만 번 받으면 이거 뭔가 좀 문제 생길 것 같아요.
4: 네. 밥도 뭔가
0: 8만 대장경?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1: 엄청 길어요.
2: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1: 책이 아니고 8만 장이래.
0: 아, 8만
1: 맞아, 장. 말 그대로 8만 장. 읽죠 뭐.
0: 그래요.
3: 재밌을 것 같아.
0: 재밌으면.
1: 네, 그러니까요.
0: 정섭 씨는 살면서
2: 8만 장 읽으면은 아, 8만 장?
4: 8만

0: 명이면
1: 편하자. 근데
2: 그게
1: 걸려?
2: 진짜 그 진짜 책처럼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새겨놓은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0: 네, 도전?
3: 재밌을 것 같은데.
0: 도전?
2: 제가요?
0: 도전하십니까?
3: 어, 오늘부터 네, 네. 오늘부터
0: 도전?
3: 있는 걸로?
0: 도전!
2: 도전!
0: 좋습니다. 오늘부터 산신령님께서 8만 대장경 읽기 도전! 와! 도전이 언제 완료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2026년 6월 1일 네, 지금 몇 시죠? 오후 11시 23분 56초부터 종섭 씨가 네 도전을 외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1: 아 종섭이 귀엽다. 왜 이렇게 귀엽냐?
0: 아 역시 잘 받아줘. 얘가 진짜 옆에서 제일 잘 받아줘.
1: 어, 그니까 센스 있네.
0: 센스 너무 늘었어.
3: 그니까.
1: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종섭 씨가 읽어주세요.
2: 네, 1638님께서 잠들 때 더 좋은 것은 성시경 선배님 vs 내시경.
0: 아 이거 제가 확실히 알아요.
3: 뭐예요?
0: 내시경이요.
3: 왜?
1: 바로 잠들잖아.
0: 이거 한 10초 세면은 잠듭니다.
3: 맞긴 해.
4: 내시경 참아본 적 있어요? 참아본 사람?
0: 저 이번에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3: 나도 참아보려고 했어.
0: 최근에 저희 하고 왔잖아요. 네. 최대한 진짜 참아보려고 했거든요.
3: 맞아. 안 돼. 어,
0: 끝났네.
1: 근데 일어날 때 기분 너무 좋지 않아요?
2: 오, 난 별로 안 좋았어. 어,
0: 되게 어지럽던데.
1: 근데 일어날 때 뭔가 그 이불 아 속에 있고 어? 막 뭔가 내가 갓 태어난 뭔가 방금 태어난 애기처럼.
0: 그 내친 김에 응애도 해보지 그랬어.
1: 했어 그래서.
0: 떴을 때. 아 그래요?
1: 이런 응애.
0: 아, 어쩐지. 네. 아, 어쩐지. 그 간호사님이 네. 되게
1: 당황했어요.
0: 되게 당황하시더라고.
1: 네, 맞아요.
0: 어, 네. 그랬군요. 아. 자, 다음. 자, 하쿠 쇼타니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거.
3: 왜 이래? 응애
0: 응애했구나. 아니, 어제 들었어, 내가.
1: 아, 그치. 그러니까.
0: 누워있는데 어디서 응애 들었는데.
1: 맞아, 내가 했어.
0: 너였구나,
1: 내가
0: 그게. 네, 하쿠 쇼타시 읽어주세요.
5: 크리션님. 크리션님. 멤버 극장
3: 제가 읽을까요?
0: 아 승식께서 읽으세요.
4: 이렇게 빵 터는 거 오랜만인데.
5: 캐리자님께서 멤버 각자 개성 넘치는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다른 멤버와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와 바꾸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아 지웅씨
5: 네?
1: 누구세요?
5: 저요? 저는 뭔가 스타일뿐만이 아니고 이 체형도 같이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1: 그치 체형까지 생각해야 돼.
0: 아, 체형까지 생각했을 때
5: 체형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 몸까지. 그쵸 근데 이제 근데 이 체형이 이 사람 옷 입는 거 그래서 이제
5: 근데 그냥 얼굴만 그대로고
1: 그치
5: 그러면 저는 종섭이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1: 아 저도요. 네. 저도요
5: 종섭이가 또 뭔가 되게 마르면서도 뭔가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되게 재밌어요.
0: 잘 입죠. 네. 저희 엄마가 종섭이 옷 얼마나 잘 입는다고 칭찬하는.
5: 그러니까.
0: 우리 엄마가 야 종섭이는 참 옷을 잘 입는다. 너는 왜 그러고 다니냐.
5: 우리 엄마도 그래. 우리 엄마도. 그래서 종섭이 예, 되게 재미있게 입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5: 꼭 한번 예, 입어보고 싶어요.
1: 종섭이 체형에 맞게 아주 잘 입는 거.
5: 그러니까요. 그 체형 그래서 예. 체형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1: 예. 오케이. 서울 씨는요.
6: 귀여워요. 한번 이 머릿속에 궁금해.
1: 내 머릿속에?
2: Yes. 머리는 안 바뀌어요.
6: 머리는
0: 아,
6: 그대로. 머리 안 바뀌어? 네. 어, 근데
0: 아니,
6: 생각은 나는 거죠.
0: 그렇죠. 생각이 바뀌니까.
6: 아 스타일. 뭐,
0: 옷 입는 센스가 달라지니까.
6: 그러네. 아, 그렇죠. 그렇게 어떤 생각으로 패션을 고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1: 저 그냥 되게 평범하게 있지 않아요? 그냥 좀 편하게.
0: 뭐, 근데 저도 귀여워요.
1: 어?
0: 왜냐하면 그러니까 뭔가 하나하나 쓰는 아이템? 네. 막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입는 거예요 깔끔한 거. 근데 이제 너가 입는 거 보면은 뭔가 그런 하나 옷도 솔직히 다 거긴데 이제 뭔가 맞아. 어디서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디테일. 진짜 느낌이 있는 없고 차이 그쵸. 나잖아요.
1: 그죠. 감동인데요?
5: 디테일. 네.
1: 제가 요즘에 아예 전 옷 잘 입는다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는 그냥 편하게 입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종섭이는 진짜 인정.
0: 종섭이 센스 있죠. 하나씩 아이템들을
1: 계속 예, 완전히 모집을 하는 게 이게 아 종섭이가 센스 있구나. 가끔씩 좀 귀엽긴 하지만.
0: 아 요즘 좀 위협감을 느끼시는군요. 아이, 종섭이한테
1: 밀려간 지 되게 오래됐죠.
0: 아 그래요. 네. 아, 내려줬군요.
1: 예, 아 뭐 그것보다는 아 뭐 저도 옷 입는 거 좋아하죠. 근데 이제 막 화려한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편한 쪽으로 가져가는 것 같긴 해서. 예, 근데 종섭이 너무 잘 입어가지고 저도 종섭이라 생각하긴 했어요.
2: 감사합니다.

0: 자.
1: 네. 오, 패션장이네. 패션장.
2: 패션장 그러네. 일장 아니고.
1: 네, 패션장입니다. 네, 자, 이 문자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제 끝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여러분 연장근무 좀만 더 하다 가시죠.
2: 좋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와서 그때 멤버들과 4부로 돌아와서 그때 멤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친한 친구 방송반 4부 시작했고요.
1: 네, 내시경이랑 귀신 얘기하다가 아직 퇴근 못한 피어나온이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네, 9787님께서 아, 오늘 피어남이 작두타네.
2: 그러니까요.
1: 아, 간만에 저희끼리 모이니까 재밌죠, 당연히. 우리끼리 그러니까. 있으면.
2: 그렇죠.
1: 네. 편하잖아요, 우리끼리 있으면.
2: 맞아요.
1: 아,
2: 여섯 명에서 이렇게 수다 떤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3: 오랜만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강민주님께서 30분만 더 앉아있어요. 이렇게 재밌는 거 진짜 오랜만이라서 그래요. 아쉽지만 이 방송이 시간이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사실 오늘 해야 될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틀어야 되는 노래들도 너무 많았었는데
2: 그죠.
0: 지금 그걸 다 안 했어요. 지금 거의.
1: 맞아요. 지금 4부 시작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네. 여러분들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0: 네, 오늘은 진짜
1: 저희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이게 폼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0: 지금 다 없어졌어 지금.
1: 네. 네.
2: 와우.
4: 땡큐 채팅!
0: 네, 아. 윤즈님께서 가지마라 나를 두고 가지마라.
1: 이거 아니라고.
0: 한번 보여주세요.
1: 가지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0: 어, 제가 인터넷 한번 해주세요.
1: 가지마라
4: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1: 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겠죠 저희.
2: 네,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1: 네. 네,
0: 이제 진짜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나요, 서울 씨?
5: 오늘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뭐 형들이니까 너무 재밌긴 하는데 일단 형들도 편해 보였어요.
1: 저희도 편해, 지금 너무 편해.
5: 그렇죠.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 이 개그가 이미 맞는 상태이니까.
1: 맞아.
5: 더 재밌게 지냈던 것 같긴 해.
1: 맞아 맞습니다. 밤늦게까지 들어준 청취자분들과 피스분들에게 한 번씩 간단하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씨부터.
6: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여섯 명에서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하다 보니까 각자 멤버들의 좀 역량도 많이 발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큐디 탱디도 아주 잘하시네요.
1: 네. Of course.
6: 아주 잘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금도끼 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이 방송에 금도끼를 주는 거군요.
6: 아, 그럼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한 명씩 할 시간이 있어서 인탁 씨랑 지웅 씨까지 들어보시죠.
7: 아, 네. 제가 먼저 그럼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진짜 여섯 명에서 사실 요새 일만 하고 저희 해외 최근에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바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얘기하고 좀 서로 놀 시간도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같아서 우리 친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잘 부탁드리고 피어나무니 화이팅 하겠습니다.
1: 화이팅.
2: 네.
0: 네.
2: 네, 저 이하동문이고요. 네, 들어주신 피스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0: 감사하고 재미있게 피아노 하모니 더 사랑해 주시고 피아노 하모니 여름의 팬미팅 플러스테이지 H 호러 헤이븐 꼭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렛츠고!
1: 그리고 마지막 소울씨
2: 오늘 재미있게 들었다면은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3: 오, 되게 씩씩해. 충성.
1: 충성. 아 귀여워. 네, 네. 그리고 아 근데 아 이거 뭐 이거 먼저 읽으시죠.
3: 윤희님께서 산신령님 감사합니다라고.
1: 그래. 네. 그래 그래.
3: 그래 마지막 그래. 금도끼 받아서 좋습니다. 네.
1: 그리고 진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태호 씨랑 이제 저랑 태호가 이제 진짜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 달 어땠는지 마지막. 멋있게 태호가 인사 해주시죠.
0: 네? 아직 끝이 아니잖아.
3: 남았어요.
1: 그죠? 아 죄송해요.
0: 뭐 하세요?
1: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3: 나왔다.
4: 빨리 가고 싶었나봐요.
0: 잘하고 있다가
1: 빨리 가고 싶은 마음.
3: 산신 형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아 이거 다시 뺏어야 될 것 같아.
3: 아, 죄송해요. 금도끼 뺏어야 될 것 같아.
1: 여기 다 같이 안녕 적혀 있어서 우리도 안녕하는 줄 알았어. 순간 피곤하면 같이 퇴근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같이. 죄송합니다. 빨리 가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0: 네.
1: 오해하지 마세요.
0: 화이팅.
1: 네 좋습니다. 우리 멤버들 마지막 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곡 피어남이의 아야야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
0: 안녕.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태호 이모코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 급식 뭐더라? 자, 저 아직 퇴근 안 했고요. 꺼드럭 탱디님, 오늘의 학교는 어디죠?
2: 네, 오늘의 학교는 바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사랑의 하모니 어린이집.
1: 오,

0: 사랑이 넘칠 것 같은 이 어린이집의 아이들. 내일 어떤 점심을 먹을지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급식력 퀴즈.
1: 네, 6월 2일 화요일 내일 사랑하모니 어린이집의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기장밥, 배추김치, 새우살 애호박국, 돈육, 굴소스 볶음, 비름나물.
0: 그리고 오늘의 문제는 내일의 오후 간식 메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이것과 과일의 대표 주자인 이것이 나온다는데요. 과연 내일 오후 간식 메뉴는 무엇일까요?
1: 네,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꿈돌이를 잇는 대전의 마스코트 최태양, 2번 메이플 시럽보다 달콤한 캐나다의 상징 용기호, 3번 우유와 사과.
0: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네,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0: Wait, hold up, stop.
1: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왔습니다. 강렬하고 차가운 새 맛으로 사랑받아온 에스파가 이번엔 새콤한 신맛까지 더해 새콤 달콤한 매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속담을 끌어와 시련을 기회로 바꾸는 메시지를 풀어낸 곡이라고 하네요. 네,
2: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3번 우유와 사과였습니다.
1: 내일 사랑의 하모니 어린이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기장밥, 배추김치, 새우살 애호박국, 돈육 굴소스 볶음, 비름나물, 그리고 오후 간식으로는 우유와 사과였습니다.

0: 아주 어린이집이니까.
1: 네, 이게. 완전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잘 챙겨주시네요. 근데 역시 사랑의 하모니 집이라서.
0: 역시 사랑의 하모니.
1: 네, 스웩.
0: Yes.
1: 좋습니다. 1209님께서 탱디 쿄디는 우유 급식 먹었었나요? 먹었죠.
0: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1: 저는 빠져서 먹어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잘 먹긴 했었어요. 그 매주 한 번씩이었나?
0: 아니 저희는 매일 줬어요.
1: 오 매일?
0: 네.
1: 대박.
0: 우유를 매일.
1: 저희도 그 초콜릿 우유도 선택할 수 있고 인제 우유도 선택할 수
0: 있고. 나도 그런 거 있었는데.
1: 그치?
0: 아니 선택보다는 한 번씩 그런 걸 줬어. 아. 그럼 애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1: 우리는 돈 좀 더 주면 이제 초콜릿 우유 주더라고. 내 기억으로. 네,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피자 데이도 있었는데 피자도 준 적 없어요 학교에? 저희는 피자 데이도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0: 아 그럼 피자 그냥 주는 거예요?
1: 돈 줘야죠. 아 근데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갔을 때 그 올해 이제 급식을 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매달 한 번씩 낼 건데 혹시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다른 친구들 다 피자 먹고 있는데 나 혼자 피자 못 먹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다 해요. 네. 우유랑 피자 그런 거.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말해보니까.
0: 그러네요.
1: 네. 무튼 자 그럼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2752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세요.
1: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0: 네 5309님께서 피어나무니 저 됐어요. 엄마 됐어요.
1: 오?
0: 피어나무니가 구해준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 은재에게 앞으로 잘 살라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1: 와 대박. 와.
0: 오 마이 갓.
1: 와우 축하드립니다. 오 마이 갓. 은재 행복한 삶을 살길.
0: 네. 와 대박.
1: 와 대박. 너무 이쁘게 생기셨다.
0: 너무 신기해 이런 거 보면.
1: 그니까 진짜 너무 아름답다.
0: 네. 축하드리고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1: 네 진짜 빠른 회복.
0: 네.
1: 네, 되길 바라겠습니다.
0: 화이팅 해주십시오. 네. 은재도 화이팅.
1: 은재도 화이팅.
0: 화이팅.
1: 네, 7804님께서 지금 대학교 축제 기간이라 회의하고 있는데 피아노를 부르자고 하고 싶어요. 저에게 말할 용기를 주세요. 저희는 가면 너무 좋죠. 일단 저희는 야외 무대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물론 저희를 모르는 분들을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날 다 저희를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들 자신 있습니다. 신나게 재밌게.
0: 맞아요.
1: 네, 자신 있으시죠?
0: 네. 용기를 좀 가지십시오.
1: 네. 제발요. 누군가 네. 용기를 내야 저희가 갈 수 있어요.
0: 용기를 내가지고 저희를 대학교 축제에 불러주십시오.
1: 제발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0: 네. 1638님께서 근데 아까 태양이 말 진짜 진심임. 나도 피어나머니 보러 놀러 가볼까 하고 공연 갔는데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음.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1: 아 진짜요? 네. 고마워요.
0: 이런 분 너무 많아서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셔야 됩니다.
1: 네. 많이 좋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지난 5월 한 달은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켜두고 나 혼자만의 저녁을 보냈다. 그동안은 남들 다 아는 유행을 나만 모르면 왠지 겉도는 기분이 들어서 저녁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오랜만에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어본 거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하나쯤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것들 밖에서 진짜 내 취향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생각보다 화려한 화풀보다 푹 꺼진 우리 집 소파가 훨씬 좋다는 거? 아빠가 맨날 보는 그 건강 다큐멘터리가 어쩌면 나에게도 조금 유익할지도 모른다는 거? 어디서 시작된지도 모를 유행하는 레시피보다 사실은 파기름 냉 짜장라면이 제일 맛있고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게 된 의외의 노래가 나를 울릴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남들의 좋아요 없이 진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걸 찾았을 때의 그 짜릿함. 흐릿했던 나라는 사람의 해상도가 조금씩 더 선명해지던 봄이었다.

0: 악뮤의 프리덤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준 분은 2588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친시방을 챙겨드린 것 같아요.
1: 챙겨드린 것 같아요?
0: 아, 챙겨드리신 것 같아요.
1: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취향을 확고하고 내 취향을 뭔지 정확히 알고 굳이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안 좋아하는 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솔직히. 그래서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태호 씨도 좀 내 취향을 좀 많이 명확하게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네. 그게 진짜 중요하고 사실 이거 유행 그러니까 만약에 내 취향이랑 유행이랑 겹쳤어. 그럼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근데 또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나 유행 따라가는 거 막 이건 아니다 이런 느낌. 그냥 삽시다.
1: 맞아.
0: 좋아하는 거 하면서.
1: 나는 그런 것도 싫어. 이게 뭐 아 이거 유행이니까 난 이거 싫어. 막 나 솔직히 저도 많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남들이 많이 하는 거 굳이 안 하고 싶어 하고. 근데 막 솔직히 그렇게 살긴 하는데 근데 우연히 말한 것처럼 겹쳤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아하게 됐어. 그럼 농담 삼아 막 아 전 이제 이거 싫어할 거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편하게 좋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전 반대로 그런 사람도 되게 싫어요. 막 뭔가

0: 안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척하거나 막 그냥 좋아한 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로 싫어하고. 근데 저는 확실히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면 저 안 좋아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자연스럽게.
1: 아 그래요?
0: 은근.
1: 하여튼 뭐 근데 뭐 본인이 뭐 안 좋아하면 어쩔 수 없죠.
0: 맞아요.
1: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이거 좋으면 좋고 진짜 싫으면 싫고.
0: 그렇죠.
1: 취향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유행 따라가려고 막 굳이 안 했어도 되고 뭐 어쩌다가 내가 좋아하는데 유행이 되면은 내가 선두 주자인 거고.
0: 그렇지.
1: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0: 그런 거예요.
1: 네, 취향이 확실해지기를 응원합니다.
0: 응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향을 좀 알아야 본인의 매력도 더 가깝게 할 수도 있고.
1: 맞아. 본인의 매력이 조금 더 뽐낼 수 있어요.
0: 네, 뽐낼 분명히. 수 있고 막 남의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2588님에겐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따뜻한 일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진짜 진짜 최종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금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소감 말할 시간 지금입니다. 기호 씨.
0: 네.
1: 한 달 동안 친친방과 함께한 시간 어땠나요?
0: 아, 전 진짜 항상 이런 거 처음에 시도를 할 때 항상 좀 두려워요.
1: 네?
0: 두려워해요.
1: 아, 두려워한다고?
0: 뭐라 했어요, 제가?
1: 아니, 나 잘못 들었나?
0: 아, 예.
1: 두려워요, 이런 줄 알고. 뭐 뭔 소리지? 뭐 두렵다는 게 뭔 소리지?
0: 두려워했어요.
1: 두렵다고. 네,
0: 두려워했어요. 어쨌든 이제 제 편한 언어가 또 한국어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멍청해 보이는 거 되게 싫어요.
1: 맞아요. 아시죠? 그렇잖아요.
0: 예. 네, 저는 뭐든 그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뭐가 됐든 그냥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괜히 내 약점을 더 꺼내서 보여주는 거 꺼내서 보여주는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해보니까 이게 역시 좀 부딪혀봐야 또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뭔가 내가 안 해본 것도 더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고, 막 이렇게 말했는데, 솔직히 사실 저희 팀을 라디오 제가 제일 많이 하긴 했지만, 네. 근데 무튼 뭔가 그냥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들 이렇게 막 인터뷰도 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진짜 뭔가 이 6년 동안 활동하면서 또 새로운, 전 솔직히 이제 와서 또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시 새로운 걸 경험했고, 아, 이런 부분에서도 또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서 친친빵께서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경험을 제가 또 쌓아갈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디는요?
1: 저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제 기호가 말한 대로 뭐 배울 게 있나 싶었는데, 앞으로 이제 연차도 6년차가 잡고 했는데, 정말 새로운 많은 자극을 많이 받게 된 것 같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0: 맞아요.
1: 언젠가 뭐 또 다시 저희가 또 컴백하면은 또 불러주실 거고, 그리고 또 언젠가 또 저희가 또 스페셜 DJ로 또 한번 또 잠깐 불러주실 수도 있고.
0: 그치.
1: 이 연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를 잘 불렀으면 좋겠고.
0: 네.
1: 저도 아주 좋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솔직히.
0: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솔직히 좀 믿겨지지 않는데, 되게 너무 너무 재밌게 했고, 그 또 여기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도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잘 챙겨 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간식 여기 보이시죠? 항상 말 언급하는 간식. 예, 이렇게 항상 저희 안 배고프게 잘 챙겨 주시고 다 먹었어요.
1: So many 과자.
0: 예, 근데 저희를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이렇게 여기서 웃고 막 얘기하면 뒤에서도 같이 함께 웃고.
1: 맞아요. 호응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0: 호응해주시고 잘 웃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냥 편하게 우리답게 눈치를 안 보고 하게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어요. 팔주름이 기뻐졌다니까요 라고 하시네요.
1: 근데 이거 무엇보다 좋은 게, 일단 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0: 예, 그니까요.
1: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0: 에. 그리고 이제 저희 케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0: 박수.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영상의 김혜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마일스 2015년 영화 마일스 마지막 엔딩 그리고 엔드 크레딧에 흐르는 노래까지 쭉 이어드렸습니다. What's Wrong With That 그리고 Gone 2015 두 곡 모두 로버트 글래스퍼의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제가 어제 매직아워 스페셜엠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마일스 데이비스의 전기 영화 마일스 사운드 트랙을 쭉 소개해드렸죠. 좋은 음악이 너무 많아서 미처 못 들려드린 음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엔딩곡을 못 들려드리겠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그럴 바에는 오늘의 첫 곡으로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짧게 들려온 대사는 영화 속의 돈치들 마일스 데이비스와 그를 취재하는 기자 이완 맥그리거의 대화였어요. 당신의 음악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간다. 우리를 여행하게 만든다. 아, 당신은 당신의 음악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은가? 어떤 단어면 좋겠는가? 라고 얘기했더니 마일스가 네가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 그게 내가 하는 음악이다. 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나요. 이안 맥그리거가 아니 어디 가요? 돌아오긴 하는

0: 에는 안토니오 산체스가 앉아 있고요. 색소폰에는 웨인 쇼터, 그리고 기타는 게리 클락 주니어, 그리고 제가 본 게 정확하다면 베이스는 에스파란사 스파울딩, 뭐 어마어마한 뮤지션과 함께 협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정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What's Wrong With That, 이 곡의 트럼펫 소리가 정말 돈치들의 연주일까? 찾아봤는데 실제로 연주를 했대요. 네, 연주를 할 수 있을 만큼 몇 년 동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엔딩에서 보는 그 장면은 실제 돈치들이 그 뮤지션들과 함께 연주를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로 듣는 그 트럼펫 소리는 나중에 전문 트럼펫 연주자의 연주를 입힌 거예요. 키온 헤롤드의 연주를 입힌 거죠. 연주를 아주 못해서가 아니라 연주를 잘했지만 마일스 데이비스잖아요. 이게 마일스 데이비스의 전기 영화가 아니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연주지만 무려 마일스 데이비스가 지금의 뮤지션들과 함께 연주하는 그 설정인 것인데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이 주는 그 느낌에 가까워지려면 돈치들로는 안 된다라는 감독의 판단, 바로 자신의 판단이죠. 그래서 키온 헤롤드의 트럼펫 소리를 입히긴 했는데 연주하는 모습, 그 손가락 짚는 거, 이거는 다 그대로 돈치들이 연주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엔드 크레딧에 흐르는 곡은 제가 며칠 전에 들려드린 역시 로버트 글래스퍼, 그리고 피처링은 파로아 먼치의 랩이었습니다. 곤 2015. 좋죠, 음악이.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음악 좋다고 하셨고 특히 김성규 씨께서 좋아하셨고 마일스 영화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마일스 사운드 트랙에 대한 또 다양한 의견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아쉬우셨죠? 마지막 곡들이 안 나와서. 물론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이 아니어서 덜 아쉬우셨나? 하지만 로버트 글래스퍼의 곡도 너무 멋지잖아요. 선배 뮤지션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어쩌면 헌정하는 로버트 글래스퍼의 두 곡이었습니다. What's Wrong With That, Gone 2015.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6: 아니,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2부의 영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1: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보내려고요.
2: 아.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하세요.

음악만 들으면 뭔가 따뜻한 나라의 뮤지션 같죠? 보사노바이다 보니 혹시 브라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슬란드의 재즈 뮤지션 레이베이의 노래였습니다. 미스터 에클렉틱이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편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4576 쓰시는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사노바가 어울리는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여름이 왔잖아요. 이제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날씨가 되었잖아요. 보사노바가 좀 끌리는 이 계절에 그래서 김신의 음반가게에 소개하고 싶은 음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매직아웃 스페셜 M 역시 김신의 음반가게로 준비하고요. 보사노바 그리고 브라질 음악이 아주 꽉꽉 차있는 제가 좋아하는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운드 트랙 하나 좀 준비해봤어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이번 주 김신의 음반가게 여름의 초입에 보사노바 브라질 음악으로 한 시간 준비해보겠습니다. 블루씨께서 여름이 다가와서 그러셨는지 프리다의 그의 여름을 보셨답니다. 아, 이 좋은 영화를 처음 보셨나 했더니 아니네요. 5번 이상은 본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서 처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동안은 주인공 프리다의 감정,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봤는데 이번엔 감독이 순간순간 포착해서 보여주는 장면들마다 참 섬세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 이땐 이걸 보여줬었구나. 아, 이 장면에서 저 소품을 저렇게 썼었구나. 아, 이 장면은 이런 감정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구나. 계속 보면서 감탄했어요. 어떤 작품을 여러 번 보면 볼 때마다 그전엔 보지 못했거나 몰랐던 게 보인다는 걸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요.

하셨어요. 맞아요. 같은 영화를 두 번, 세 번 왜 보는지 이해 못하는 분도 있지만 또 같은 영화를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힘든 자기만의 어떤 행복감들이 생기거든요. 프리다의 그의 여름은 또 그럴만한 영화이고요. 모든 영화가 그렇지는 않던데 저는 어떤 영화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다의 그의 여름 같은 영화는 그런 거죠. 이런 영화는 더 많은 걸 품고 있으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 카를라 시몬 감독의 프리다의 그의 여름. 그 영화에서 귀여운 노래 골랐습니다. 봄봄 집에 도마 무차 프루타.

프리다의 그의 여름에서 봄봄집의 토마 무차 프루타, 과일 많이 먹어요 라는 노래. 이 봄봄집은 스페인의 아이들로 구성된 밴드였습니다. 90년대 활동을 했대요. 프리다의 그의 여름의 배경이 1993년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흐르죠.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노래를 했는데 그 다음 영화 카를라 시몬의 두 번째 장편 영화는 복숭아 농장이 배경이었죠. 알카라스의 여름에서 라오라, 콜롬비아 뮤지션의 바드로나, 후원자라는 뜻인데 바드로나라는 노래였습니다. 프리다의 그의 여름, 알카라스의 여름 모두 카를라 시몬 감독의 작품이고요. 프리다의 그의 여름으로 베를린 영화제 데뷔 작품상 받고 두 번째 영화 알카라스의 여름으로 황금 곰상 바로 받아버린 카를라 시몬 감독. 이번에 로메리아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로메리아. 카를라 시몬의 여름 3부작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이 세 편 모두 자신의 이야기에서 이야기거리를 길어 올렸죠. 이 카를라 시몬 감독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에이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외숙모 손에 이제 크게 되고 그렇게 자라면서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이 되면 외할아버지의 농장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농장은 늘 고향 같은 곳인데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떠나고 나서 외할아버지의 농장마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해서 만든 영화가 알카라스의 여름. 그리고 처음 그 아빠 엄마 다 돌아가시고 친척들 손에 맡겨지게 되었던 그때의 자기 마음을 돌아본 게 프리다의 그의 여름.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그리고 지난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로메리아라는 작품은 이제 그 이전 부모님의 여름을 떠올리는 작품이에요.

프리다의 그의 여름을 만든 뒤에 엄마, 그러니까 돌아가신 엄마의 친구분들이 연락을 해왔대요. 나 니네 엄마한테 받은 편지 갖고 있는데 한번 볼래? 해서 이제 엄마의 편지들을 보내줬는데 그 편지를 읽는 기분이 묘했다는 거죠. 감독 표현을 빌리면 상상만 했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좀 얘기들을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지 엄마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한 세대가 겪은 어떤 역사의 흔적이 엄마 아빠의 삶에 묻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975년 이제 스페인도 독재 정권이 끝났고 그 뒤에 항상 그 작용 뒤에는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으니까 갑자기 이제 극단적으로 좀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모든 것을 우린 누릴 거야 라는 어떤 청년들의 그 반문화 운동 시기를 보통 라 모비다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이제 그 시기에 청춘을 보낸 게 바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고 그의 작품들에 그런 게 좀 묻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예, 80년대 중반 후반까지 이어지던 그 시기에 이게 약물이 좀 그 스페인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면서 그 약을 같이 하던 사람들 사이에 또 에이즈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헤로인 중독과 그리고 에이즈로 인한 이런 죽음들이 스페인의 한 시대와 한 세대에 상처처럼 남아있는데 바로 그 상처의 증거가 엄마 아빠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생이 된 주인공이 엄마 아빠 마치 카를라 시몬 감독의 엄마 아빠도 같은 그 엄마 아빠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로메리아입니다. 그래서 프리다의 그의 여름, 알카라스의 여름, 로메리아 이 세 편으로 카를라 시몬 감독은 자기 아빠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성장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편으로 완성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카를라 시몬 감독의 여름 3부작 저는 이 감독을 사랑합니다. 뜬금없는 고백. 이번 영화 로메리아도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메리아의 음악을 준비해봤어요. 마르다 악기, 여기 바다. 네, 로메리아의 배경이 바닷가 마을이거든요. 에르네스트 피퍼의 음악 그리고 마리아 아르날의 피처링으로 마르다 악기.

0: 기습적인 더블 스코어였습니다. 루메리아는 배경이 여름이고요. 마르다 악기라는 곡, 에르네스트 피포의 음악, 그리고 마리아 느날의 스코어. 여름을 생각하다 보니 또 이 곡을 듣고 싶어져요. 그런 계절, 그런 날씨 아닌가요? 영화 아멜리의 사운드 트랙에서 뭐 번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또 다른 여름날 오후에 들려오는 자장가,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여름날 오후에 부르는 동요,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아, 스페인어, 아니, 프랑스어. 그 중에서도 이곡 발음은 제가 정말 자신이 없어서 잠시만요.
1: Comptine d'un autre été, l'après-midi.
0: 네,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도저히 이걸 제가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여름에는 피아노 음악 잘 어울리지 않아요? 뭔가 뭐랄까, 약간 좀 제습 악기 같아요.

피아노로 하는 악기가 약간 좀 제습기 같달까? 아직 뭐 한여름 때만큼 습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막 습한 기운이 더위와 함께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런 제습기를 틀고 싶어져요. 음악적인 제습기. 저는 그게 약간 이런 얀티에니상의 이런 피아노 연주 같은 게 아닌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에 대해서 MBC의 서미란 PD님과 함께 MBC 팟캐스트 서담에서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네. 뭐 혹시 궁금하신 분은 MBC 팟캐스트 서담을 찾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그래서 드라마 얘기 그만하려고요, 여기서. 거기서 할 만큼 다 해서. 물론 뭐 못다한 얘기가 산더미이지만. 자, 안녕, 모자무사. 서영주의 노래로 작별을 고합니다. 나란한 밤.

서영주의 나란한 밤, 너드 커넥션 서영주의 나란한 밤,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이어서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역시 모자무사의 작가 박혜영 작가의 작품 나의 해방일지에 쓰인 곡 5400번 쓰시는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서영주 씨는 방금 들으신 이 그대만 있다면도 또 커버를 해서 여름날 우리라는 영화 개봉할 때 또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대만 있다면을 서영주의 목소리로 기억하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은 러브홀릭의 버전, 나의 해방일지에 쓰인 버전을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원래는 일기예보의 곡으로 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GV 하나 진행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 밴드죠. 미세스 그린 애플 매지컬 10주년 기념 라이브 피어르드 온 스크린과 다큐멘터리 디 오리진 이 두 편이 나란히 개봉을 해서 그 밴드의 기타리스트 와카이 히로토가 내한을 했어요. 그래서 내한 GV를 진행을 했는데 이 와카이 히로토가 한국말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유명한데 공부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온 게스트와 GV를 하면서 끝까지 한국어로만 하는 게스트 처음 봤어요.

예, 처음에 인사말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질문의 대답을 아주 유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국어로만 대답을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아까 히로토 기타도 잘 치던데 그래서 뭔가 또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귀엽기도 하고 아이고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귀여워 보이지 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와카 히로토가 이게 이번에 콘서트 필름인데 그 콘서트 1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자기가 좀 꼭 넣자라고 했던 노래 자기가 특히 좀 좋아하는 곡 연주하고 싶었던 곡 뭐냐는 질문에 이 곡을 얘기하더라고요. 넘버 세븐. 그래서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미스 앤스크린 애플 매지컬 10주년 기념 라이브 피어루드 온스크린에서 들을 수 있는 곡 넘버 세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문자를 할 수 있는 주제들을 조금 남겨놨던 가벼운 만남들 내 가벼운 발자국 너가 따라잡을 때는 나는 기분이 좋지만 조금 무서워

0: 여러분은 지금 내 체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보세요.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T-Assurance.
1: 무조맨
0: T-Assurance.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T-Assurance 외용에 우리는 T-Assurance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for you.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날이 되면 꽃 선물 많이들 하시죠? 꽃집을 운영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손님들의 주문 유형이 정말 다양하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믿고 맡기는 트렌드파가 있는가 하면요. 원하는 꽃 이름은 기본이고 색감 조합에 포장지 색상까지 콕 짚어 지정해주는 디테일파도 있고요. 또 예산은 가볍게 볼륨은 풍성하게 가성비를 꽉 잡는 실속파 손님도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나에게 꽃을 선물했던 사람들은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께 뭐라고 하면서 주문을 했을까? 꽃은 곧 내가 보고 싶은 아름다움이자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나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6월 2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오, 여러분 꽃 선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일단 전화로 만약에 주문을 한다 그러면 뭐 30대 여성한테 줄 꽃인데요. 뭐 핑크색을 중심으로 해서 포장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그냥 캐주얼하게 해 주세요라고 보통 말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정말 내가 시간이 되고 신경을 쓰고 싶다 하면은 직접 가서 꽃을 한두 송이 정도 고르는 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 직원분들도 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저의 일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냥 알아서 잘 하시니까요.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부담이 된달까요? 책임감이 더 크달까요? 그래서 더 떨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알아서 해주세요가 제일 무서운 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트.

0: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 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이제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됐으니까 6월의 노래들이 되겠네요. 추억 속 어느 해 6월에 많이 들었던 그 노래들 이 시간 함께 만나볼 거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유지인님, 영디 당직 근무하고 퇴근하고 있어요. 장거리 출퇴근러라서 1시간을 가야 하는데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어요. 저도 이 마음 너무나 잘 알죠. 저도 숙직 끝나고 집에 가면은 하필 딱 출근 시간이어가지고 차가 그렇게 막히거든요. 한 1시간 전으로 걸리는 것 같은데 그때가 더 힘들고 지루하기도 하고 참 그렇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류영민님, 저 수영 갈 거라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을 쉬는 날에만 수영을 갈 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 늦잠은커녕 더 일찍 일어나야 되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수영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하루 그 쉬는 소중한 날에 수영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도 끝나고 나서 낮잠 주무시면 되잖아요. 부지런하게 수영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은 여유 있는 하루 꼭 보내세요. 박주명님.

님. 파주 운정에 있는 고인돌 산림욕장에서 산책 중입니다. 오늘 2만 보를 걷는 게 목표인데 이룰 수 있을까요? 숲속 공기가 너무 상쾌해서 자꾸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오, 파주에 고인돌 산림욕장이 있군요. 고인돌이 있나 봐요. 근데 2만 보면은 좀 많지 않을까요? 저는 하루 종일 여행해도 2만 보는 못 걷더라고요. 너무 무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톤치드 가득 챙겨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가는 길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가에서 바로 서울 사무실로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SM타운의 서머베케이션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오랜만에 추억에 빠져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진짜 오, 저도 너무나 큰 추억인데요. SM타운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신나네요. 여름방학 있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그 생각도 듭니다. 출근 잘하시고요. 신청하신 노래 바로 같이 들어볼게요. SM타운의 서머베케이션이에요.

SM타운의 Summer Vacation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2793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랜만에 들으면서 사과 부사 열매 속기하고 있어요. 노래는 신나게 최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사과 부사 열매 속기라는 게 뭘까 해서 찾아보니까요. 지금 딱 이 시기에 사과 열매 중에 좀 골라내는 건가 봐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신나셨나요? 이 박자에 맞춰서 하나하나 속아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부지런히 일 끝내시고 이제 낮에 더우니까 푹 쉬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박주명님, 배중규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4489번님, 영지는 줄넘기 잘 하시나요? 저 요즘 체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밤에 혼자 나가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땐 2단 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2단 뛰기는커녕 하루 뛰고 나면 하루 알아눕는 지경이네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저도 어릴 때는 줄넘기를 좀 했죠. 2단 뛰기도 곧잘 했던 것 같아요. 빨리 뛰는 것도 하고 막 박자 이상하게 타면서도 뛰고 그리고 단체 줄넘기도 좀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줄넘기가 뭐예요? 횡단보도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뛰어가는 것도 힘든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아, 체력 심각합니다. 그래도 건강 잘 챙기고 계시네요. 언젠간 또 적응이 되겠죠. 줄넘기 이왕 시작하셨으니 아, 건강 더 회복되는 그날까지 2단 뛰기 20개, 30개 하는 그날까지 한번 잘 도전해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4897번님, 이번 주는 공개 수업 주간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수업에 학부모님들이 참관하러 오시기 때문이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하는 모습을 부모님들께 보여드려야 해서 살짝 긴장되는데 별탈 없이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셨습니다. 방과후 수업도 공개 수업이 있군요. 요즘 방과후 수업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K-POP 댄스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체스, 바둑 이런 것도 배우는 것도 있고, 이게 참 맞벌이 부부가 또 많아지면서 이런 수업들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 기간에 선생님들 떨리실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제일 떨릴 때가 그 제작진들이랑 같이 할 때가 아니고 저희 선배들이 제가 하는 일을 볼 때거든요. 와, 그때는 정말 미치겠어요. 아마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잘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응원 드릴게요. 0165번님은요. 아침 운동으로 대전에 있는 한밭 추모원에 달리러 나왔어요. 노래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와, 지금 이 시기 수목원도 너무나 아름답겠어요. 그 초록초록한 그 푸릇푸릇한 나무들 지금 막 이제 풍성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좋은 공기 많이 맡으면서 러닝 잘하고 오세요. 그럼 청해주신 곡 같이 듣겠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일본에 북상한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해상에는 태풍 경보와 풍랑 특보가 내려졌고요.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남과 경남, 제주는 오후까지도 많게는 80mm 이상이 더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도 오전까지 약한 비가 좀 더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하늘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과 제주는 24도에 그치지만 동해안을 뺀 중부지방은 낮 기온 어제보다 더 올라서 서울 33도, 춘천 32도 보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여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20년 전인 2006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WBC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 야구 대표팀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4강에 진출해서 큰 화제를 모았고요. 국제 천문연맹이 행성 분류법을 개정하면서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에서 제외돼 외소 행성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또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가 잇따라 천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한국 영화의 뜨거운 전성기를 이끌었는데요. 그렇다면 그해 여름 초입에 우리는 과연 어떤 노래에 열광하고 있었을까요? 2026년의 6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6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6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0년 전인 2006년 6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6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제가 처음으로 명동에 간 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명동이 한창 핫했거든요. 특히 그 스티커 사진 뭔지 아시죠? 눈이 막 거의 10배가 되고 얼굴은 막 반토막 나 있고 했던 그 사진들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야? 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또 휴대폰 뒤에 붙여놨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진들을 다시 봤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 예쁘다는 게 정말 미의 기준으로 예쁘다는 게 아니고 그 풋풋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문득 갑자기 그런 추억의 사진 만나게 되면은 나 이렇게 어렸구나 싶은 감정 들지 않으시나요? 저도 오랜만에 떠올려 봤습니다. 그럼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06년 6월엔 거리마다 이 노래가 참 많이도 울려 퍼졌습니다. 백지영 하면 공식처럼 떠오르는 노래죠. 사랑하네인데요. 백지영 씨가 댄스 가수로 전성기를 누리다가 잠시 공백기를 가졌잖아요. 그 후에 분위기를 확 바꿔서 애절한 발라드 곡인 사랑하네를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죠. 사랑에 상처를 받은 후에 나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그 슬픈 감성 좀 더 느껴보시죠.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진짜 제목보다 쌈자를 몰라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곡이죠. 바로 버즈의 3집 타이틀곡 남자를 몰라인데요. 민경훈 씨의 특유의 폭발적인 도성과 매력적인 바이브레이션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곡이죠. 어쩌다 이 쌈자를 몰라라는 재밌는 별명이 붙었나 했더니 민경훈 씨가 라이브 도중에 1절 가사인 널 지킬 남자를 몰라와 2절 가사인 강한 내 사랑을 몰라를 헷갈려서 쌈자를 몰라라고 부르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곡은 한 여자를 남몰래 사랑하며 뒤에서 지켜주는 남자의 가슴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곡인데요. 오늘은 그 슬픈 가사에 집중해서 감상해보시죠.

2006년 6월엔 정재욱의 4집 앨범도 큰 화제였어요. 타이틀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들리나요였는데요. 앞서 들었던 백지영의 사랑안에 버즈의 남자를 몰라와 함께 그 시절 미니홈피 배경음악과 통화 연결음을 장식했던 명곡이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2000년대 중반은 SG워너비의 내 사람,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이렇게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들이 큰 인기였잖아요. 정재욱의 들리나요도 그 중에 한 곡인데요. 떠나간 연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외침이 담겨있는 노래라서 그 가사에 공감한 분들이 많았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추억을 되살려 한번 따라 불러보시죠.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아, 이렇게 제 추억의 시절과 정말 정통으로 맞닿아 있는 노래들을 골라야 할 때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번에 좀 단순하게 가보겠습니다. 이 버즈와 정재욱 씨의 노래는 남자들을 위한 노래였다면 백지영 씨는 저와 같은 여자들을 위한 노래였으니까요. 이 곡으로 골라볼게요. 백지영의 사랑하네 듣고 오겠습니다.

백지영의 사랑하네 듣고 오셨습니다. 그달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20년 전인 2006년 6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6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2006년 6월에는 이 노래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럼블피쉬의 아이고인데요. 살다 보면 절로 아이고 소리도 나오지만 인생 뭐 있어 한번 부딪혀보는 거지 하면서 우리에게 유쾌한 위로를 건네는 곡이죠. 이 곡은 발표 당시에도 큰 사랑을 받았지만 특유의 희망찬 메시지 덕분에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 삽입곡이나 운동의 응원가로도 정말 자주 쓰였죠. 힘들고 지칠 때 들으면 묘하게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마법 같은 곡 신나게 따라 불러보시죠.

2006년 6월을 뜨겁게 달군 아이돌 그룹 꼽아보자면 바로 슈퍼주니어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You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팬분들 많으실 텐데 이 노래 활동 때부터 멤버 규현 씨가 막내로 합류했고요. 이 곡이 메가 히트를 치면서 슈퍼주니어는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 트로피를 품에 안았죠. 특히 후렴구에 카사이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이 파트는 중독성이 어마어마해서 다들 이 부분,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이죠? 열심히 따라 부르곤 했는데요. 화려한 군무가 압권이었던 곡인 만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도 한번 찾아보시면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006년 초여름은 이 곡이 뜨겁게 달궜습니다. 조피디와 브라이언 아드걸스가 함께한 메가 히트곡이죠. Hold the Line인데요. 조피디 특유의 속도감 있는 랩, 거기에 브라운 아이드걸스 멤버들의 청량한 목소리가 더해져서 이맘때 듣기에 딱인 곡이었죠. 이 노래의 인기로 브라운 아이드걸스는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는데요. 20년 전 노래인데도 지금 들어도 여전히 세련된 느낌이네요. 이 분위기 좀 더 즐겨보시죠.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당연히 슈퍼주니어 노래 고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청개구리 심보도 있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함께 하시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피처링한 조피디의 홀더 라인입니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할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0: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국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남용운님. 사고로 어깨 쇄골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인데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어서 사연 예약합니다. 여보, 힘든 순간마다 곁에서 손잡아주고 불편한 건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어려운 치료 과정도 잘 버틸 수 있었어.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당신이 애써준 만큼 반드시 꼭 건강해질게. 신청곡은 존 레논의 이매진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어우, 큰 수술 받으셨네요. 어깨 쇄골골절이 나니. 부디 재활까지 꼭 잘 끝마치셔가지고 예전만큼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내분께 고마운 마음 정말 오래 갈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아플 때 옆에서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게 큰 행운이기도 하죠. 그 마음 잘 간직하셔서 두 분 또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네, 좋은 추억들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쾌차하세요, 얼른. 남용우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존 레논의 이매진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테이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직장인이죠. 출판사 민음사의 김민경 편집자는요. 인생의 좌우명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충 알고 일단 좋아한 후에 다 알고 나서 싫어하자. 이게 얼핏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데 이런 뜻 아닐까요? 좋아하기 전부터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껏 좋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또 반대로 제대로 다 알기 전에 먼저 싫다라고 생각하면 그 대상의 진가를 발견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거죠. 2026년도 어느덧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와, 빠르다. 남은 6개월 이런 마음으로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별로일 것 같은데?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 요거 하지 마시고요. 성급히 싫어하지 말고 대충 알고 마음껏 좋아해보는 용기, 그 용기로 남은 2026년을 꽉 채워보자고요.

청아 Why Don't You Know 피처링 넉살의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굿모닝 FM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해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5233님이 대충 알고 좋아하자.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저는 대충 좋아하는 거 말고 대충 일하고 싶네요. 제 책에 나올 것 같아서. 좋다 좋다. 잔기침이 하나. 아, 안 나오네. 다행입니다. 아, 죄송해요. 대충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사회를 좀먹습니다. 일어오세요. 엎드려 맞춰요, 빨리. 아, 그 마음은 알지만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빡세게. 그러나 효율적으로. 근데 너무 효율이 없는데 힘든 걸 시키면 너무 화나. 그죠? 하지만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마음이 나아요. 그 마음이. 5849번님이 저도 좌우명이 있습니다. 인생은 회가 아니다.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도 힘내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그 오래된 명언이 있잖아요. 다 맞는 것 같아. 공짜 없어요. 특히나 좋은 거. 와, 나쁜 일은 반드시 회복될 무언가를 주어주시는 것 같아. 예,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아침부터 팁 발동 죄송하고요. 대충 일하고 싶다는 우리 5233번님 엎드려 받쳐 한 거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제가 죄송해요. 자, 2시간. 전 대충 하지 않습니다. 파이팅 있게 가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리는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씨와 함께합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덤덤한 퀴즈에는 문화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

0: 거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SK케미칼,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7: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7시 9분 23초 4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오늘 중부지방 아침 날씨 선선하고 좋다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 태풍의 영향 받고 있는 남부지방과는 날씨가 딴판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와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에 최대 80mm, 울산과 경남 서부에도 10에서 40mm, 경북과 전북 남부는 5에서 10mm가 더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이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하늘 맑은 데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한낮 기온 서울 33도, 춘천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반면 충청 이남 지방은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개겠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한낮에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빠밤 집중력이 화르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릴 겁니다. 내용 들으시고 그 사람 누구인지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의 영역부터 뽑겠습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선착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한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보내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문제 나갈 거거든요. 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인물 맞히기입니다. 예은 PD 준비됐죠? 네.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좀 사투리는 좀 다른 거죠.
2: 그렇죠.
1: 네, 저는 좀 약간 비교하자면 쌈디 오빠가 그 타방사에서도 쌈디 오빠를 한번 붙었어요. 근데 네가 그렇게 성격이 들어오니까 이마가 그래 벗겨지지.
3: 평상도 여자분들 반응이 또 재밌어요. 이렇게.
2: 나중에 제가 따져. 뭐 하나 주었다 좀. 네.
1: 아, 뭐 가지. 이런 거 좀 산으로 쪼개 먹자.
0: 좀 세요. 경상도, 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이분은 좀 센 캐릭터입니다. 1등 정답자 나왔습니다. 문자에서 나왔어요. 신의 영역은 문자번호 5353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자, 선착순만 선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5분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에 뽑아서

아이스티 바로 쏘겠습니다. 정답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이분이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주인공 성시원 역할을 맡았죠. 부산소녀 사투리 연기 아 리얼했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었고요. 노래 잘하죠. 예, 뮤지컬도 하고 누군지 아시겠죠? 정답 받는 동안 이분과 서인국 씨가 함께 부른 응답하라 1997 OST All for You 듣고 올게요.

0: All for you 듣고 왔습니다. 정답 발표할까요?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정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비교하자면 쌈지 오빠가 그 타방사에서도 쌈지 오빠를 한번 붙었어요. 근데 네가 그렇게 성격이 들어오니까 이마가 그렇게 헷겨지지.
2: 아, 뭐 이런 거 좀 산 너 쪼개 먹자.
0: 야, 니 너무 세다. 야, 너무 세다. 발음도 너무.

누나 같다. 야. 어제 유행본부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죠. 걸그룹 리센의 사투리 콘텐츠가 큰 화제인데 사투리라고 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부산 출신 정은지 씨를. 응답하라 97, 1997에서 신들린 연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내가 니 좋아하잖아. 내 니 억수로 좋아하거든. 예, 저도 이제 근본이 울세이너잖아요. 울산 출신인데

인사드려볼까요? 예, 꼭 반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맛이 사니까. 맘, 만원 아침 밥 못나. 안 먹으면 좀 단디 챙겨라 좀. 아이고, 몸좀 챙겨라. 근데 막 굿모닝 FM 들어줘가지고 막 윽수 고맙대. 알제? 내 마음. 알제? 모른다고 엎드려 맞춰. 미안합니다. 우리 약간 챙겨줄 때 짜증내야 돼요. 민망하거든. 다정함은 안 돼. 수분이 들어가면 민망해서 예 소름 돋아요. 그래서 짜증내면서 챙겨줍니다. 아 알았다 알았다. 정답 좀 발표할게. 알았다 알았다. 김찬호님이 정은지. 크 사투리 기가 막힙니다. 1423번님이 정답 정은지. 허경아 마내좀 뽑아둬. 뽑았다 뽑았다. 두 분은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릴 겁니다. 매일매일의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다음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How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되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593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침팬지도 친구 가려 만난다는 연구 결과 봄? 드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노는 걸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마음 맞는 친구 몇 명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나이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진화적 본능 때문이래요. 우리랑 유전자가 가장 비슷하다는 침팬지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확 줄이고 진짜 단짝 친구 몇 마리한테만 올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진 것 같아서 쓸쓸했는데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니 다행이에요. 후후후. 제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더더욱 잘해야겠어요. 남아있는 친구들이 된 거예요? 다 떠난 거야? 최근 네덜란드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 알려드릴까요? 침팬지 280여 마리를 관찰한 결과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소수의 절친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친구 수를 더 칼같이 줄였다고 해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억지로 나눠쓰기보다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걸 침팬지도 아는 거죠. 자, 오늘 하루 나는 에너지 쓰기에 적절한? 나는 에너지 써도 좋을 만한 그런 소중한 사람 누구일까? 친구가 누구일까? 생각해보고 더 잘해주자고요. 사연 보내준 5932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건빵 선생과 별사탕 OST 가시찔레 Only You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건빵 선생과 별사탕 OST였죠. 가시찔레의 Only You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조오수님께서 어제 중국 하얼빈을 삼킨 모래폭풍 봄? 거대한 잿빛 모래장벽이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휘감아버리더라고요. 건물 외벽과 가로수들이 폭탄처럼 사람들 위로 떨어지고요. 고층 아파트의 창문은 강풍에 휩쓸려 통째로 사라졌는데요.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지구가 많이 아픈가 봐요. 다 같이 지구를 사랑해줘요. 유유. 와, 몰라가지고 찾아보고 있는데 오, 진짜 무슨 영화 CG로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실사의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어우 무섭네요. 자연이 화나기 시작하면, 예, 진짜 아프기 시작하면 인간은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죠? 고민을 같이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수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어우, 너무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사연은 9036번님. 어제 야구선수 이정후 한 경기에 5안타 휘몰아친 거 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정후 선수가 어제 경기 6탈수 5안타를 기록을 했어요. 한 경기 5안타는 추신수, 강정호, 이대호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인데요. 정우 선수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며 최근 3경기에서 무려 15타수 11안타. 현재 타율이 3할 4리에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10위입니다. 다시 불어라 바람아. 바람의 손자. 와, 아까는 좀 바람 무서운 바람 얘기했는데 신나는 또 바람도 있어가지고 그나마 위안이 좀 되나요? 화이팅입니다. 다치지 말고요. 9036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1201번님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공연 생기는 거 봄? 그동안 미국 프로축구나 슈퍼볼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하프타임 쇼가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 결승전에도 도입이 되는 건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하프타임 쇼는 샤키라, 마돈나 그리고 우리의 월드스타 BTS가 오른다고 해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결승전에 오른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아, 어찌 보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죠. 진짜 멋집니다. 1201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BTS 전국의 드리머즈 흐르고 있네요.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8: 네, 테디. 오늘 출근하는데 해가 눈부시게 중천에 떠 있어서 일출 시간을 봤더니 서울이 5시 12분이더라고요. 이제 당분간은 진짜 아무리 일찍 나와도 어둡지 않은 출근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정체도 심하지는 않은 편인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잠실에서 청담대교까지는 좀 많이 밀리는데 전 시간에 사고가 있었고요. 이후로는 반포일대 짧게 지체입니다. 강변북로도 광진구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밀려 있고요. 반대 구리방향 강변북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 시간이 40분 정도로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또 노량진 일대로 역시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은 정릉 일대, 성수 쪽은 홍지문터널 일대가 지체고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은 고덕터널 1차로에 사고 있는데요. 강동 고덕부터 초이까지 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재인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오프닝에서 이제 대충 알고 좋아하고 다 알고 싫어하자 네. 요 말을 했었는데 재윤 리포터는 어떤 편이에요?
1: 저도 그냥 일단 좋으면 좋다.
0: 아,
1: 근데 그래서 좀 많이 울었어요.
0: 금사빠.
1: 금사빠 맞습니다. 나쁜 남자들 많이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0: 아, 일단 뭐 그건 축하드리는데 연애했을 때 그러면은 외모를 딱 보면 느껴져요? 아, 좋다 이렇게?
1: 네. 오. 그래서 좀 많이 진짜 많이 울었어요.
0: 안 되겠다. 이 자영 뮤직도 한번 가야겠다. 연애 얘기 좀 들어야겠어. 자, 일단은 뭐 지금은 좋은 사람과
1: 네.
0: 안정형으로 또 돌아섰으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깨알 뉴스도 안정감 있게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4일까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0: 최근 불거졌던 마케팅 논란 때문이죠.
1: 네, 맞습니다. 이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을 벌여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불매운동에 나선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조건 없이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스타벅스가 이를 한시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는데요. 오는 14일까지는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환불 방법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1: 네, 모바일 앱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는 앱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환불 금액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는 카드를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스타벅스는 환불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일부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매장에서는 실물카드 판매가 잠정 중단됐고요. 스타벅스 앱에서는 카드 간 잔액 이전 기능을 일시 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0: 예, 환불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일요일이죠. 오는 14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 경기 만에 4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야구장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0: 관중들이 이제 늘어난 만큼 쓰레기 양도 많아졌겠네요.
1: 네, 서울 잠실구장의 경우 일반 폐기물 발생량이 2023년 약 214톤에서 지난해 약 497톤으로 무려 132%가 증가를 했는데 같은 기간 정규 시즌 관중은 약 37%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관중 증가율보다 폐기물 증가율이 4배 가까이 높았던 셈입니다. 전국 9개 구장으로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전체적으로 관중은 약 52%가 늘었지만 일반 폐기물 총량은 약 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관중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쓰레기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대책이 있을까요?
1: 지난 2023년 KBO와 10개 구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일회용품 감축, 다회용기 확대 등 5개의 이행 사항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 야구의 심장, 도쿄돔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뚜렷한데요. 이 도쿄돔은 음식물부터 플라스틱컵, 병뚜껑까지 따로 버릴 수 있게 쓰레기통이 체계적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반면에 국내 야구장은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서 쓰레기통 자체가 부족해서 분리수거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0: 예,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쓰레기 문제에 대한 뭐 투자도 고민도 함께 더 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상하기 쉬운 농수산물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합니다.
0: 날씨가 더워지면은 음식관리 진짜 중요해지죠?
1: 네, 맞습니다. 이번 안전관리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서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간 생산,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사례가 많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0: 예.
1: 특히 온라인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점검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부산과 강원 등 이 주요 해수욕장과 항포구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서요. 횟집과 수산시장 수족관 물 500여 건에 대한 비브리오균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고 해요.
0: 그러면 무더운 여름에도 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요. 가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1: 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도 여름철 식품 보관과 위생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곡류와 견과류는 가급적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요. 땅콩처럼 껍질이 있는 제품은 껍질째 보관을 하는 게 곰팡이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회처럼 날것으로 먹는 수산물은 깨끗한 물에 2, 3회 정도 잘 씻어주시고요. 칼과 도마도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수산물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0: 예, 여름철 건강한 식생활 위해서 식품 보관법, 위생 관리 이거 꼼꼼히 신경 쓰자고요.
1: 네, 8234번님, 한국 프로야구 최소 경기 400만 관중 축하 축하.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은 12연패라 슬픈 현실이에요. 내일 문학경기장 가는데 부디 이겼으면 다들 쓰레기도 잘 치우고 오자고요.
0: 네, 쓰레기 뭐 치우는 건 잘 치우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잘 분리수거하고 하는 환경들이 좀 마련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인성님이 야구장 요즘 티켓팅해서 가기도 어렵지만 가끔 갈 때마다 아이들 민망할 정도로 쓰레기 문제 심각해 보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자기가 만든 쓰레기 잘 처리하자영.
1: 하자영. 네, 2816번님 지난 주말에 야구장 다녀왔거든요. 근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이 몇

0: 곳 없어서 네. 버리고 나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야구장 다회용기 할인 이벤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모여서 노력들이 모여서 깨끗하고 건강한 응원 문화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깨알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밤만 맞춰도 성공인 개콜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할게요. 슈프림 팀의 나만 모르게 피처링 윤미래 노래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내일은 깨알뉴스 하루 쉬니까요.
0: 네.
1: 예, 민정 리포터도 투표하면서 좀 쉬세요.
0: 저도 내일 투표하러 갑니다.
1: 네. 우리는 목요일에 보자요.
0: 목요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0: 랄랄라 반반 다 같이 만점 야호를 외쳐보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릴 거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요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했을 경우에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오늘은 비타민 음료 쏘겠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퀴즈 문제 어렵죠? 난도 높은데 굿모닝 FM 방송에 나왔던 내용 위주로 일단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반한 퀴즈 나왔죠?
0: 아유 귀여워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생일날 퀴즈 도전하러 왔습니다 맞점 야호
0: 반가워요 아 생일이에요 생일
2: 아 네 제 생일이고 아하. 이제 딸애가 지금 수빈이가 해줬어요
0: 아 수빈이 목소리 네. 엄청 씩씩하다 수빈아 아, 네. 멋지다 야 수빈아 그렇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 삼촌 사랑해요
0: 어 나도 삼촌 사연 좀 읽을게 매일 굿모닝 FM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아, 오늘 아내 생일인데요. 꼭 반반한 퀴즈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용기내어 신청합니다. 사실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평생 고맙다라는 말도 잘 못하는데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말하고 싶네요. 양수영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항상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예전에 테디를 홍대 오락실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셔서 항상 응원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남편분이 신청을 해주셨군요.
2: 아 네. 네.
0: 어, 남편분이 근데 표현을 잘 못해요 원래는.
2: 네, 저를 말 많이 안 하는 편이고.
0: 진짜?
2: 아 근데 제가 원래 본인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 네. 그래서 며칠 전에 결혼 9주년이라고 이렇게 남편이 막 신청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나 이런 거 선물로 좀 받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 제 이름으로 신청한 지는 오늘 알았어요.
0: 아 그렇구나.
2: 네. 야,
0: 그래도 글 보니까 엄청 다정한데.
2: 아 네.
0: 마음속에 다정함은 있는 분인가 봐요.
2: 네. 제가 그걸 잘 기억해야겠네요.
0: 아. 아 일단 오락도 좋아하시는 것 같네. 홍대 오락실 거기 오기 쉽지 않은데.
2: 네, 거기서 예전에 봤다고 철권인가요?
0: 맞아요, 맞아요.
2: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0: 오락실이 홍대 엄청 후미진 곳에 있었거든요.
2: 아,
0: 그 굳이 찾아와야지 갈 수 있는 곳인데, 야 여기서 네. 봤었구나.
2: 네.
0: 그래요, 동갑내기 남편을 또 네. 예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양재영님.
2: 아 네.
0: 생일인데 혹시 받고 싶은 선물 있나요?
2: 어제. 사실 남편하고 이제 맥주 한잔 하고 꽃다발도 사들고 왔더라고요. 약간 전야제 느낌으로 다 해서
0: 다 했구나.
2: 네.
0: 근데 이거
2: 그리고 캠핑 좋아해서 제가 제가 샀어요 이미 캠핑 용품을.
0: 아 사고 이거 내 선물이야 이렇게.
2: 아 네. 아,
0: 셀프 구입을 하셨구나. 최고다 최고.
2: 아 네네. 네.
0: 그게 최고예요. 예 네, 남편 입장에서도 그게 더 마음이 네. 편합니다.
2: 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현명하게 또 우리. 수빈이?
2: 아, 네.
0: 예, 그, 수빈이랑 함께 또.
2: 네, 딸은 수빈이고, 네. 아들은 주빈이에요. 네.
0: 아들 뭐라고요?
2: 아들은 주빈이요.
0: 주빈이, 아, 수빈이 주빈이 네. 이렇게 있구나.
2: 네.
0: 수빈이 주빈이와 함께 이렇게 네 가족 아주 또 예쁘게 살고 계신데 퀴즈 이것도 성공으로 딱 매듭이 지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2: 네.
0: 자신 있으신가요?
2: 너무 긴장해.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0: 안 돼. 자,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긴장 풉니다. 하나, 둘, 셋.
2: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볼게요.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준비되셨죠?
2: 네,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37 더하기 63은?
2: 99.
0: 100. 100이었어, 100. 100. 아, 괜찮아요. 자, 심호흡 한번 하고, 심호흡 한번 하고.
2: 네, 아,
0: 자,
2: 네.
0: 사실에 근거가 없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사실.
2: 무근.
0: 정답. I feel so cool, cool, cool. 눈을 씻고 찾아봐도 cool, cool, cool.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그룹은?
2: 시스타?
0: 정답. 휴. 독일을 영어로 하면?

0: Germany.
1: 정답. 생존자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이 대사가 나온 공유 정유미 주연의 좀비 영화 제목은
0: 부산행.
1: 정답. 찜통 더위는 습도가 높은 더위일까요? 낮은 더위일까요?
0: 높은 겁니다.
1: 높은 더위.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0: 시아버지.
1: 정답.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조선소 그리고 리센누 원희가 유명한 경상남도의 섬은 하나.
0: 거제도?
1: 오, 정답. 음악에서 음의 길이를 짧게 줄여서 음을 하나하나 끊어서 연주하는 기법은
0: 스타카토.
1: 정답. 조선 제19대 왕인 숙종의 왕비로 장희빈과의 권력 다툼 끝에 폐위되었다가 다시 왕비가 된 인물은
0: 인현왕후?
1: 오, 정답!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산수만 잘했습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열 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리셨어. 아홉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0: 끝났어요.
1: 아, 뭐야? 어려운 문제 다 맞히고.
0: 어머
1: 긴장해가지고 이 첫 문제 틀린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되니까.
0: 심지어 제가 지금 종이 써놓고 써놨거든요. 이거 37, 63.
1: 아 근데 뭐 상식 박사시다 진짜. 와 김현희님이 아이 응원이 너무 귀여워요. 생일 축하드리고 퀴즈 성공도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다들
0: 네,
1: 축하 인사 예,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홉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어머 수빈이 지금 난리 났다. 자
0: 네.
1: 재영님.
0: 네 마지막 멘트 하고 싶은가 봐요.
1: 아 그래요? 아, 그럼 끝으로 네.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이 수빈이한테 넘겨요?
0: 아
1: 짧게 제가, 하시고 수빈이 제가, 넘겨주세요. 예.
0: 아 네 잠시만요.
2: 태희 삼촌 네. 사랑해요.
1: 나도 사랑해 수빈아. 아이고 수지모. 재영님.
0: 네.
1: 끝으로 한마디 하세요.
0: 아 네 우리 가족들 특히 남편 네 제가 말. 저도 말은 잘 못하지만 네, 많이 사랑하고 아낀다고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1: 울컥울컥하죠 말로 꺼내면.
0: 네.
1: 예, 오랜만에
0: 네.
1: 꺼내.
0: 아, 처음부터 눈물이 날 것
1: 그러니까.
0: 같아가지고.
1: 네. 마음 꺼낸 김에 많이 표현하는 네.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재영님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네. 생일 축하드려요.
0: 네. 테디 늘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보내드려요. 안녕.
0: 네.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3: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이거 어떻게 하지? 정답을 해야 되나 그러면? 문제 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은요 1913년에 문을 연 부산광역시 서구의 이 해수욕장인데요. 해상 케이블카와 거북섬으로 유명하고 아름다운 해안 풍경 덕분에 동양의 나폴리라고도 불리는 이 해수욕장은 어딜까요? 힌트를 드리면은 또 아까 사투리 어색하다고 하셔가지고 예, 다시 한번 부산 사투리로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 힌트 갑니다. 마 피디 양반 아, 잘 안 되는데 정답송 더 퍼뜩 정답송을 더 예? 정답송 더 좀 일로 더 예, 힌트 때문에 억지로 한 거예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특별히 문화 선물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10분께 영화계의 전설 스티븐 스필버거 감독의

SF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정답송 바뜩마 띄워드립니다. 내 동생 송도희, 송소희님의 나도 드림 듣고 입시대.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3: 목포 신안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4: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렐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5: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짧은 짧은 짧은 우적 우적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더물어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1913년에 개장한 대한민국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 정답은 바로 부산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김민자님께서 정답 송도. 송도 해수욕장서 치맥 한잔 하고 싶네. 예. 아 좋네. 예. 좋아요. 7059번님이 정답 송도 해수욕장 아인겨. 저는 송도에서 일하고 있지요. 올여름 송도 많이 찾아주이소. 아 그러세요. 송도에 계세요. 송도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좀 몇 개의 지명으로 있습니다. 흔하다면 좀 흔해졌는데 부산뿐만이 아니라 인천, 포항, 창원 등에도 송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부산 송도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10분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내일이 벌써 2주년입니다. 언어 유의. 이야 진짜 오랫동안 언어 유의의 든든한 코너 주기로 지킴이로 네. 있어 주셨네요.
2: 네.
1: M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이야 벌써 2년이에요.
1: 내일이 와. 언어 유희 2주년인데 미리 말씀드린 게 선거 네. 특집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 네네네. 언어 유희는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라
2: 네.
1: 오늘 네. 예 2부 데이로 아. 예, 미리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축하드리고요.
2: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우리 굿모닝 FM 가족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제작진들 우리 테디 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아. 참 많이 배웠고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우리 휴전 아나운서 아니었으면 언어 유희 이렇게 네. 오래 못 끌고 왔어요. 진짜로.
2: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제가 굿모닝 FM 이 코너로 라디오를 입문했어요. 계속 라디오를 못하다가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라디오 분들한테 이제 저 라디오도 합니다.

0: 라는 거를 이제 알린 그런 코너라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네, 될 때까지 예.
1: 뭘 될 때까지
0: 될 때까지 해야지
1: 뭘 될 뭐. 때까지 해야 도대체 뭐
0: 잘릴 수도 있고
1: 아유
0: 파리 목숨이에요
1: 뭔 소리예요 언어 유인은 이유전 아나운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 금요일에는 이유전 아나운서가 직접 네. 언어의 어원을 네 직접 대본을 써서 와서 주시는 거예요. 찾아서 네. 와주셨고
0: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1: 아, 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지.
0: 네네.
1: 예, 지금 또 갑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0: 새로운 PD들이 왔던데.
1: 긴장해요 지금.
0: 긴장해야 된다.
1: 긴장 바짝 해요. 지금 잘해야 돼. 거의 네. 오디션이다 지금.
2: 오디션이야.
1: 오디션 옷차림 왜 이래?
2: 진짜.
1: 엎드려봤자
2: 무서워.
1: 오늘 시작해볼까요?
0: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3: 여보, 여보.
0: 왜 이렇게 세?
3: 카드값 이게 뭐야?
0: 아 미안. 아 이번에 좀 돈 쓸 일이 많았어.
3: 아우 저 웬수 진짜. 뭐야 내 아이크림 누가 썼어? 이민순! 넌 또 엄마 거 훔쳤었니?
4: 엄마 미안. 아 내가 새로 사면 좀 덜어줄게.
3: 저 웬수 아유 진짜 내가
4: 엄마 힘내.
3: 역시 나를 생각해주는 건
4: 역시 진짜
3: 우리 희들이밖에 없네. 아유 일로와 아유
4: 내가 최고지.
3: 아유 사람 말하는 거 같은 거 봐 이거 봐. 가만히 있어보자 휘돌이 년 휘돌아 일로와 똥 여기 싸면 어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유 진짜 이 웬수들 아유
4: 왜? 아 최고라다니 아, 웬수 아니고 원수
3: 뭐야?
4: 왜? 바보 왜?
0: 망했다
1: 뭐야?
0: 아니 지금 몇 개 한 거예요 지금?
1: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 개의 흉내 잘 내야죠 개가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마지막 메시지 안 들리고 끝났잖아요
0: 어?
1: 지금 청취자들이 다 머리에 물음표 띄우고 있잖아 지금. 뭐야 이거 뭐지?
0: 자 들어보세요 자
1: 내 짜증만 남았잖아 아니,
0: 들어봐.
1: 지금
0: 들어봐
1: 예.
0: 우리가 유의할 우리말 웬수 원수입니다
1: 아 원수라고 어떻게 했었어요?
4: 원수
1: 아 했었어?
4: 원수
0: 했어
1: 아, 진짜 안 들렸다
0: 했어
1: 아, 오케이
4: 원수
0: 자 오늘 상황극에서 엄마 태수는요 남편과 딸 반려견이 사고친 걸 보고 웬수야 웬수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에 반려견 휘돌이는 웬수가 아니라 원수야 왈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표준어는 당연히 원수겠지 네 원수입니다
1: 예.
0: 자 원수 뜻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웬수는 사실 원수의 사투리입니다
1: 네,
0: 보통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 좀 상대방이 얄미울 때 아이고 이 웬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미움과 애정이 뒤섞인 표현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1: 아유 웬수
0: 내가 들었을 때 아니었는데
1: 애증
0: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웬수를 단순히 원수의 사투리라고만 설명하면 이 웬수의 미묘한 뉘앙스가 좀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이 원수랑 웬수 이게 좀 다르잖아요
1: 예.
0: 네. 이 웬수는 공식적으로 어쨌든 원수의 사투리 정도로만 설명이 되어 있다는 점 그냥 기억해 주세요
1: 아 알겠습니다
0: 표준어는 원수다
1: 원수라고 하면 진짜 너무 척을 진 것 같고
0: 그래요 너무
1: 내 안에 있는데 너무 미운 사람은 이제 웬수 정도
0: 그러니까.
1: 하는 것 같은데
0: 웬수는
1: 있죠
0: 웬수는 많죠
1: 많지 원수도 있어요 원수도
0: 아 원수는 제가 이제 회사원이라 밝힐 수가 없어요
1: 아 있긴 있구나
0: 있죠
1: 아
0: 웬수는 진짜 많고
1: 원수는
0: 별로 없고
1: 제일 미운 점이 뭐예요 제일 미운 점 그 얘기하면 들키나? 들켜. 알았어.
0: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
1: 아, 예. 침을 자주 뱉는 라마 같은 분이 또 있네.
0: 진짜 히드라야.
1: 아 그럼 독성도 있네.
0: 저는 웃거든요.
1: 네.
0: 네. 웃는데도 뱉더라고요.
1: 하하.
0: 아이,
1: 조심하세요 진짜.
0: 누구냐?
1: 진짜 나한테 뱉기만 해봐. 난 막 이름 얘기한다.
0: 아 진짜.
1: 2788번님이 언어유희 2주년이면 이유준 네. 상병 이제 전역하나요? 그렇네.
0: 오늘 마지막 시간.
1: 아니 근데 이유준 상병이 2년이나 됐는데 병장 못 딴 거면
0: 네.
1: 사실 약간 유급 같은 거라
0: 누락이라
1: 진급 누락이라 좀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될 때까지.
1: 내일은 이제 선거 특집 방송으로 하루 쉽니다.
0: 네.
1: 희준 아나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0: 아유 아닙니다.
1: 내일 푹 쉬시고요.
0: 네.
1: 자, 웬슈타인 아니 원슈타인이죠.
0: 네.
1: 릴보

0: 원슈타인, 릴보이 등이 함께한 프리크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한미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 협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도 어제 한국에 도착을 했죠.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4부로 넘어가면 화요일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스페셜 DJ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아유 고마운 안나와 함께 해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식물 차르기 휴렉, IS 동서, KB 국민은행, 포스코 ENC,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0: 카레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8시 15분 40초 41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테디 오늘 미니에 네. 제주에 부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런 메시지 많이 보이더라고요.
5: 어, 맞아요.
6: 네, 오늘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남부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오고 중부로 갈수록 덥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남해상에는 풍랑특보와 태풍특보가, 제주와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에 최대 80mm, 울산에도 10에서 40mm, 경북과 전북 남부도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 오후부터 하늘 차차 개겠는데요. 반면 중부지방은 하늘 맑은 가운데 고온 다습한 바람이 계속 유입되면서 서울 33도, 춘천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지난주에 또 우리 안나 씨와 함께
1: 네.
0: 예,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는 이끌지 않았고요.
0: 네.
1: 허안나 선생님과 김나진 선배님이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0: 아, 안나 씨는 사실 이 뉴스 얘기할 때 좀 긴장도가 있는데 전화 연결로 하셔가지고
1: 네, 많은 말을 시키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제가 무슨 말을 시켰다고
0: 아, 그래서 든든하게 두 분이서 잘 이끌어주셔서
1: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예, 감사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그나마 좀 편안하게 저랑 가시죠. 어떤 좋아요.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51동, 70동, 이번엔 56동. 두 번째 키워드 킥오프, 마지막 키워드는 단검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51동, 70동, 이번엔 56동입니다.
0: 51동, 70동, 56동이 뭐죠?
1: 네, 2018년, 2019년 그리고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선 폭발 사고가 있습니다. 아. 있었습니다. 51동은 2018년에, 70동은 2019년에, 56동은 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물입니다.
0: 아우. 구체적인 사고 내용 좀 전해주시죠.
1: 네, 어제 오전 11시쯤 대전 유성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인력 100여 명, 장비 30여 대가 투입돼 2시간

0: 건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6동인데 이게 이제 세척 공실이라고 하네요.
1: 네, 56동 세척 공실. 로켓 추진제를 만들 때 사용한 공구에 남은 화약을 제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바로 그 공정 중에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계자로부터 건물 도면 등을 확보해서 자세한 화재 원인 등 조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예, 그런데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건물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곳 아니었다고요?
1: 네, 그랬다고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자체는 해마다 화재 안전조사를 해서 소방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요. 이번에 폭발이 발생한 건물은 면적이 좁아서 소방법상 보고 의무가 없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에서도 화약을 처리하는 세척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건물 면적이나 공정의 난이도로 위험 정도를 파악해서는 안 됐고 화재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 예,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는 과거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51동 충전 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로켓 추진체에 넣던 고체 연료에 불이 옮겨붙어 폭발하면서 5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습니다. 불과 9달 뒤인 이듬해 2019년 2월 70동 2형 공실이었습니다. 추진체에서 빼내던 화약이 폭발했고 3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7년여 만인 어제 다시 이번엔 56동 세척 공실에서 폭발 사고로 또다시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겁니다.
0: 예, 아주 무거운 소식입니다.
1: 네.
0: 같은 곳에서 폭발 사고가 반복하고 있다라면은 이제 대책이 반드시
1: 그렇죠.
0: 필요하죠.
1: 네.
0: 아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킥오프입니다.
0: 오늘 서울에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 분야 협상이 열리죠?
1: 네, 안보 분야 어떤 협상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0: 네.
1: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큰 외교 행사가 있었죠. 에이펙 정상회의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경주에 왔었는데요.
0: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진행이 됐죠.
1: 네, 그랬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또 안보 분야의 여러 현안 논의됐는데요. 당시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그리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한미가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 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은 바로 진행되지는 못했잖아요.
1: 네,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이후로 7달 넘게 흘렀는데요. 그동안 대미 투자 조율 문제, 또 쿠팡 논란 불거지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협상 시작되는데 첫 협상이고요. 늦어진 만큼 바로 실무 협의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 1차관을, 미국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수석 대표로 양측 모두 범정부 대표단이 협상에 나섭니다.
0: 네, 한미 범정부 대표단.
1: 네.
0: 그럼 이들은 구체적으로 뭘 두고 협상을 하게 될까요?
1: 네, 쟁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먼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어떻게 받아올 건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으로선 한국에 제공한 핵연료가 다른 의도로 전용되거나 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안도 고심할 거고요. 우리는 고심하는 미국을 여러모로 안심시키고 또 설득해야 하는 거죠. 우라늄 농축 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협상이 끝나면 서로 어느 정도의 공감대, 또 어느 정도의 이견이 있는지 좀 뚜렷하게 확인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그걸 바탕으로 향후 협상의 로드맵을 짤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0: 예, 협상이 끝나면은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1: 네.
0: 소식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1: 네.
0: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단검입니다.
0: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른바 단검 발언,
1: 네.
0: 파장이 있었습니다.
1: 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 뭐라고 했나 먼저 보면요. 중국이 그들의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단검인 한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0: 중국의 동쪽 해안에서 보면 단검인 한국이 보인다, 이런 말인가요?
1: 네, 동아시아 지도를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면요. 브런슨은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에 비유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발화자가 주한미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한국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중국을 견제 또 경계하는 뜻을 감추려 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런슨의 이런 발언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해엔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

0: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1: 주한미군 사령관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뭐 드러내고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발언 등을 두고 주권 국가인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임의로 규정 또 표현해서 외교적 긴장을 조성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청와대는 지난 주말 브런슨 사령관의 1년의 대외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대외 발언은 이번 단건 발언 외에도 브런슨의 잇단 돌출 발언을 모두 겨냥해서 사실상 유감의 뜻을 표한 걸로 풀이됩니다. 또 우리 정부는 외교 안보 채널을 가동해서 브런슨 사령관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한 걸로도 전해졌어요.
1: 예, 중국도 반발을 했는데 네. 주한 중국 대사관이 나섰습니다.
0: 네, 중국은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직격했습니다. 귀하의 발언은 확실히 선을 넘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브런슨을 향해 워싱턴 승인은 받았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방식에 대해서도 역시 지적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주재의 자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언론을 상대로 미국을 비판하는 게 적절하냐, 이건 외교적 절제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한 번은 실수, 우연 또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의 핵심 한 줄은 반복된다면 의도이고 필연입니다.
1: 아, 의도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데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이제.
0: 네.
1: 양승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0: 네, 다 목요일에 뵐게요.
1: 목요일에
0: 다음
1: 오게...
0: 주에 뵙고 싶었나 봐.
1: 안 돼, 안 돼. 목요일에 오셔야
0: 뵙겠습니다.
1: 돼요. 예.
0: 네.
1: 자, 보내드리면서 에스파 신곡이죠. 레모네이드 띄워드리고요. 고민박사 화한나 안나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FM for you.
1: 목포 신안 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0: 김철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오늘 도로 상황 그래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정체가 심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 부근에 사고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 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도 광진구 일대 지체고요. 이후로 한남동 일대로 길지 않게 밀려 있습니다. 반대강 동쪽으로도 오늘은 정체가 심하진 않은데요. 강변북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청담대교는 북에서 남쪽으로 밀리는데 사고가 있어서 여파 받고 있고요. 반대 방향 분당수서로 북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도 오늘 많이 밀리진 않고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도로 송내북은 양방향 지체고 광암터널에서 송파 쪽으로 8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gentlemen, the posse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박사!
2: 박사!
1: 박사!
2: 박사!
1: 국민 모두 박사! 라! 호환! 호환! 국민 박사! 호환! 나!
3: 마음 편하죠 그 자리.
2: 아
3: 마음 편하지.
2: 여기가 내 자리다.
3: 너무 고마워. 초전 박살 모드로 고민 박멸.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지난 한 주 굿모닝 FM 제대로 뒤집어 놓고 가셨어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아, 예. 반갑습니다.
3: 아, 스페셜 예. DJ를 또 해주셔가지고 네, 든든하게
2: 좀 쉬셨나요?
3: 집에서 못 쉬고 걱정돼가지고 계속 듣게 되고.
2: 아니 심지어 매니저님도 오빠 예. 매니저님도 아침에
3: 아,
2: 걱정돼서 들었대요.
3: 우리 준수 팀장이 사실상 휴가거든요.
2: 아 그렇구나.
3: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니까.
2: 그러니까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걱정돼서 들으셨대요.
3: 눈이 떠져. 눈이 떠져.
2: 그래 억울하다 억울해.
3: 그래서 이렇게 눈이 떠진 김에 내가 다 들어야지 했는데 네. 김나진 선배가 이제 DJ 하실 때는 네. 마음 편해 이제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2: 아이 세상에
3: 잘 잤어.
2: 아이 세상에 어. 네
3: 재밌었죠?
2: 어 재밌었어요. 네 저에 대한 그런 시험이 좀 있었죠.
3: 아 좀 있었어.
2: 네 그 저도 인간이었고
3: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2: 일어나는 거 거의 한 시간 반을 더 일찍 일어나는
3: 맞아요,
2: 거니까.
3: 맞아요.
2: 예. 네. 그래서 저도 역시 예, 사람이니까 일어나더라고요.
3: 그랬어요. 네. 명언이 진짜 많이 생겨났습니다.
2: 아, 예. 예.
3: 아메리카노 들려드릴게요. 겨울 경찰청. 맛쟁이 신자. 맛쟁이 신자는 진짜.
2: 예. 맛쟁이 신자.
3: 요거는 좀 꾸며볼만해. 요거는 좀 저희가 차용을 하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3: 신사는 좀 예. 젠틀한 느낌이고 신자는 네.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 어,
2: 음식에 미친 사람.
3: 미친 사람들.
2: 맞네. 신자.
3: 그게 내 예, 종교야. 예. 음식이 내 종교. 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마스쟁이 신자 나 봤냐.
2: 그만하세요 오빠 이제.

0: 놀리는
1: 그만
0: 거
1: 놀리세요.
0: 재밌어가지고. 놀리는 거 재밌어가지고.
1: 예. 다들 막 신나가지고 나 물어뜯고.
0: 그거 하려고 지금 청취자들 미리 기다리고 깔고 있어. 하는 거예요. 예.
1: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문자도 안 보내다가 뭐 틀리잖아. 그럼 새싹 문자 엄청 올라와요. 진짜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사람들.
1: 겨울 경찰청은 진짜. 예. 예.
0: 지금 해봐. 지금 해봐요 다시. 서울 경찰청.
1: 서울 경찰청.
0: 아 진짜 좀 된다 그래도.
1: 서울 경찰청.
0: 저도 안 됐어요. 이게 DJ 처음 할 때 네. 아침 방송은 이제 리포터님들 불러야 되는데 서울 경찰청은 진짜 잘 안 돼.
1: 좀 그 발음이 힘들죠.
0: 경을 경 편하게 해야 돼.
1: 서울 경찰청.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
0: 편하게 하면 좀 해. 경찰청 서울... 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야.
1: 서울 경찰청.
0: 자, 고민 박사로 왔나? 편하게 갑니다.
1: 좋습니다.
0: 신나게 날아봅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자,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 저한테 다 털어놔주세요. 고민해결사 저 허한나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박사 허한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긴 고민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녹용 홍삼 선물세트를, 고민 하이패스에 소개된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들려드릴게요.
0: 아저씨 오늘 고민사연 주인공 긴 고민 소화해봐야죠. 누구예요?
1: 네, 오늘 고민의 닉네임은요. 차별하지 맙시다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차별을 당하셨길래 이런 닉네임을 지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확인해볼게요.
0: Let's go. 회사에 남자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요. 같은 남자가 봐도 키도 훤칠하고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덕분에 여자 직원들 뭐 난리가 났었죠. 분명 제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는 이랬거든요.
2: 아니 호경씨 저번에도 분명히 알려줬는데 또 물어보면 어떡해요?
0: 완전 까칠. 트라우마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잘생긴 신입이 좀만 허둥지둥 하면요.
2: 희준씨 아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봐.
3: 아니 잠깐만 안나씨 바쁘다고 하지 않았나? 휘진 씨는 내가 좀 여유있으니까 알려줄게. 자기는 볼일 봐봐.
2: 아니야 정말 괜찮아. 나 완전 지금 한가한데.
3: 아닌데.
2: 휘진 씨는 내가 챙길 테니까 태순 씨는 저기 민기 씨나 챙겨.
3: 민기 씨 잘해.
2: 아니야 민기 씨를 챙겨.
3: 자 일로 와요.
0: 서로 막 알려주겠다고 막 생 난리를 피우는 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 옆에서 보는데 막 어이가 없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신입 갈수록 일은 또 너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딱 했더니 여자 직원들이 막 달려와서는요.
2: 아니 잠깐만 신입이잖아. 아, 좀 봐줘요.
3: 아 우경씨 살살 좀 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딨어.
0: 한마디씩 막 이렇게 못하고요. 또 점심 메뉴 고를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분명 예전에 제가 떡볶이 먹고 싶다 했을 때는 칼로리 많다고 막 살찐다고 절대 싫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신입이 분식 먹고 싶다 했더니만
2: 분식 너무 좋지. 분식 킬러잖아. 떡튀신 어때요?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딱이다 딱이야.
0: 저기 다들 분식 막 살찐다 싫다 하셨지 않나요?
2: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칼로리가 높다는 거지. 원래 맛있는 건 다 칼로리가 높아.
0: 이런 식이에요. 와 진짜 안 잘생긴 사람 서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다고 서운하다고 한마디 하자니까 또 그것도 쪼잔해 보일까봐 걱정되고요. 이거 그냥 웃어 넘기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야, 진짜 이런다고? 사연 보내주신 차별하지 맙시다 님께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1: 네.
0: 자, 오늘 사연은 회사에 이제 여자 직원들이 있는데 선배님들이고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또 터줏대감처럼 있으신데 내가 신입일 때와 너무 다른
1: 그때는
0: 모습으로.
1: 엄청
0: 그렇게 혹독하게.
1: 그렇지.
0: 업무 진짜 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니 여기는 그냥 아주 그냥 아 잘생긴 신입 사원이 오니까 친절해 보였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1: 네.
0: 안나 씨는 어때요?
1: 아 잘생긴.
0: 그러니까 약간 자기도 모르게 차별이 돼.
1: 차별이 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잘생겼다기 뭐. 보다는 좀 제 타입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0: 그렇지.
1: 네, 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얼굴들.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왔어?
0: 미소로 맞아줘. 일단 미소로 맞아줘.
1: 밥 먹었어?
0: 먹었어?
1: 뭐 맛있는 거 사줄게. 힘든 거 없어? 이러고 다른 친구들 뭐 준비 왜 안 해 왔어?
0: 아, 왜 웃음이 없어요?
1: 웃음이 안 나던데.
0: 눈이 왜 이렇게?
1: 그리고 이제 좀 저희는 직업 특성상 갭 차이가 커요. 중간 친구들이 없고.
0: 그랬네.

0: 예. 네. 그렇네요, 또.
1: 예,
0: 네,
1: 아주 좋은 친구들과.
0: 어쨌든 그 취향이 확실히 갈리는 타입이에요.
1: 예, 네, 아주 중간이었기 있네요. 때문에 예. 이게 얼굴이 확확 바뀌어요.
0: 아, 지금 잠깐 모사를 해줘도 광대 그 네. 위치가 너무 달라. 한 5cm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1: 제가 봤을 때는.
0: 위와 아래가?
1: 그 당시에 제가 일을 잘했던 이유가 그런 환경에서 정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0: 아, 정말 치열하게 네.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었군요. 네. 자, 다시 사연 얘기로 돌아옵니다.
1: 아, 근데 우리 오빠도 네.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좀 귀여운 후배들이 들어오면 좀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되잖아, 말투가.
0: 저는 다 경쟁자예요.
1: 에?
0: 가수는 후배란 게 없습니다.
1: 진짜?
0: 어, 말만 후배지 뭐 걔네들 나랑 경쟁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1: 아, 나도 웃음 경쟁을 하지만 아, 맞네. 왜냐면 나는
0: 우리는 차트가 나오잖아.
1: 아,
0: 차트가 나오잖아.
1: 우리는 또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0: 그리고 거기는 협업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한 코너를 같이 살려야 되잖아요. 아, 이건 다르다고. 아,
1: 경쟁자로 보는구나.
0: 여기는 그냥 우리 회사에
1: 아,
0: 내가 플레이어고.
1: 아, 그렇구나.
0: 쟤도 플레이어인데. 아, 어떻게? 근데 그런 건 뭐 그냥 하는 얘기고.
1: 아, 그래도 조금 저기 덜할 때가 있죠. 화가 좀 덜 날 때.
0: 아,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늘 네. 단정하게 입고 다녀라.
1: 어.
0: 그게 이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게 그게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걸.
1: 왜 저를 그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0: 어? 아니야, 나 거울 본 거야, 거울.
1: 거울이 어딨어요, 지금?
0: 아니, 안나 씨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야.
1: 아, 그런 거예요?
0: 네, 나는 세수도 안 하고 오잖아요. 선글라스 낄 땐 세수 안 한 날이잖아.
1: 아, 저도, 전 매일 안 해요.
0: 아니, 그게 우리 왜 TMI로 다 지금 밝혀가지고.
1: 네.
0: 미안합니다. 여러분, 씻고 와요.
1: 네. 네, 얼굴에 냄새 안 납니다.
0: 물은 묻힙니다.
1: 네. 예.
0: 자,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외모로 좀 차별하는 거. 근데 이게 드러나. 아,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긴 합니다.
1: 근데 우리 사연자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기들도 알잖아. 누가 예쁘고 누가 잘생긴지 알잖아.
0: 그렇지.
1: 이건 본능적인 거라고 전 봐요. 근데 우리 본능에 거스르고 뭐 좀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본능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0: 본능이죠. 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어찌 보면 본능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절제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 이게 이제 서운한 거지.
1: 근데 그 절제가 안 되는 거 어떡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개그맨들을 이제 막 이제 그 녹화 끝나고 난 다음에 네네. 오늘의 뭐 잘못된 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어. 근데 너무 높은 선배님들은 먼저 가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현역에 이제 이렇게
0: 그렇지,
1: 지금 막내들 막내 기수들이 모여서 오늘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라는 거야. 왜? 오늘 안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밖에 땡땡 선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0: 아, 그건 잘생긴 선배예요?
1: 아니, 그럼. 예쁜 애들이 많은 기수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위키수 선배가 빨리 끝내라고 하면서
0: 아, 뭐 사준다고? 밥 사준다고?
1: 아니, 그냥 문 앞에서
0: 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고?
1: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허둥지둥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러시는 거지 막 이러면서.
0: 그 이분 후배 안나 씨도 있잖아요.
1: 아 이제 저 그러니까,
0: 미녀 개그우먼으로 데뷔하셨잖아요.
1: 저는 한참 이제 나중이고.
0: 아 나중이야?
1: 그 새로 들어온 그 예쁜 기수가 있었어요.
0: 아 후배들 중에.
1: 오. 야. 그게 사람의 본능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0: 티가 그렇게 나네.
1: 에 난다니까요.
0: 아 그 한두 명 때문에 뭐 여러 지금 힘들다 지금. 여러분들 반응 좀 보겠습니다.
1: 장수영님이 잘생긴 신입 이 못하면 더 좋죠. 전 알려주는 거 좋아합니다. 난리도 아니야.
0: 여러분들 똑같네요. 여러분들.
1: 우리 잘생긴 신입을 일 못했으면 좋겠어.
0: 여러분들 아주 그냥 똑같아. 이거 목소리 톤 대박이네요.
1: 약간 수지를 따라하려고 했는데
0: 예,
1: 좀 똑같아. 비슷한가요?
0: 예, 비슷해.
1: 난리도 아니야. 약간 그 햄버거 낀 목소리.
0: 실장님 네. 같아 진짜. 네. 5232번님이 남편이 잘생기면 아무리 화나게 해도 얼굴 보면 금방 풀리잖아요. 뭐 다 그런 거죠. 크크크.
1: 맞아요. 이거는 정말 진짜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첫사랑 친구가 그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었어요.
0: 예.
1: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망나니였거든요.
0: 예.
1: 근데도 화가 안 나. 막 화가 났다가 얼굴을 보면
0: 좀 풀려.
1: 아, 좀이 아니라
0: 많이 풀려?
1: 어이, 이리 오십시오.
0: 아 정말.
1: 지가 식사를 사겠습니다요.
0: 아 예은 PD 어때요? 그렇게 돼요? 아 그런 게 있어? 그랬네.
1: 있다니까요.
0: 그래.
1: 이게 어쩔 수 없어. 본능이에요.
0: 이게 왜냐면은 우리 작가들도 네. 그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잘생긴 친구들 사진 보거든요.
1: 진짜요?
0: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따뜻한 말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내 존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가끔 얘네들 실수해서 막 그러기도 한데 그냥 네네. 얼굴 보고 웃어.
1: 어머.
0: 스트레스가 풀리나 봐.
1: 갑자기 고개를 숙이네요. 뭐 죄 지은 사람처럼.
0: 머리를 저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1: 저 사람이네요.
0: 저 사람도
1: 마스크 끼고 온 사람?
0: 또 있어요. 저기 막내.
1: 아, 저기

0: 안 보이는 사람.
1: 네, 막내 있어요.
0: 안 보이는 사람은 지금 본인이 그 한국 주식 하는데 많이 오른 그 기업의 주주라면서 그렇죠. 어깨가 뽕이 잔뜩 올라갔더라고요.
1: 삼땡 말고.
0: 네, 삼땡 말고.
1: 엘땡에 올랐어요. 엘땡.
0: 엘땡 대주주래요 지금.
1: 그러니까.
0: 예. 지금 자칫하면 뭐 라디오 그만둔다고 막 난리가 났어.
1: 근데 그런 웃음은 슥 웃는 웃음이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잘생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보면 한방 웃음 줘요.
0: 맞아요.
1: 그게 더 돈보다 더 높다라는 반응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1: 근데 어떻게 이 사연자한테는 대책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0: 가꾸세요.
1: 이게 좋은 방법이다.
0: 가꾸세요.
1: 이거 사실 제 친구들한테 네. 저희끼리 공유하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0: 어떤 방법?
1: 이거 받아들이자.
0: 받아들이자?
1: 우린 특히 직업이 그러니까.
0: 더 꾸며야 된다.
1: 이게 뭐 잘생겨서 돈 벌고 수준은 아니지만 내가 꾸밀 수 있는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꾸며보자.
0: 아저씨 새끼를 모여가지고.
1: 진짜 아저씨 새끼
0: 우리 꾸미자.
1: 야, 이제 우리 관리해야 돼. 그래. 이 얘기를 진짜 한다고.
0: 진짜. 아니 요즘 가방도 꾸미고.
1: 가꾸도 하고.
0: 젤리 슈즈도 꾸미는데.
1: 그래, 헹꾸도 하고 다 하는데.
0: 우리를 안 꾸며? 꾸미자.
1: 나꾸. 나한테 돈 쓰자.
0: 나꾸.
1: 우리한테 돈 쓰십시오. 좋다. 시원하다 뭔가. 자, 노래 하나 듣고 실증스러운 고민들 빠르게 해결해보겠습니다. 에이프릴의 예쁜 게 죄.

0: 굿모닝 FM태입니다. 고민박설 허한나 안나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에이프릴의 예쁜 게 죄 듣고 왔습니다. 예쁜 게 뭐가 죄예요?
1: 아 나 진짜 그거는
0: 뭐가 죄야?
1: 재능이야 그거는.
0: 너 귀찮다고 지금 죄라고 하는 거야?
1: 재능이야. 죄능이야. 죄능! 너의 죄능!
0: 아 그만해줘. 실시간으로 들어온 고민들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민 하이패스!
1: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고 싶은 회사가 신입을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 근처라서 마주칠 것 같거든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INFP라 걱정이 많습니다. 가야지.
0: 이거 왜 걱정하는 거죠?
1: 지금 뽑힌 다음에 해도 되는 걱정을 지금
0: 이거 왜 걱정하는 거예요?
1: 뽑히기도 전에 왜 그런 걱정하시죠?
0: 예, 요거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회사를 네. 그만두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제 다니는데 그 전 회사 직장 직원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1: 아, 아는 체 안 하나요?
0: 예, 그만두는 순간 남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 아, 붙어,
0: 아무도 내 신경 안 씁니다.
1: 붓기나 하세요. 붓기나.
0: 그래, 붓기나 해.
1: 네.
0: 화이팅!
1: 화이팅! 이지, 화이팅!
0: 이지 화이팅!
1: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0: 우리 응원만 받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규영님이 예전부터 가던 오래된 단골 구멍가게 옆에 프랜차이즈 큰 마트가 생겼는데요. 이게 쾌적하기도 하고 물건이 많아서 자주 가게 되는데 그 이후로 단골 가게 앞을 지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요. 유유. 어쩌면 좋죠? 아, 오늘 다
1: 인프피들이 많이
0: 마음이 다
1: 와주셨어요.
0: 잔향이 많이 남는 분들이 지금 써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근데 저는 구멍가게 갑니다.
0: 아 정말?
1: 네.
0: 오히려 그 정서가 더 좋구나.
1: 그 좋기도 하고 이모랑 수다 떨고 이런 것도 재밌고.
0: 아 그렇지 그렇지.
1: 네. 물론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큰데 가서 빨리 후딱 사고 나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세 번을 갔다 큰 데를 한 번은 구멍가게 가는 선택을 하는 할 것 같아요.
0: 네. 네. 어 그렇네. 안기영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장님하고 뭐 정서적 유대라기보다 그냥 늘 가던 나의 어떤 그 마음속 도덕감이 약간 좀
1: 있는 거지.
0: 아 있는 거지. 사장님하고 친하지 않은 거면
1: 안 친한 거면 그냥 큰 마트 가세요.
0: 사장님도 받아들이고 있을걸요 지금. 사장님도 아이 솔직하게.
1: 네, 마트가 생겼네.
0: 근데 진짜 사장님하고 친해. 그러면은 이 단골 안에서 샀을 때 좋은 것들은 몇 개 있잖아요.
1: 있지.
0: 여기 가면 여기 진짜 물품이 좋더라.
1: 그럼요, 그럼요.
0: 혹은 늘 있더라. 는 단골로 가고 거기 없는 것들 혹여나 더 많이 찾아봐야 되는 것들 할 때는 가고.
1: 그렇지.
0: 그 정도는 이해해요 사장님도.
1: 그럼요.
0: 예. 네. 그렇게 밸런스 맞춰 주십시오.
1: 5100님, 유럽으로 출장 간 남편이 자꾸 자고 있을 때 전화해요. 안 잔 척 통화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아침 출근길이 힘들어요.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어쩌면 좋죠?
0: 그걸 왜 남편을 그렇게 한 걸 우리한테 물어봐요. 아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 되죠.
1: 남편한테 왜 이렇게 전화를 해요?
0: 시차도 없고 눈치도 없는 남편. 아 미안합니다. 남편 욕할 거 아니야.
1: 귀엽잖아. 근데 남편이.
0: 그러니까 그럼에도 전화하고 싶어.
1: 목소리 듣고 싶은 거잖아.
0: 어 전화하고 싶어. 나 퇴근하고 전화하면 자는 거 아는데 전화하고 싶어. 뭐야 이거 자랑인가? 걱정이 아니고 자랑 문자인가요?
1: 근데 또 어차피 유럽으로 가셔서
0: 그러니까 남편이 금방, 능력도 있네 보니까.
1: 금방 또 오실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죠?
0: 유럽 출장 보내는 남편이면 능력도 있어.
1: 능력이 있지.
0: 그럼 자기는 지금 풀이고. 모든 게 다 자랑인데요 보니까.
1: 받지 마 받지 마.
0: 5100번님 마음대로 사십시오. 아 저 왜 자랑했어 우리 당.
1: 그냥
0: 당하던데.
1: 자 그냥 자.
0: 우리 당했다 솔직히. 와.
1: 아 아침부터 지금 깨소금 냄새가 나네.
0: 그렇네 그렇네. 아주 네. 그냥 깨떨어지네.
1: 김성희님, 회사에서 졸릴 때마다 껌을 씹고 사탕을 먹는 과장님이 있는데요. 껌 씹는 소리도 그렇고 이랑 사탕이랑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리얼해서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어요. 좀 얌전히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나가서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쩌죠?
0: 어떻게 해요?
1: 좀 이게 좀 그 많이 귀가 약간 열리신 분인가 봐.
0: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예민해요?
1: 아니 껌 씹고 사탕도 소리가 많이 나요?
0: 아니요.
1: 아르라.
0: 또 유독 입안의 공간에 공명감을 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껌 씹을 때도 그냥 조용히 씹으면 되는데 빡! 다른 사람들 있잖아. 아그락 아그락 돌리면서 이제 씹으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1: 아그락 아그락 깨물어 네. 먹나?
0: 청포도 그 사탕 같은 사탕, 거 막 이가, 돌려가면서
1: 이가 튼튼하네. 네,
0: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떡해.
1: 뭐 이어폰 껴야지 뭐.
0: 아니면 사탕 하나만 저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1: 그리고 본인도 우리
0: 본인도 이제 최대한 화려하게
1: 아그락 아그락
0: 최대한 화려하게 입안에 다 돌려
1: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성인님이
0: 몰라
1: 우리 성인님이
0: 나는 이런 거 모르겠어 사실
1: 나는 나 저도 이런 게 신경이 그렇게 쓰이진 않지만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왜
0: 아 노이즈 캔슬
1: 덜 들리는 거 있죠 그거를 끼게 했어요
0: 아니면 식사할 때 슬쩍 말해보시면 안 돼요? 사탕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소리가 너무 큰데요, 과장님?
1: 근데 과장님인데?
0: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아.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건 좋은데 어느 날 너무 크던데요 소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1: 아 그래?
0: 이렇게 좀 뭔가 유연하게. 예. 파이팅을 일단 인정해 주시고 네, 컴플레인을 살짝 얹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컴플레인만 하시면 안 돼요.
1: 이거 어때요? 사탕을 다 버리고 그 안에다가 맛있는 젤리 같은 거 있죠? 소리 안 나는 거.
0: 그것도 괜찮다.
1: 그걸로 바꿔드려.
0: 아 젤리를 선물해라. 너무 배려있다.
1: 나 어떻게 사회성 올라갔나 봐.
0: 올라갔다. 우와. 젤리를 선물해 주십시오. 와 이거 좋다. 좋아. 와. 박종욱님이 책을 빌려가면 제때 돌려주지 않는 회사 동료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는 책을 사서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돌려주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여요. 돌려주더라도 책이 많이 더러워져 있는데 책을 안 빌려주기도 곤란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이런 것도 나는 잘 모르겠네.
1: 저는, 안 빌려주면 되는
0: 건데. 저는 안
1: 빌려줘.
0: 왜 빌려주고 난리예요.
1: 그래 빌려주지 마.
0: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종욱님 모든 게 다 평화롭고 착한 세상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왜 책을 더럽게

0: 쓰느냐,
1: 물어보든가,
0: 왜 빨리 안 돌려주느냐라고 컴플레인을 걸거나, 아니면 나는 책을 빌려준 게 불편해요라고 얘기하고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아요?
1: 아니 중고 서적에다가 다 팔았다 그래.
0: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건 거짓말이잖아. 아, 여기 둘 중에 하나는, 예, 불편한 사람하고 대적하려면 해야
1: 얘기해야지. 우리 옛날에 그 막 그 만화방 갔는데 만화책에 코딱지 묻어 있고.
0: 아, 중요한 부분 잘려 있고.
1: 그럼.
0: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어, 이 사람 너무 소중했나 보다 생각한 게 아니라 컴플레인 바로 걸잖아요.
1: 바로 해야지.
0: 찢어졌는데요, 사장님?
1: 어, 해야지.
0: 예, 100원 깎아주세요. 예. 책 빌릴 때 얼마였어요?
1: 300원이요.
0: 나 그러니까 나도 300원이었다.
1: 지금 얼마지?
0: 자, 이쯤에서 광고 들어야 되니까요. 모든 고민 소개된 분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네, 우리 미니 반응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똘똘 뭉쳐져 있는 것 같네요.
6: 어떻게 뭉쳐져 있죠?
5: 일단 우리 둘의 합이 너무 좋다라고 하고.
6: 네.
5: 아, 장재희 님이 소리 안 나는 젤리 너무 현명하다. 이거 진짜.
6: 나 진짜 소름.
5: 솔루션 좋았다.
6: 나 어른이 됐나 봐.
5: 와, 너무 좋았어.
6: 43살인데 나 어른이 됐나 봐. 진정한 어른이.
5: 예. 사탕 소리 싫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네.
6: 그러네.
5: 속 시원하다는 표현이 많이 올라오는 걸 봐서 뿌듯하게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끝나는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았죠?
6: 그때는 거의 떠나는 사람처럼 소리가 났다.
5: 갑자기 급하게 제가 써주는 인사해야 돼요 이렇게. 자, 지금도 인사해야 됩니다.
6: 감사합니다.
5: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6: Have a good day!
5: 완벽!
7: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9: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네, 오늘 아침에서는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아침 가족 한 분께 커피 쿠폰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커피가 아니라 맛있는 도넛 쿠폰을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지난 주말에 도착한 이 사연 때문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규현 초등학교 1학년 2반 정이든입니다. 지금 아빠, 엄마, 누나랑 체스 대회에 가고 있어요. 1등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아주 이렇게 똑부러지는 문자가 왔거든요. 1등을 노릴 정도면은 실력이 대단한 친구 같아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재밌는 게임 잘 즐기고 왔길 바라면서 아유 이제 1학년이면 앞으로 뭐 1등 못할 날도 많겠지만 1등 할 날도 많고 매 순간 재밌게 도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긴 힘들 것 같지만 자, 6월 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